이거는 작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진짜 어린 놈은 잘못 물어요. 근데 독사가 일반 뱀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일반 뱀보다 작아. 근데 킹코브라만 독사인데도 구렁이만 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코브라가 무서운 거는, 동족 포식입니다. 그냥 다 먹습니다. 뱀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킹코브라가 무서운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사도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지. 수행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안에 깨달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파사이광이, 어유 선생님,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 내가 자신을 경시한다라는 걸, 당신을 경시하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결국은 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만나보고 재보고 싶었던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가 싶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어디까지 믿음이 생기느냐? 수불입니다. 여기 수불이. 수불인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여기 수불이라고 써놨죠. 창노 수불이. 이렇게, 수불이. 그렇게. 수불이.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 경전이 설해집니다. 파사이광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경전들을 읽을 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두 가지 경전이에요. 하나는 이 천식경이라고 하는 헐떡이는 경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먹고 왕 옛날에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땅을 밟는 거는 그거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코끼리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하니까. 그다음에 먹는 것도 많이 먹잖아. 세종도 사실은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거니까 운동 개념이 생긴 게 얼마 안된 거예요. 몸에 땀 흘리고 운동한다. 이거는 천하다라고 옛날 사람들 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먹고 이러니까 안 움직이고 여름 그 뭐야 더운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봐. 이렇게 됐는가 봐. 그래서 움직이면 헐떡거리는 거야. 헐떡임을 쉬는 경전에 나왔지.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를 못 올라간대. 최고 귀족들은 코끼리 위에 평상을 얹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가. 소술에 뭐말 이런 거보다 코끼리를 타고 간다고. 우리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투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큰 코끼리고 거기를 못 올라간대. 밑에서 밀어도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이 많이 불편하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대. 물어보는 것도 좀 황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한테는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등킬 때안 그러면 무슨 뭐 추권장에 소원 적어봐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한 놈도 없습니다. 애가 어때요? 뭐 이런 거다 나오지? 임신 언제 할까요? 뭐 이런 거 나오지? 한 개도 없어. 다 똑같아.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고민이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수국고등원에서 파사이왕이 너무 비대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부처님 계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팩폭 아니냐? 와, 몸이 너무 비대하군요. 어휴 이거 참, 저한테 오면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이거 부처님 팩폭입니다. 이거 좀 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게 많이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개인적인 거를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친밀도가 좋아진 거예요. 맨 처음에 재는 입장이었었잖아. 그래서 지금 내 고민을 그냥 얘기할 정도까지 된 거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나 비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저는 늘이 몸이 너무 비대해 창피스럽기도 하고 귀찮고 괴롭습니다. 이해되지? 게다가 사람이 막 보는 거 하고 아이씨

이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고대판 위고비입니다. 고대판 위고비. 근데 생각보다 저게 효과가 있었을까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생각을 한 곳에 메어서 먹을 때마다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곧 받는 고통이 적어지고 편히 소화하여 수명을 보존하리라. 아니 맞는 얘긴데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힘든데요. 운동하셔요.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지 지금. 근데 이게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아마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군주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시종에게 밥 먹을 때마다 네가 계속 그 얘기를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해라.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계속 나를 자극을 하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해 줄게. 예, 여기 보면 10만 금을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송을 계속 외웠더니 그때마다 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살이 빠졌다. 그래서 파사이왕은 차츰 시일이 지나가서 몸이 점점 야위어 날씬하고 얼굴이 단정하게 됐다.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단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거죠.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뚱뚱한 거는 아직 안 긁은 복권과 같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사이강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대척적인 관계로 와서 나중에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정도까지 부처님의 감화를 받았어. 하지만 절대 부처님을 빈비사랑과 같이 존경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기 아쉴 때는 붙고 조금 뭐 별거 없을 때는 떨어지고 이런 사람.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보살님들이 다 그래. 예, 일 있으면 입시 기도 내 자식이 걸리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입시 끝났어 그럼 좀 쉬는 거고 뭐 그게 인생이지 뭐 그게 뭐가 나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그 본 줄기가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꾸준히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파사이광 이야기까지 수보리 파사이광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연화색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을 조금 시해하려는 이야기, 그다음 음모론, 쉽게 말해서 뭐 시해하려고까지는 좀 그렇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앙굴리마라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

내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0: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초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연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0: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적은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가도 가도 본래 자리요. 도달하고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라. 길 없는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줄기 모두 붙여 이거늘. 쉼없이 쫓기는 고단한 중생의 삶.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참나를 만나리요. 수로왕과 허왕후, 가야국의 옛 이야기가 전하는 그곳. 어머니를 그리는 암자, 모우남은 말한다. 세상 근심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라고.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의 마음. 2000년을 이어온 모우남의 이야기를 만난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봄철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처럼 500여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일구었던 여섯 개의 가야국. 신라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김해 곳곳에선 옛 가야인들의 이야기가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신령스럽다는 김해의 진산 무척산도 그중 한 곳이다. 무척산은 산세가 빼어나 견줄 것이 없다 하여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곳이 길이 된다 했던가. 사람들의 발걸음에 반들반들해진 돌계단을 한참 동안 오르고 또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쉴 즈음 비로소 모운함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서기 48년 수로왕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왕옥을 황후로 맞이해 1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189년 봄 157세로 허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가야국 백성들은 마치 땅이 무너진 듯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는 모운함의 몇 가지 창건설화와 연결된다. 하나는 가야국의 제2대 왕인 거등왕이 어머니 허왕후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설. 또 허왕후가 인도에 계신 모후를 그리워하며 창건했다는 설. 마지막으로 부모 없이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이 어머니를 대신해 모운함을 지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지만 모운함이 2000여 년 전 가야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오랜 기도처이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창건된 도량임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모운함의 주부를 모신 극락전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 작은 암자다운 단아하고 고졸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세 분의 불보살님을 모셨는데 대위자까지 포함해 높이 60cm가 채 되지 않는 불상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조 아미타열의 좌상이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미소로 중생을 맞아주는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 바로 옆에선 우리네 어머니 같은 푸근한 상호의 관세음보살이 잘 왔다, 애썼다 위로하듯 중생의 고단함을 품어준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함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있는 듯하다.

모은암은 범종각의 이름에도 어머니 모자를 썼다. 어머니의 음성처럼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엔 연로한 어머니를 업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새삼 가슴을 친다.

가파른 계단을 지나 좁은 바위굴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산신과 칠성을 한 전각에 모셨다.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불법의 외호신장이 된 산신과 칠성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들로 한국 불교에선 특히 북극성을 치성광 열애라 칭송하며 예경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새벽부터 목욕지기하고 산길을 올라왔을 수많은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곳에 오랜 기도처가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커다란 바위를 있는 그대로 지붕으로 삼은 모우남의 바위굴. 16분의 나한을 모신 나한전이다. 나한은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까지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도록 하라 부처님의 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모우남 나한전엔 가야 지역 사찰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링가란 바위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허황후와 함께 인도의 토착 신앙이 가야에 전려된 흔적으로 추측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나한님들. 긴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전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겠는가. 모우남 나한님과 불보살님들은 무중생의 애끓는 사연을 들으며 기꺼이 그들의 등을 다독이고 눈물을 닦아주었을 것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범종을 타고 세상으로 전해지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이며 목숨보다 아껴주신 그 은혜가 가슴에

유정, 무정, 모든 중생의 안락을 비는 스님의 기도 소리에 모은암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무척산 정상 가까이 연못이 있다. 이름하여 천지. 백두산의 천지와 달리 분화구가 아닌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는데 여기에도 수로왕의 전설이 전한다. 허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 수로왕이 서거하자 길지를 택해 능묘를 마련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땅을 파니 큰 물길이 끊임없이 솟구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무척산 정상의 연못을 만들라는 도인의 말에 신하와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 못을 팠더니 거짓말처럼 물길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로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난 적이 없다 하니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했던 수로왕의 마음이 남아 이 땅에 수월령이 된 것은 아닐지. 수로왕과 허왕후가 사랑했던 가야국은 훗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역사보다 오랜 무척산의 바위와 물은 그 시절 이야기를 기억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모 은중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아멘.

사생의 자애로운 부모이신 부처님께 올리는 중생의 기도. 수로왕이, 허왕후가, 거등왕이 그러했듯이 그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의 기도. 부모를 향한 그리움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담은 기도. 나아가 세상 만물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룩한 기도가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보다도 먼저 불교가 전해진 한반도 최초의 불교 국가 가야. 이제는 전설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머니를 그리는 암자 모우남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 세상사 지친 몸과 마음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땐 무척산 모우남으로 갈 일이다.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중생을 보듬는 불보살께서 미소로 반겨주리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8: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그럼 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1: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1: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3: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야.
4: 네.
1: 이게.
4: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1: 아까 세우는 좀
4: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2: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1: 네, 뼈를 했죠.
2: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 이게 뭐가 똑같은데?
5: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6: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7: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6: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했습니다. 소실된 9층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포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가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조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21번째 회원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명상학회가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플러스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스님에게 퇴임식과 종로엔 장금이 죽음 준비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는데요.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하고 1100여 년 전 소실된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 신라 왕실의 염원과 불심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기획 전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이었던 심초석과 구조, 그 아래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 당시 872년에 경문왕이 넣었던 기록과 또 그런 유물들을 비교해서 과거의 국가 의례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신라 왕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국토의 염원을
1: 특히 최근 과학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목탑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사리암과 황룡사 찰주봉기가 새겨진 사리암을 비롯해 모두 117건, 322점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 목탑 중수 과정을 기록한 보물, 황룡사 찰주봉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리신앙과 국가 수호 정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사리암의 구조와 조성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발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황룡사 목탑의 구조와 사리 장엄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3D 영상으로 만들어 천년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3: 사리를 복원했는가, 어떤 사리 그릇을 만들어서 넣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던 것을 과학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1: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황룡사 9층 목탑.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9층탑의 9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황룡사 목탑에 담긴 역사와 불교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은 잊혔던 황룡사의 비밀을 되살리며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병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영적 돌봄. 일반인보단 종교인이 앞장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야인데요.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과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교육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대회의실에 둘러앉은 스님들. 한 학기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아본 내면을 공유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입니다. 16주에 걸친 강의와 사례 분석, 현장 활동을 통해 영적 돌봄가로서 변화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5: 핵심 감정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직면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안타까움보다는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4: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더해 함께 공부한 도반들 그리고 교육자인 슈퍼바이저는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축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생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6: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아서 종교적인 그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또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셨는가요?
4: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2021년 전국 비구니회 산하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중심인 한국 CPE 협회 전국 30개 센터 가운데 유일한 불교 지부인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기본 교육을 마친 영적 돌봄가를 배출해 왔는데 어느덧 10기까지 5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육 훈련 목표를 정해 성찰기를 쓰고 관계를 공부하며 슈퍼바이저와 불교적, 심리적 고찰을 이어갑니다.
7: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갈등을 깊이 다룬 소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4: 임상수행자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심신의 안녕을 얻도록 돕는 영적 돌봄. 다양한 수행과 전문적인 상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전하는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절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의 21번째 회원전인데요. 한 점 한 획에 평화의 염원과 정진의 깊이를 담아낸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귀를 막고 입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린 귀여운 모습의 아기 부처님. 그림 곁에는 한자 한자 정성으로 쓴 경전 구절이 자리하면서 법구경의 불견, 불언, 불문의 가르침이 직관적이면서

0: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화엄경 약찬계 보탑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한 기의 보탑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탑의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여러 개의 정교한 글자가 탑의 뼈대와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은니, 묵서 등의 재료로 피어난 사경작품 70여 점이 갤러리를 장엄한 법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개최한 21번째 회원전입니다.
1: 점 하나하나의 보도의 집중력과 획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사경의 공덕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종식되기를 서원하며 이 공간의 법향을 회향합니다.
0: 문자를 소재로 점과 획을 조형하는 서예 예술 가운데서도 정점으로 평가되는 전통 사경. 섬세한 붓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는 사경은 청정한 몸과 마음, 재료와 도구로 진행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사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미학과 묵묵한 정진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요한 묵향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며 잊고 지낸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0: 우리나라 사경은 고려시대 중국을 능가해 역수출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연구해 전통 사경체를 재현한 김경호 사경장을 필두로 연구회는 국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 그러한 아상, 아만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파악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위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그 공덕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더 빛이 나게 된다.
0: 지난 가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붓을 잡고 수행의 길을 걸어온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깃든 사경 작품들. 수행자들의 깊은 여운과 평안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4: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전통 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현대심리학의 변성의식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수행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치유가 절실한 시대,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선도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주제는 의식의 다차원 구조와 심층 치유.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자리에는 집행위원장 금강스님과 안희영 집행위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활용과 명상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윤 교수가 발표한 변성의식 모델로 본 간화선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찰스타트의 시스템의식 접근법을 도입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관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안국선원의 7일간의 관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6: 예전에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동기가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싶다. 또 심신 안정 및 자기 탐색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실존적인 이슈 혹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 때문에 관화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수행 환경을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해 분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철저한 내적 태세와 의지인 셋, 일상과 격리돼 선지식의 카리스마와 자비로운 보호, 강력한 집단 역동이 작동하는 환경인 세팅, 기존의 인식태를 해체하는 인지적 역설 장치인 화두 트리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변성이 유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국선원 지도자의 법문과 개별 점검은 수행자가 압도적인 망상이나 좌절감 등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 화두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이 수행의 어떤 분심과 의심의 에너지들을 집단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5: 박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순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며 일상적인 인지 패턴을 해체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하고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비이원적 자각을 촉발하는 고도로 체계적인 의식의 기술이자 의식 변성 안정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국선언의 집중 수행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고유의 전통 정신 유산을 현대 심리학적 모델로 풀어낸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깊은 치유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양산 석굴암이 양산 문화원과 함께 제4회 천성산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석굴암은 지난 10일 경내 석굴암 반고굴 앞마당에서 주지 무정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박인주 양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효성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제4회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무정스님은 원효성사의 무액일상 정신은 모든 중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며 오늘 올리는 차 한 잔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각자의 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문화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원효성사 학술 발표회와 헌달의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원효대사와 대한대사가 함께 수행했던 천성산 석굴암 반고굴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등록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달 26일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도와 시민 5만여 명, 전 세계 지부가 위성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입교 90년 신유 하와이 등록 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에서는 하와이와 일본 성지 오야소노에 불과 물을 함께 모시며 전쟁 재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하와이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한다며 등록의 불빛처럼 세계와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8번째를 맞은 신유엔 하와이 등록 띄우기는 종교와 국적을 넘어 추모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하와이의 대표적 평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 복지에 매진해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4: 네, 먼저 이슈 플러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4: 네, 스님 그동안 정말 종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 18일 이제 퇴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감 먼저 여쭤도 될까요?
7: 정말 복지관을 후회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후련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네. 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또 운영을 했고 또 할 때마다 우리 복지관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4: 18일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퇴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7: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그 복지관 회원님들을 위해서 16일 날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떡 나눔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18일 날은 할인각에서 그동안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8: 네.
7: 그래서 약간 염려는 돼.

0: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식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2부에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종교문화축제를 소림사와 함께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연을 지역
1: 네.
0: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스님, 이제 20여 년이라고 하면 정말 강산이 두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로엔 장금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BTN 뉴스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장을 담그시는 모습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 노인, 어르신분들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0: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특히 사찰에서 장 담는 문화를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좀더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종로구가, 문화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복지관에서 해보자. 어르신들이, 바다만 드시고, 뭔가가 나약한 노인으로만 비치지 말고, 직접 우리도 뭔가를, 기여하는 이런 노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장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또
1: 네.
0: 판매까지 시장용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용 일자리에서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미리 한뭐 20일 전에 마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이것 말고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0: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왜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유서를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뭐라 그럴까, 나눠주는 걸, 상속에 대한 것들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논문도 제가,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누구나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싸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상속을 인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요즘은 웰다잉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란 단어는 좀 꺼려지고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아직 있습니다, 스님. 사실 모든 연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슈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0: 유산을 남겨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살아 계실 때, 사찰에다 기부하든 아니면, 어디 그 공익재단에다 기부를 하든 아니면 미리 사식구제를 사찰에다가 미리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뭔가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유실되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복지관을 떠나시지만 스님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동안 이제 제가 복지관을 다닌다고

0: 제가 소림사 주지로 있는데 너무 소림사에 좀 많이 소외되고 기도라든지 신도들에게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임을 놓게 되면 앞으로 소림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 신도들을 위해서 좀더 포교와 또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을 못했는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 지난 20년의 행보가 그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모든 걸음 BTN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세바무와 팔만진농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 종유공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공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2: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4: 들을 수 있잖아요.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7: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0: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0: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중주림 신주야 신중주가신 주하신중주해신 주수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광고 나오네.
1: 엄마. 응.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마하반야 바람에 따신경 완자제보.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6: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구찰 고운사.

0: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분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요거 H 플러스 요걸 갖다 붙이는데 이 분자가 대규모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분자가 세포 내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불을 못 꺼요. 산불이 나도. 그 산불이 뭐냐면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세포는 불타는 현상입니다. 근데 불이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산불처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암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나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포 내에는 우리가 불을 제어할 수 있어 모닥불이 될 수 있고 아궁이 불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을 꺼줘야 돼요. 그 꺼주는 물질이 바로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끈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모든 불을 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타치온은 소방 헬기고 NADPH는 소방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정도로 이 세포 내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이 짝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자가 뭘 하는가 평소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GSH라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많아야 돼요. 이 분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세포 속에 많을 때는 10억 개 오다. 수십억 개의 이 분자가 있어요. ATP만큼 많은 분자예요. 글루타치온이. 이 분자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 분자를 만들어주는 분자가 GSSH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자에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NP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불을 끄는 거는 이 분자 GSH,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바로 글루타메이트, GLU, 그 다음에 GLU 플러스 시스테인 플러스 글리신. 세 아미노산, 일단 아미노산은 요 세 개 아미노산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짝퉁을 만들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야가. 예. 자, 그러면 이제는 GSH를 못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를 GSH, 글루타치온은 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전체가 보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이걸 여러분, 이거 NP, 야가 없이 글루타치온을 만든다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 야는 많아요. 세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뭐 됐고, 시스테인이 좀 부족해요. 근데 진짜 드문 거는 글리신이라는 분자예요. 글리신, 야를 만들어야 돼요. 핵심은 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만드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요. 이제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왜 1억 2천 분자나 있는가? 요 3위. 바로 지금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고였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분자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빨리 이야기하면, 이 3번, 이쪽에 적을게요. 이 3번이 지금 3위라 적었던 게 뭐냐면,

다시 복원 하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3PG라는 물질이요. 약자로 적었죠. 그러면 3PG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3PG가 PH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일단 PHP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 N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PHP에서 시작이 돼요. PHP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예. S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PSAT라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암제의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가 PSAT라는 이분자입니다. 이분자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일단 PSAT라는 이 효소가 항암 치료에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분자 이렇게 바뀌고 SP는 요게 S가 뭐냐면 세린이요. 세린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떼내면 세린이 돼요. 자, 세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글리신이 만들어져요. 오이. 자, 우리가 지금 찾는 이 글리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때 들어가는 효소가 뭐냐면 이때 들어가는 효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THF.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엽산이 부족하면, 그 산모가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나와요. 그 엽산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 그 폴릭 엑시드라는 물질인데, 요게 들어가고, 메틸 MTH가 돼요. 메틸 MTH. 요 과정에서 글리신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거.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바로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물질이 이만큼 근본적인 생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질이라는 게 이걸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 갖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포질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포질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글루타치온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분자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따로 역추적을 해보면 이 분자가 있었다면 NP라는 분자가 있었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MP라는 분자가 불을 끄는데 짝퉁에 다 쓸 때 다 써버렸잖아요. 요거 붙이는데. 그 이거는 왜 생겼느냐? 바로 요 효소가 돌연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1억 분자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럼 야를 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를 봤더니 세 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대충 되는데 글리신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이 바로 요소 만든다는 거예요. 3PG에서 바로 PHP라는 분자를 만들고 이 PHP에서 포스포세린을 만들고 포스포세린에서 세린 인산을 떼내고 세린에서 글리신을 드디어 글리신까지 온 거예요. 됐죠? 이 분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요 분자가 있으면 이제 야로 갈 수 있어요.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테인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는 많아요. 자, 글루타메이트가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테인이 필요하잖아. 그럼 시스테인을 돈 주고 사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세포 바깥이잖아요. 세포 바깥에다가 뭐를 주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를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시스테인을 사와요. 근데 엄밀히 시스테인 쌍둥이를 사와요. 이게 붙어서 시스틴이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지면 뭐가 있냐면 시스테인이 오죠.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나오고 이게 두 개 나오잖아요. 야하고 글루타메이트를 일단 결혼시켜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GLU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요. 이것도 감마를 붙여줘야 돼요. 그거까지 감마 GLU 시스테인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글리신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글리신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글리신을 결합해 주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감마

GLU, 시스테인, 그 다음에 글리신이라는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아름다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글루타치온. 그래서 약자로 GSH. 이게 세포 속에 어떤 논문을 보면요, 이게 심지어 많을 때는 10mmol까지 올라와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mmol 같으면, 예, 1mmol이 얼마라 그랬어요? 6억 개 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60억 개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 그러니까 10억 개 오다의 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에 있는 분자는 오직 ATP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이해하면 우리 세포는 작게 불타는 아궁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 글루타메이트는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예, 글루타메이트는 많은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바로 약 없어요. 이 분자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도 불이 나요. 불을, 야는 불 끈다 그랬잖아요. 불 끄는 분자인데, 항산화 분자인데, 이것도 불이 나요. 그래서 세포 내의 불의 90%, 활성산소의 90%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쪽에서 어떻게 됐죠? 요거에 전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전자가 갈 때마다 이쪽에서 뭐가, 전자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빠져나와요. 3번에도 빠져나와요. 예, 네, 이것도 빠져나와요. 됐죠? 이 전자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빠져나온 바로 이탈한, 예, 이탈한 야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만나요. 그럼 야가 둘이 결혼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적습니다. O,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 O2 마이너스 점 찍고 요렇게 점을 찍어요. 요렇게 점 찍는 요 점 하나가 있을 때 생각지만 뭐냐면 이걸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세포 속에서 이 라디칼은 수명이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성초의 수명이. 그러면 1초에 10억 번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이 활성산소 문제의 근원입니다. 요게. 여기서 전자가 그대로 가면, 얌전하게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가 여기로 가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오면 요거 전자가 네 개가 오면 전자가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 때까지 요렇게 오면 그럼 요거 실어 나르는 서틀버스가 있어요. 요 택시가 있어요. 요게 시토크롬 C라는 택시에 실려 갖고 한 사람밖에 1인성이라는 거예요. 1인성 택시예요. 따라서는 그래서 한 명, 3명, 네 명 올 때까지 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 속에서 산소 분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과정이 노화나 활성산소 계속 요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적어 볼게요. 산소 분자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요거 적어 볼게요. 요쪽에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네. 요때는 요 점이 안 찍혔죠. 요거는 지금 어때요? 요건 점을 찍었잖아요. 요건 점이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산소요. 요 점 찍은 게 라디칼이요. 자, 야,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요 산소 분자가 전자가 4개 왔잖아요. 다음 해보세요. 전자 4개 왔어. 그 다음에 양성자 4개. 요 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와 결합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분자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 두 분자가 돼요. 예. 네. 자, 이쪽에 보세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이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오메사이언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물이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일로 가잖아요. 포장을 태워갖고 물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요소 4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만들기 전에 전자가 빠져나온 전자가 활성산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 요 라디칼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 좋아요. 글루타치온. 이 분자요. 자, 이제 연결됐죠. 힘들게 글루타치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글루타치온을.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뭐다? 100% 수입해 와야 돼요. 글루타치온은 미토콘드리아가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난 집에 소화기가 없다는 거예요. 불 끄는 소화기가 없어요. 스프링 쿨러가 없어요. 사와야 돼요. 자, 사오는 과정을 해줄게요. 그냥 공짜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쪽에다가 사오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현금을 줘요, 현금을. 글루타치온을, 알파케토를 줘요. 자, 이거죠. 오늘 몇 분 나왔어요? 이 알파케토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그래도 모자리니까네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끄고 사와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말레이트를 줘요. 말레이트. 이 말레이트를 주고 그것도 뭐냐 덤으로 인산을 주고 무기인산을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이 과정이 할라이트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가 알 거예요. 자, 이걸 사오는 거예요. 현금 주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어서 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요거 가질게요. 아미노산, 아미노 액시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죠? 필수 아미노산, 에센셜 AA, 필수, 그 다음에 넌 에센셜, 이걸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 이걸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냐 하면 아홉 가지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이 11개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암은 글루타메이트에 중독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이 주식으로 먹는 게 글루타메이트란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이 글루타메이트가 일로 돌아갔고 자, 여기까지 해주십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GLN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GLU로 바뀌어요. 그리고 GLU 바뀐 상태로 돌아요. 그럼 GLU가 돌았어요.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요게 요렇게 바뀌기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트르산이 빠져나와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시트르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빠져나와요. C가. 그러면 시트레이트. 그러면 이쪽에 있습니다. 시트레이트가 빠져나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아셀코엔자임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뭐가 빠져나가면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두 가지 계열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한 분자의 아세틸코엔자임 요게 들어오면 아세토아세틸코엔자임 A가 되고 요쪽 계열은 뭘로 가느냐 하면 바로 요로 갈 때는 HMG로 바뀌고 이쪽이 뭐라는 여러분 아는 콜레스테롤 가고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입니다. 야는 ACC라는 효소에 의해 갖고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로닐 COA로 바뀌어요. 그다음 말로닐 COA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말로닐 D카르복실라제. 이건 아세틸 카르복실라제. 조금 따라오세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펫 엑시드 신세사이즈를 하면 여러분들 아는 지방산 펫 엑시드가 만들어져요. 이 펫 엑시드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펫엑시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팔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팔미테이트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G3P라는 분자가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겁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G3P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회로를 일단 마무리 드리면 이쪽은 다시 G6P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6포스포 글루코 낙톤으로 바뀌고 이게 6포스포 글루코네이트로 바뀌고 RU

5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R5P로 바뀌고, 이쪽에서 뭐가 R5P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DNA, RNA가 만들어져요. 네. 요 회로를 바로 5탄당 인산회로라 불러요. 요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쪽에 하고, 이 8m 산에서 뭐가 쭉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포스파티딜 엑시드가 나오고, 여기서 이쪽 계열에서 쭉쭉 하면, 몇 가지 더 가면, 여러분 하면, 포스포 리피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포스포 세린, 포스포 이니시톨, 포스포 에탄올 아민을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 야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질이라 불러요.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세포막도 다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토탈로 자, 1분대로 마무리 드릴게요. 토탈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분자 중에 엔트리를 정해줄게요. 가장 중요한 분자가 뭐냐?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ATP. 두 번째, NAD 플러스. 그 다음에 NADPH란 분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GSH. 이 분자식을 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ATP는 신경세포는 ATP를 47억 분자를 예, 셀당, 세크당, 초당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전체를 축약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숙달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그 노화, 세포, 대사, 미토콘드리아, 즉 그 세포 생물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걸 미리 그려진 그림을 갖고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50년 사이에 세포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세포가 어떻게 출현해 왔는가, 이쪽에 그 한 중요한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그 대학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건데, 지금 많은 DNA나 이쪽 그 유전적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생들이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지난 20억 년 이상 동안 진화되어 왔는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세포가 있었고, 그 조상세포죠. 원래 세포가 있었는데 이 세포가 대략 20억 년 전에 어떤 다른 세포를 삼킨 겁니다. 그 삼켜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게 지금 생물학에서 아마 생물학 전체 지식 중에 5가지를 선정하래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세포에 삼켜져 갖고 공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대포네 공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생물학자 님 마글루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된 굉장히 확실한 생물학 이론입니다. 실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어떤 세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원초적인 이 세포가 뭐냐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이 가설 단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세균일 거라고 최근에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이 어떤 박테리아를 잡아 삼켰는데 그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또 어떤 박테리아를 삼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의 엽록체가 되었다. 자, 엽록체하고 엽록소는 조금 다릅니다. 엽록소는 밀가루 같은 이게 분자 상태의 가루고 엽록체는 꽤 큰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만큼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대표적인 광합성하는 엽록체하고 동물의 호흡에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가 대략 한 20억 년 이전에 어떤 세포한테 잡아먹혀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 몸속에 살아갔다. 그렇게 세포 내에서 기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부릅니다. 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전체 개괄을 그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이 세포라는 게 뭐 초등학생도 그렇게 다 익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포로 돼 있다는 거. 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생물학에서 첫 번째 도구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몸 예 대략 뭐 70kg이든 그 몸 속에 세포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대략 60조개 조개 세포. 뭐 60조개라 하는데 이제 요럴 때는 적혈구를 포함하면 이 정도입니다. 적혈구가 거의 30조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한 반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혈구도 당연히 세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 세포란 개념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런데 종류는 몇 개냐? 종류는 몇 종류냐? 이 종류는 요게 핵심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자,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예. 200개가 넘습니다. 이면 1000개나 10000개 이렇진 않습니다. 대략 우리 포유동물의 세포 종류는 대략 200종입니다. 200종류. 요 개념이 명확해져야 여러분들이 생물을 보는 안목이 확 트여버려요. 자, 그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포가 있을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각기관에도 다 세포가 있습니다. 자, 시각 같은 거 보세요. 시각에도, 예, 간상세포, 원추세포, 되겠습니다. 원추세포. 자, 그 다음에, 뭐 후각을 치면 뭐죠? 후각을 치면 후각 상피세포. 그 다음에 청각 같으면 유모세포. 예. 네. 그 다음에 피부에 촉각 느끼는 거 있죠? 피부에 진피세포. 예, 네, 진피세포. 그 다음에 골세포. 뼈도 세포입니다. 뼈 속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세포는 뭐 크게 조골세포,

그다음에 파골세포. 놀랍죠?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조골, 만들조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를, 부서진 뼈를 삼켜내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몇달 후에 다시 아물잖아요? 그러면 다시 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뼈가 부러졌을 때뼈 가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가루들을 다 삼키는 세포가 나옵니다. 예, 다 하나하나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의 이 정도고, 또 볼까요? 신경세포. 신경도 세포죠. 그럼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면 성상세포, 성산세포, 별 모양으로 생긴 세포,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이크로글리아, 글리아란 세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대식세포하고 비슷합니다.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대식세포. 그 다음에 쿠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쿠퍼세포. 이 쿠퍼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적어볼까요? 대식세포는, 이걸 또 이걸 M1,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마이크로글리아는 국내에도 마이크로글리아 세포에 대한 단행본 책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한 권의 주제입니다.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허파. 허파에도 허파 꽈리 세포가 있습니다. 예. 네, 허파 꽈리 세포도 넘버원하고 넘버투가 있습니다. 그 허파 꽈리 세포에 뭐가 침범해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글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골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 뼈 세포는 지금 여기서 말했던 조골 파골 세포는 견골 세포입니다. 자, 연골 세포만으로 되어 있는 뼈가 연골 세포로만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상어, 가오리. 상어 고기 저 이렇게 드실 때 뼈를 오돌오돌 다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가오리, 홍어. 가오리, 이제 홍어하고 상어는 연골 어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오리, 상어하고 홍어는 어떤 세포가 없느냐 하면 견골 세포가 없는 겁니다. 연골 세포밖에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네, 우리가 세포라는 걸 그냥 세포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10가지도 넘는 걸다 분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세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 자, 근육 세포가 있어요. 근육도 세포입니다. 근육 세포. 근육 세포 내에 또 나눠집니다. 심근 세포. 들어보시죠. 심장.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하고, 그 다음에 창자. 창자에 있는 근육 세포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창자에 있는 근육 세포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행주근 세포, 종주근 세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를 좀 했다면 연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지금 우리가 간상세포, 원추세포, 후각상피. 자, 이거는 뭐죠? 내가 쭉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각. 이것도 시각. 이거 두 개는 시각. 예. 후각상피는 바로 뭐냐면 후각. 유모세포는 청각. 진피는 촉각. 촉각관계 있습니다. 예.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뼈를 만들고, 신경세포는 다 아시죠? 그 다음, 허파까리. 예. 연골세포. 그 다음에 지금 요세 가지 세포는 뭔 작업하냐 하면,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 쿠퍼세포. 예. 이쪽은,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세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는 위험단은 B 세포,

킬러 세포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한 20개 정도 적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물학을 하면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종류를 쭉 한번 나열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는 이 하나하나가 다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의 디파트먼트가 과가 한 10개쯤 되잖아요. 그 내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뭐 비뇨기과, 예, 신경외과. 이 각각이 뭐냐면 특화된 세포 중심으로 그 생긴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물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세포 종류를 나열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관심 있는 신경세포 같은 거는 거의 6억 년 이상, 6억 년 이상 진화되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느냐 하면 200종류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를 짧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지구상에 있는 세포는, 생명체 세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고세균, 그 다음에 세균, 이걸 세균을,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예. 네. 요거 두 개는 지금까지, 40억 년 지금까지도 이건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 자체입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 하나일 수도 있고,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단세포로 있을 수도 있고, 다세포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핵세포의 단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진핵세포에서 단세포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 아시죠? 술 담글 때 들어가는, 예, 네, 발효할 때 들어가는 효모균. 여러분들 효모균이란 말 쓰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엄밀히 균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균은 박테리아에 대해서 균이라 씁니다. 이 우리가 아는 이 박테리아 중에 이 일부, 박테리아 중에 일부가 우리가 병원균을 나는 세균입니다. 자, 이게 단세포에서 박테리아란 집합이, 이게 박테리아면 세균은 요 속에 있는 뭐 특정한 질병을 옮기는 게 세균입니다. 그래서 요 집합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진핵세포는 단세포 하나일 경우도 있고, 하나의 경우는 얘가 몇 개 없습니다. 드뭅니다. 효모. 술하고 맥주, 누룩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게 효모입니다. 단세포입니다. 효모 연구, 요거 연구해갖고 노벨상이 아마 세 번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다세포는 요서, 진핵세포에서 다세포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식물, 동물, 그 다음에 균류, 예. 네. 그 다음에 원생 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뿌리는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 요거 두 개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때 많은 헷갈려. 요거 두 개를 부르는 이름이,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원핵 세포라 부릅니다. 원핵. 우리는 진핵이잖아요. 이 진핵이란 말이 뭐냐 하면, 예, 참진자를 쓰는 겁니다. 진짜 핵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써주면 세포는 이 두 가지 범주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핵 세포, 그 다음에 진핵 세포. 예,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세포입니다. 원핵 세포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핵이 없다는 겁니다. 핵이 없음. 진핵 세포는 핵이 있음.
핵이 있음이고

0: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줘야 되느냐 하면, 예, 좋아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미토가 없어요. 미토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음. 예. 그 생물 전체를 보는 데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그럼 언제 출현했느냐? 이건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많은 이제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쪽 한 분야가 있습니다. 생물학 내에서. 추정컨대 가장 오래된 생명체 흔적은 40억 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40억 년 전. 예. 그래서 이 세포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언제쯤이냐? 아직 인류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하는 게, 여러 가지 흔적들을 조사하는데 원핵세포가 먼저 생겼고, 당연히 이게 언제냐면 40억 년 전쯤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5억 년 지났을 때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예.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진핵세포의 출현이 다른 말이 뭐냐면 세포 내 공생. 요겁니다. 조금 개념이, 요걸 훈련 안 하면 매끌매끌하고 좀 혼동이 일어나요.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핵세포로 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어갖고 소화대가 배설물로 나왔으면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 배 속에서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진핵세포의 출현 원리입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갖고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을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0: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빛을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난 알아요. 난 보았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고 계란 속 흰자와 노른자가 함께하듯 우리와 한몸처럼 함께하고 있어요. 병아리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를 쓰다듬고 계셔요.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져 긴장과 불안이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분을 보면 눈앞에 가리개가 벗겨지고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 청명하듯 생각이 단순해지고 밝아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풍요와 평화가 아지랑이처럼 내게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다가갈 때마다 자동문처럼 그분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 안의 정원은 정갈하고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손을 내미는 당신의 다정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난날 내가 당신을 두려웠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까이 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제 후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광명이 나의 무지와 고통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를 밝히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그의 강명 안에서 무지와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등보 제의산중구에 박복찬 권영기 박선영 박경림 박순재부 최인천 부평구에 배희봉 송선옥 배상희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신경순 조경태 함영아 조원준 조윤아 조경남 부채 경기도 성남시에 안영자 황철상 조문영 황희창 황혜준 황경애 화 장순우 장순표 부채 경기도 화성시 양철주

윤희성 마크성 본예기 맨드르성 헬리성 엘런성 보채 전남 순천시 정철영 김정림 정현준 정현진 보채 전남 해남군에 조영대 정경엽 조상범 보채 대구 남구에 주숙희 박상호 박성환 박두환 서해석 한명규 보채 서울 강동구에 주영

미경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웅 한도현 부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필릭스 나나 문호 나나 부채 가족 기상 발언 충남 화산시의 강재박 이은주 강보경 강승민 강대환 부채 경남 김해시 김문갑, 윤지향, 김대희, 이유정, 김현재, 부채, 대전, 유성구에, 김병순, 정미성, 김대용, 민병진, 김효진, 민서현, 민유호, 부채, 나노, 하이테크, 사업, 권창, 충북, 단양군에,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서울 중구에 김정자 박경률 보채 윤양열 형가 서울 성동구에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수민 보채 대구동구에 노재현 이태선 노영규 김수진 노훈호 보채 대구 서구에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도현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보채 서울 용산구에 문상훈 강영순 문대니 문앤디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남 권민자 배재숙 보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근이 김희진 배유준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영 송수미 배현우 보채 인천 미추홀구에 손주 성미숙 손은경 손상원 이소라 이지은 보채

제충북 청주시 연하경 정영아 정다령 창원덕 정미아 김은옥 하성호 보채 황제바이오텍 사업번창 오잔 오하준

경기도 안양시 우병순 이명수 우창민 우희정 우희영 모체 대준산업 사업 번창 서울 강동구에 유경

본창 경기도 희흥시 이진승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윤석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이연성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꼭지 영가 서울 송파구에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에 임재호 임충호 부채 서울 구로구에 임종환 서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에 임희찬 권담회 임성현 임태연 부채 경기도 수원시에 정은호 민숙정 철하 윤주영 정현이 청대와 윤종우 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청창신 김미연 윤묵내 정은현 정태원 정윤주 부채 부산 사구에 조동길, 영다운, 조홍빈, 종홍준, 정중호, 김정숙, 부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

영가 광주 북구에 조상우 이혜영 조하율 조하민 보채 대구 서구에 주금태 한명시 조수옥 보채 대구 달서구에 최인덕 조영복 최호수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비덕열 오영순 비선남 비웅환 차수영

김보채 경남 고성군에 허준 이민숙 허상욱 김경은 허소영 정화룡 최옥 이용석 허찬영 허하윤 허동원 보채 국남

제영가 백일남복이 안동배시의 일체조상영가 안동배시의 대하령 일체영가 상명스님복이 곽호환영가 유경남복이 이찬우영가 이민숙복이 이재영 이재욱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이점숙복이 이연순 염창수영가 이진순복이 남덕현영가 조경태복이 조광선 영가 조동길 복이 조광열 김정순 영가 자수영 복이 차병환 이재용 영가 허준 복이 허봉만 최일남 영가 황경애 복이 황영기

몸에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0: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랩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전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2: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대 도색

0: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 대담 파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용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서 함께 모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화쟁의 실천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세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놔두신 성스러운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 모두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0: 네, 전직 검사이시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희님 자리하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0: 네, 부산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의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변순남님 자리하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변순남입니다.
0: 국군 안보지원사령관과 국군 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양대 특임교수로 계시는 이상철님 자리하셨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0: 그동안 저희는 화쟁사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현 주소를 탐구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화쟁위원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총지휘하신 정만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소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모든 사부 대중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화쟁이 기본이 처음 시작이 감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3월 4일 날 국회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화쟁의 의미를 되짚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언들을 많은 좋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나라의 화쟁의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차례를 함께해 주신 우리 화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함께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요,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보, 재난, 법치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뜨거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예전 같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화쟁이 필요한 때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까 한 40년간 검사하고

0: 변호사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동안 솔직히 화쟁이라는 그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만수님께서 화쟁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으시고 그때 제가 화쟁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화쟁이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여야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화쟁 사상이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우리 변순원 본부장님.
2: 네, 모든 재난에 있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화쟁 사상을 통해서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해 주는 이러한 자세가 진실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상철 장군님. 네.
3: 우리 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쟁 사장이 군 내에도 좀 많이 퍼져서 군내 화합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우리 군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이런 화쟁 사장이 굉장히 큰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들은 이미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화쟁과 관련된 특별 대담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세미나를 하면서 화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화쟁을 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으셨다가 이번 기회에 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자, 정만스님께서 화쟁의 의미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화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4: 저는 항상 신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 세상에는 80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나는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날에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뭔가가 다른 것처럼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참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 귀하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가 아주 존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은 나만 그렇다 하면은 아집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공동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화쟁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산다면은 우리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쟁의 시초가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돼서 사회를 맑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해야 한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어느 종교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관통하는 사회적 기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보, 재난, 법치 분야별로 나눠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먼저 전직 장군이신 이상철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6월이 되면은 6월이 됐을 때 그동안 군 생활도 한번 지금 몇년 하셨죠? 군 생활을.
3: 예, 34년 하고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면 6월 군 생활했을 때 소회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 생활을 이제 34년 하고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한번 꼬집어 본다면, 제가 중대장하고 사단장 할 때는 GOP 철책에서 임무 수행을 했고, 이제 대대장과 연대장을 할 때는 해안선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군생활 34년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기는 제가 2019년 5월 달부터 22년 10월 달까지 30개월 동안 이제 5사단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6.25전쟁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했던 DMZ 비해 유해 발굴 그 TF장을 수행을 하면서 7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해냈던 그 시기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그 소중하고 보람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유해 발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기자 시절에 하와이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사무소랄까요? 그 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많은 미군들의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유해를 모셔와서 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십 년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는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그때의 느낌 어떠셨습니까?
0: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유해 발굴 작전은 그 이전에 비무장지대 이남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단한 번도 이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양국 정상이 그 군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그중에 9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비무장지대에서 시범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전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도 운 좋게도 저희 5사단이 이제 그 해당 부대로 지정이 돼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게 될때 비무장지대에는 아시다시피 지뢰도 굉장히 많고 불발탄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작전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수색 정찰을 통해 가지고 유해 요소가 없는지 또 지뢰 탐지를 해내고 최초에는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해서 삽으로 굴삭기로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또 그중에 이제 유해가 나오게 되면 정밀 유해 발굴팀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 인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유해 한 구, 한 구를 이렇게 모셔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424구의 유해를 모셔냈습니다.
1: 네.
0: 예.
1: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전체 우리 군에 또 참여했던 군 장병들의 이제 그 마음인데, 뭐 간부들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청년 사병들이라 할까요? 장병들의 마음이랄까?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상 보던 현장을 그들이 직접 투입됐을 때 그들의 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이제 처음에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작전을 한다라고 할때 사실은 간부들이나 병사들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서 작전을 시작했던 게 사실이고요. 끝나는 순간까지 사실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유해 발굴 작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 어렵고 난해한 그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 낼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인데, 하면 할수록 서로 간의 믿음은 돈독해졌고,

0: 우리 장병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동안 작전을 하면서 지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방호복을 20kg에 가까운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달만 되더라도 기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7, 8월 달에는 뭐 35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kg가 넘는 그 방호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고맙고 감사했던 것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단한 명의 그 병사나 간부들도 내가 이 작전에 왜 하냐, 못하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한 인원들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 한명한 명들이 7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전사자를 모셔낸다는 그런 숭고한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변순남 전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해발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또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2: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일단. 그래서 금방 이상철 장군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재난 현장에서는 단한 분이라도 제대로 수습을 해서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돌려드리는 게저 임무고 책임이고, 그래야 그 유가족들이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도 결국 생명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는 재난 현장의 정신과 딱 맞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진 생명의 조각을 모아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자체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참 정말 제복을 입었던 또 입으셨던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골 수습이나 재난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국가의 의무, 사회 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 화쟁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해 발굴이나 이 재난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은 갈등은 밖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발굴이나 재난수습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행정이 이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국가의 기능. 결국은 또 우리의 신뢰, 우리 내부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각을 약간 외부로 보내가지고요. 지금 사실 전쟁을 뭐 유럽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외 관계 속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내부가 단단한 신뢰 속에서 함께 뭉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의 화쟁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철 장군님, 전공 아니십니까? 네.
0: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자국 중심의, 자국 이익 중심의 그 각제 도생의 길로 지금 접어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안보 능력을 얼마만큼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생명도 생존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 한 명 한 명이 하나가 돼서 자주 국방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 또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우리 변순환 교수님께서도 뭐 좀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신지요?
2: 네. 현장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안에서는 방화문을 작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도 재난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재난 속에서 또 안보가 흔들리는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 한번 전 장성이신 전 장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외풍에 흔들렸습니다.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주시죠.
0: 아, 참 무거운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3년 전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찹찹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그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정말 뼈저리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응원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후배들도 국민의 불침본으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그런 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이상철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좀 자신감 있는, 좀 당당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 저는 이게 선진 사회로 생각을 합니다. 아,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뭐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군인 한 분이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군은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니까 옷이 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 제복을 걷어서 스튜디어스에게 이거 좀 보관해다오 하니까 스튜디어스가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즈니스석에 있던 승객들이 들었나 봅니다. 서로 와서 그 장병에게, 군인에게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여기 앉겠다. 아주 정말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그 제복에 대한 존중.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감정의,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제도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가면은 어디 커피숍에서 군인들 오면 커피값 대신 내주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순한 화제성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데 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군의 조직이나 그 역할을 법률이나 헌법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민 법치 문제죠.

0: 그다음에 외풍에 휩쓸리지 않게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또는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군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군이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는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군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군을 아껴주고 제복을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스님께서 화쟁의 지혜로 정의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뭐 여러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신뢰가 없어진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쟁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2: 글쎄, 안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게 안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화쟁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은 국민이 화합했을 때, 즉 정부와 국민이 화합했을 때그 나라가 지켜졌고 그 나라가 자기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그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국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틈에선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군주와 국민들이 화합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강력한 그런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합의 기본은 감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화합의 근간에 그 감사함이 깔려 있어야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마움을 느껴요. 나이 70여 년 지나도록 그래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나를 있게 한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를 지키는 국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가 그를 아끼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지켜내는데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화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안보가 국가의 기틀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난은 우리 일상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 재난의 현장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또 재난의 현장을 먼저 뛰어가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수남 전 본부장께서 그런 공직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런 재난의 현장을 볼 때마다 많은 느낌,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3: 제가 초임 시절에 구조구급 출동을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딱 요즘식입니다. 꼬마가 자기네끼리 놀다가 해녀들이 사용하는 작사를 가지고 놀다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내기를 건 거예요. 내기를 걸었는데 그게 눈에 박힌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작살 대 때문에 이제 구급차에도 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급차에 실었는데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랬습니다. 이걸 뽑으마시 제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한 생명을 잃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이걸 뽑으면 한쪽 눈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린 학생한테도 정말 환수를 배웠고 그때 아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정말로 잘했다. 결국엔 뭐그 친구

0: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편지를 보내줄 때라든지, 고맙다고 전화해 줄 때, 아,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 네. 사실 소방관 하면 어렸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또 저희 꼬마들이, 청소년들이 커서 뭐 할래 하면 저 소방관 될래요 하는 애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요즘 사회가 워낙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현장에 계셨을 때, 아, 내가 참 안타깝다. 나의 무력감을 느꼈던 또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있으셨습니까?
0: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장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내지는 그러한 사고도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생명을 빨리 구해내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모르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흩어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만 힘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소방관들에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현장 통제 단장들이 브리핑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서 어쨌든 자기 추측이나 억측을 주장하거나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걸좀 자제하시고 통제 단장이 지휘에 따라주는 것이 결국은 재난을 수습하는 데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은 언론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소방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죠. 그걸 넘어가서 위험한데 그 무너지면 또 안에 지금 매장돼 있는 혹시 생존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래선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관행이 아직도 나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무슨 가해자처럼 피해를 보는 법조계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그 자극적인 여론 형성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형 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수사가 사고 원인이 뭔지 그걸 밝혀가지고 그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게 찾는 게 수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면은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 진행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선에서 이제 수사할 당시에도 그 검사들한테 어느 수사가 제일 어렵냐 물으면은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이걸 뒤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수사 진행이 되니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그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 피해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언론 특히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가짜 뉴스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를 해가지고 제가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는 오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보와 또 의도적으로 허황된 뉴스를 만드나 멀인포메이션 그런 게 있는데 둘 다가 사실 여러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의도된 나쁜 정보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가 안보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철 장군님께서는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이에 대한 뭐 체험담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3: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잘못된 정보는
0: 국가

정보나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 전문용어로 심리전이라고 하죠. 상대국의

0: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상대국의 어떤 심리전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많이 봐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가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고 전파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가 안보나 또는 국가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각히 고려하고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안보 상황이 국가를 망하기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 언론인들 중심으로 모두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재난이 꼭 우리를 갈라놓는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영남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 고은사를 비롯한 뭐 사찰들도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품을 제공하고 또 지원금을 보내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 재난이 또 우리를 함께 묶는 역할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만순 바로 그런 게 화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2: 그렇죠. 함께 제가 이제 더불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화쟁의 근간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게 이제 공존한다 하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남이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남이 기뻐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은 기쁨이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근성이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일어나고 또 어려운 그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벽두의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겪었을 때 정말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모든 금붙이라든지 그것들을 갖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조를 하는 그런 마음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또 어떤 개인의 큰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로해 주는 마음, 함께 해 주는 마음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상처를 보듬는 것, 화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변순남 교수님께서는
3: 재난은 그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A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내일 B 지역에 수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수해가 나서 계속 복구 작업에 그다음에 구조 현장에서 뛰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300명과 많은 성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에 전남 지역에 폭설로 하우스가 무너지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복구 인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너와 내가 같이 협조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헤쳐나갈 때 재난이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좀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자세가 결국은 화쟁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뭐 변순남 부무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0: 우리는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아까 보듬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보듬는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 뭐 상처가 잘 치유가 돼서 아픈 마음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픈 마음을 감싸 안으면서 두 번 다시 그 아픈 마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화쟁이고 또 그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새 와가지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투, 미국과 이란 간의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이고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상처를 우리도 입었지만 우리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빨리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끝까지 함께 더불어하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보와 재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해. 특히 정치인들이 또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변호사님께 단도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2: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죠. 그런데 네. 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는데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판결에 의해서 뭐가 결론이 났더라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그 분쟁, 분규를 해결하는 그 지혜가 화쟁 사상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을 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 중에 공통점을 서로 찾아 나가고 차이점은 좁혀 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협의에 이르는 것이 화쟁 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서 이 화쟁 정신이 스며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해결, 법대로 하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이제 법에도 화쟁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쟁을 닮은 법 어떤 모양일까요?
2: 그 화쟁 사상에 스며든 우리 그 사법 체계가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정과 하해입니다. 먼저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은 법원에 의한 조정과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에 의한 조정을 말씀드리면은 법원의 그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조정위원들은

0: 또 의사, 변호사, 또 교수,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조정 기일이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면은 조정 기일날 출석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금씩 양쪽에 양보를 권해가지고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고 이게 이제 화쟁 사상이 스며 있는 제도고 수사, 그러니까 형사 조정 제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그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들이 똑같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게 해가지고 합의케 하는 제도죠. 그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위원들도 법원에 의한 조정위원들과 비슷하게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사조정위원은 이제 그 조정의 대상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즉 범죄 혐의자죠. 사이에 분쟁을 갖고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이 성립되면은 민사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은 이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이걸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면하게 해준 데든지 예를 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라 면하게 해준 데 조정으로 합의가 됐다고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 데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할걸 벌금형을 해준 데든지 또 아니면은 구속할 사안을 불구속으로 해준 데든지 또 징역형을 감경해 주는 거, 뭐 2년 할 거를 1년 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일선에서 저거 할 때는 이런 형사 조정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는 이제 시켜야 되니까 양 당사자 불러 가지고 검사가 직접 그 조정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불러 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 듣고
1: 약간
0: 합의하라고
1: 압박감 있겠네요.
0: 압박감도 주고
1: 네, 검사가
0: 가해자에
1: 많으니까.
0: 대해서는
1: 네.
0: 상당한 압박을 주죠. 이거 안 하면은 처벌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 해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형사조정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그 화쟁 사상이 많이 스며든 제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화쟁 사상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법 체계에서 스며드는 게 조정과 중재라고 좀볼 수가
1: 네.
0: 있죠.
1: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0: 조금씩
1: 양보를
0: 양보하는 게
1: 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가다 보면은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0: 커지죠. 판결에 불복을 하는
1: 불복하고 또 민사에서는 서로가 더 감정이
0: 더
1: 악화되는
0: 감정이
1: 경우도
0: 그렇죠.
1: 제가 봤습니다만은.
0: 그래서 이제 화쟁 사상이 중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쟁 사상으로 해결이 되면은. 근데 법에 의한 해결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큰 후유증을 낳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상철 교수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전문 분야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법이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증폭시킨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 군대도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를 왜곡해서 또는 은폐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나중에 더큰 불신을 초래하고 법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SNS 사회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자유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에서 또 실시간대에 알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정보를 왜곡해가지고 문제를 확산시키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군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군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0: 군에서 책임지고 또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장병들도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 다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군내 통합 또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군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김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법 체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화장 사상의 기초에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군 장병들도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법적 분쟁하면은 또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분쟁이 크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사회부 기자 시절에 큰 화제가 나오면 이제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소송 가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몇 년 근무하셨죠? 소방본부에서
2: 37년 근무했습니다.
1: 3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재난 이후에 법적 분쟁 때문에 재난 극복이나 피해자들의 그 치유는 뒷전에 두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화쟁 사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난이 발생해서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럼 제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매뉴얼이 뭐가 잘못됐냐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현장에서 재난 현장 지휘관들이 제대로 지휘를 할까요? 책임자 처벌 위주로 간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 있는 재난 지휘관들의 역량을 믿고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고쳐나가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저는 재난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저희들이 이제 법의 문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법은 우리들이 다가올 때 참 차갑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논리를 따뜻한 화쟁의 마음으로 또 화쟁의 지혜로 안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요. 스님께서. 자, 법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화쟁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3: 우리가 법, 한문으로 법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 물수변에 이제 갈겉자인데 그게 순리거든요.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게 법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함께 주는 것이 법인데 우리가 이제 화쟁하면은 화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벼와 변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쟁자는 말씀은 변의 이제 다툴 쟁자인데 서로의 주장을 내놓되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화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도들이 그래요. 부인이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해주는 음식은 좀 거절해라. 왜 그러냐면은 화가 나면은 온 몸에 그 화가 뭉치게 되면은 손끝에도 그 화의 이제 그 기운이 예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화가 나 있을 때 만든 음식보다는 그 화를 풀어드리고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만든 음식이 훨씬

0: 예, 행복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불교에서 그 법, 말하자면 계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348개 정도 되는데,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법을 딱 이렇게 제정을 한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맞는 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느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법 체계가 뭐냐면은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화정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같이 살펴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게 이제 화정의 본그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상대방은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은 나에게부터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화정의 마음, 즉 말하자면 전체를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반성의 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맛있는 물, 모든 음식, 내 주위에 참 인연 있는 모든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감사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화정의 마음이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께서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 하면은 뉴스에서도 되게 안타깝고 좀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굿 뉴스, 배드 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되게 나쁜 뉴스만을 다루게 되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굿뉴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뉴스만 보고 우울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수십 년을 근무해 보신 분들이신데 뉴스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우리가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우연히 길을 가는데 장애인 두 분이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키가 큰 남성인데 이분은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으신 분 같아요. 또한 분은 아주 왜소한데 언어 장애가 있으신 두 분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장애인 두 분이 손수레 페이지를 모아갈까? 두 사람 관계는 어떨까? 뭐 남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절절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한참을 걸어서 거의 한 시간 넘을 걸어서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혹여 이분들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돈 벌기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쌀독을 열 때가 제일 겁이 난다. 쌀이 없을까 봐서. 이분들을 굶주릴까 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다음날 보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제가 이제 지역방송 근무할 텐데요. 전국에서

0: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금 중에 한 분이 어느 재미교포이신데, 내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늘 돈을 좀 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그 사무실 운영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리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성금을 전달하고 해서 상당량 수천만 원의 그날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달해 주니까 새로 건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었는데, 참 우리 사회는 어둡고 암울한 것만 아니라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께서는 뭐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지.
1: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생활 이제 34년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34년 군생활 하면서 이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또 사령관까지 하면서 악성사고, 특히 이제 사망사고 단한 건도 없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내 자녀가 군대 보낼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휘관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찔했던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5사단장 재직 시절인데요. 정확하게 2020년 8월 3일 날 새벽에 하룻밤 사이에 한 800mm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방의 GOP는 대부분 다 이제 산 고지 위에 그 철책선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비가 많이 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GOP 철책으로부터 한 10km 위쪽에 있는 북한 지역의 봉래호라고 하는 큰 저수지에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의 깊이가 무릎 높이였는데 물이 한 15m 정도 수위가 올라온 겁니다. 하천 폭은 한 3, 4m에서 110m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GOP 지역에서 전방에 나가 있는 GP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북한군의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그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0, 40명이 나가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다리가 이제 완전히 다 유실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대 단위로 있는 소초도 한세 개의 소초를 갑자기 빼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병사들이 있는 GP 안으로 들어가는 통신선, 뭐 그다음에 배수관, 뭐 전기선, 이게 모든 것이 다 유실돼 가지고 무전기만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또 각종 보급을 해주는데,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철원군하고 연천군에 119에 요청을 해가지고, 통상 다리가 끊어졌을 때 찐라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보니까 집라인도 한 7, 80m까지는 날아가는데 110m가 넘으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드론을 그 요청을 해가지고 대형 드론을 넘겨서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장병들이 먹을 각종 이제 식재료 같은 걸 보내는데, 이게 길이가 한 110m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에 늘어지고 그 물에 막 쓸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0: 많이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GP 고지가 395고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일명 들었던 백마 고지입니다. 예. 그 300, 거의 400고지가 되는 고지에서 장병들이 하청까지 가지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제 저도 가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부들, 상병, 병장, 이 고참들이 본인들이 내려오고 체력이 약하거나 2등병, 1등병 이런 신병들은 상황실에 대기시키면서 전방 경계 임무라든지 이런 것만 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2주 동안 버텨내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따뜻했고, 우리 국민들이, 신세대 장병들이 뭐 심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신세대 장병들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저희 자녀도 이제 군에 최근에 갔다 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요즘 뭐 신세대 장면들 뭐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는 다르게 대우를 해야 된달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본부장님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도 맞으시고 군기도 잡히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한 집에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과거에는 빠따 맞고 뭐 주먹으로 맞아야 충격을 받지만, 지금 장병들은 자존감을 건드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병들은 정말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군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믿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 네, 군을 믿습니다. 그리고 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가 믿는 조직,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소방본부. 네, 119죠. 119 하면 이제 우리가 소방본부보다는 119에 더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주위에서 급할 때 119 눌러서 혜택을 받다. 그때 처음으로 세금 낸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시는 119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사회자님한테 먼저 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이 됐어요. 2층에 있는 환자를 5분 이내에 건물 입구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5분 이내에 몇 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119 대원들이 뭐 수백 명 온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와봤자 몇 명일 텐데, 5분 이내면은 2층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니까 한 분을 한 사람이 모셔온다 하더라도 4명, 10명도 못 모실 것 같은데요.
2: 우리 김 변호사님.
3: 저도 몇 명 뭐 구할 것 같은데.
1: 구급대원 한 명이 한 명 정도 모셔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이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지휘관 하면서 과연 5분 안에 몇 명을 구조할까를 실험 아닌 시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예, 부임하자마자 일부러.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아서

0: 일개 구조대한테만 특명을 내린 거죠. 암한테도 극비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지령을 내려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와상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5분 이내에 한 명도 구조 못합니다. 2층이니까.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1: 사용 못하지. 잘못하면은 오히려
0: 그렇지. 침대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론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5분 이내 단 한 명도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한 끝에 시 관계자, 시 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그다음 요양원 관계자들, 보건소 관계자들 다 모셔다가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결국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본부장님이 대책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결과가 뭐냐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소방에서 전문용어로 자위소방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했더니 시의회에서 예산을 팍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요양원끼리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붙인 겁니다. 요양원끼리만. 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이 왔냐면 원장님이 와서 울더라고. 이런 훈련 처음 본다. 소방관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보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직장도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내 직장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위소방대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옛날 미국에서 큰 사고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직장과 자기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스로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빨리 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줬으면 더 좋겠다. 아,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모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었던 기억이 가장 오래 갑니다.
2: 근데 이제 그 소방관들께서 화재 현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찌됐든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이 몇 분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화재 났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구해내시는 일반 시민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의인 상도 받았는데 그런 분을 보실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요.
0: 좀 농담 섞어서 저분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 그래서 그 좀 안타까운 사고지만 제천 그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예. 그 구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은 소방관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고 워낙에 그 이삿짐을 많이 움직여봤고 그 이삿짐 운반차를 조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엄청난 속도로 예. 잘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표창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소방관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 저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경찰관이라든지 군인들 또 소방관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뭐 본인들이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교통수단 이용이 이동하거나 뭐 길을 가다가 위급 상황에 빠진 분들을 구해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찰관이 비번인데 뭐 어떤 현장에서 누굴 구했다든지 소방관이 비번인데 물속에 빠진 누굴 구했다든지 볼 때 인터뷰를 보면은 참 뿌듯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볼 때 저는 마음이 뿌듯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또 어떤 많은 정말 경험도 하셨을 거고 직접 또 좋은 일도 하셨을 거고

0: 하셨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한테 울림을 줄수 있는 말씀 해주십시오.
1: 금방 이제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들도 제복을 입고 다니거든.
2: 네.
1: 이게 승복이 이게 저는 이제 출가한 지 한 50년 됐습니다만은 이 승복이 반은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왜냐하면 승복 입고 어딜 나가게 되면은 언어와 말하자면 언어와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어도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임.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인용구 세계예요. 말하자면은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화쟁의 표면은 감사합니다. 내면은 인욕이에요. 화쟁. 왜 그러냐면 참아주지 않으면은 화쟁할 수가 없거든. 화쟁은 이제 인욕은 배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아, 내가 참았어. 내가 안 참았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을 저지러 놓고 내가 정말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그랬다.
0: 많이 그러죠.
1: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다 참다 못 참는 것은 참음이 아니죠.
2: 네.
1: 왜냐하면 일을 저질러 버리면은 열 가운데 아홉을 참고 하나를 저질러 버리면은 아홉 개가 다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2: 네.
1: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표면의 감사함이 우러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화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참아야 참는 것이다.
2: 네.
1: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오늘 저희들이 안보, 재난, 법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참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땠습니까?
3: 일단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이 계기가 돼가지고 화쟁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장군님.
4: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군 관련돼서 사회적인 신뢰도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사관학교 그 지원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중장기 지원하고 있던 그 장기 군인들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있고 또 지휘관들의 지위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믿고 응원해주고 신뢰해줄 때 사기가 올라가고 군인들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에게 항상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 군도 강군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런 본연의 임무에 그 충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변순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5: 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재난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통제단장의 의견에 많이 따라주시는 것이 이제는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언론 준칙을 많이 이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통제단장이 시간마다 꼬박꼬박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주시면 아주 원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방관들이 활동에 아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집안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6: 조금

0: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정말 화정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사실 큰 스님께서 이 모든 행사화를 다 지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서희와 함께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참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화정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부처님 말씀에 이제 일신이 청정하면은 타신이 청정하고, 타신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세상의 맑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신 나의 몸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은 다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신이 청정하면은 이 우주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화정의 마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꽃을 피워 나간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회에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지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1: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화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 스님, 김태희 변호사님, 동의대학교 변수남 교수님, 한양대 이상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화쟁으로 풀어볼지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 봤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 그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화정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멈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정의 마음이, 화정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용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

0: 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0: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2: 뭘?
1: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2: 뭐?
1: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0: 진짜?
1: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베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0: 범어사?
1: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0: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스님의 작품이었죠.
1: 오늘도 낭백스님께서 집신을 걸어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0: 그런 낭백스님에겐 한

0: 안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1: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2: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0: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2: 기도를 드린 낭백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0: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3: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0: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3: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돈 내 방에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3: 명심하겠습니다.
2: 그렇게 낭백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네 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3: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4: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2: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4: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3: 낭백스님입니다.
2: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4: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2: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5: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2: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5: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으윽,
2: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6: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7: 이 정도로는 성에 앉아.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2: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6: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7: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6: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2: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0: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1: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2: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3: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2: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0: 너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2: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3: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4: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3: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2: 아,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3: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5: 그게 뭐야?
6: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5: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6: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5: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6: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5: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6: 그렇긴 하네.
5: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6: 부여무량사?
5: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7: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8: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9: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7: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9: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7: 아니,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9: 감사합니다. 일단 올려놔 보지요.
7: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9: 아, 명심할 거라니요.
7: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0: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1: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2: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1: 예.
2: 아하, 그럼 돈은 언제?
1: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0: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3: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3: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0: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3: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4: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4: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0: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5: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6: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5: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6: 네, 그럽시다.
0: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0: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연등회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는지요? 5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중요하게 챙기는 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즉 화합하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사회로 다시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5월은 항상 환희롭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또 바깥에 법석을 만들어 함께

떠오르고 등을 밝히며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투게더, 우리 불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5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환희롭고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교를 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시선과 그를 통해 불교를 좀 더 왜곡하거나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침 또 제가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저의 불교도 여러분의 불교도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모두의 불교로 존재하는 이 땅의 불교를 우리가 불자로서 다시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수행하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다시금 보는 사진만으로도 참 환희롭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또 다시 BTN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등회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또 BTN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그 다음 날의 여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환희로움 그 자체이고 불교를 넘어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는 시절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우리 모든 불자들이 갖고 있는 대자대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던 2026년 5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으로 세상을 밝히고 등으로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소중했던 그 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함께했던 행복함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등을 들고 그냥 함께 성인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속에서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아 그날 한번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울림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일상을 다시금 내가 내의 힘으로 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꼭 함께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끝없이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을 일으키려 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여서 대비심으로 먼저 품어주고 대자심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 계율과 함께라고 하지만 계율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깨달음, 행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자 우리 조선일보에 우정아라는 포스트잇 교수님이 쓰시는 우정아의 아트스토리 633화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 바로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좀 자극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제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꾸 기사나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아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제목,
또는 그 마무리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제목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불교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정화의 아트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왕자 요사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의 살아가면서 있었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자이다 보니 성 안에서만 살아봤고 그 안의 삶만이 전부였던 존재이죠. 처음에는 지팡이와 개의 의지에 길을 더듬는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뼈저린 생각을 가진 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독교인 은수자 말람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스토리도 이어져 갑니다.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고도 평가받는 바로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노인 병자 주구니 노병사를 차례로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문유관을 사용해 각색한 것이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글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신의 의도를 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뭐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인 양 충분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사문유관의 이야기다라고도 평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또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발락과 요사팟의 전설은 11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까지도 퍼져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기독교 성인전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사팟이 산스크리트의 보디사트와 보디사트바 즉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보살에서 유래했다라는 걸 잘 증명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인도에서 페르시아, 아랍, 그리스를 거쳐 요사팟이 됐다라고 해서 되게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잘 다뤄졌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의 서사가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는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안타깝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게 되면 아, 부처님이 훗날 기독교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바라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독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부처님은 기독교 성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불교인도 줄어들고 있고 불교를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불교는 불교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불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불교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왜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싶나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님의 서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달아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를 인물의 이름 그대로 넣어서 다음 표현인 기독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형,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건 다분히 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다른 글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예술적인 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연휴가 끝난 화요일자로 신문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5월 달 동안 불교대학을 좀 함께 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한 거사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서 A4지에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리면서 스님,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건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 놀랐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약속드렸어요. 거사님,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꼭 신문이 됐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거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었고 관세음보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한다 할지언정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만 꼭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좋은 날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불교를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애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행동은 틀린 것이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에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차별과 구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유로운 겁니까? 특정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자유로운 겁니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과 신약 성서, 신약 성서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이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를 이때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 수업들을 청강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성서에는 모든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아 그들이 바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면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나와 다르면 악마라 부르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전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식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랑, 여기서는 자애로 표현됩니다.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주린 자, 죄인, 고통받은 자, 병들 자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부자, 친구와 낯선 이를 막론하고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을 고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피신 예수님과 달리 왜 그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자애하라는데 그 자애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폄훼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항상 평등을 강조하시고 그 평등 속에서 모두를 연민히 여기사 그 연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부처님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법망경 제10방삼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나의 아픔과 같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죄업이 되는, 죄악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하겠죠. 죄악이 아니다. 선교다, 포교다. 어디에 선교가 들어있고 포교가 들어있습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행동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 입으로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쉽게 각오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희 우리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불성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불성이 현현돼 깨달아 부처가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한일부러 파헤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죠? 그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울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폄훼해야 되죠? 왜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말, 자애의 말, 자비로운 말, 법의 말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번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라마다경 사건입니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으로써 불교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

표현입니다. 하시야소래 하면 오도무유지등야니라.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 부처의 도는 깨달음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두고 라마다경 38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까지 만든 거짓 허위 내용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불자님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의 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충분히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마다경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바로 위키페디아, 한국의 나무위키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자 수정이 된 라마다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먼저 발단이죠.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에 김응대라는 목사님이 유타 코리아나라고 하는 어떤 잡지인지도 모르는데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부처님이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우리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불교의 종지하죠. 이거 우리 불교인들도 잘못한 겁니다. 말법, 말법. 불교가 말세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말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제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 시대는 정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놓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 불교를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말하다 보니 지혜의 종교에 대해 불교를 지식으로서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선을 자꾸 거 불교와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말법이래. 말세래. 야, 그러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줘야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불교계가 비방하자 이에 대항해 라마다경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경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말했냐면 이 라마다경이 팔만대장경, 우리 합천해인사,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죠.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신자들은 불교가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 불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음모설까지, 조작설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팔만대장경에 이런 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마다경은 애초에 98년에 처음 유타 코리아나에 기재돼서 미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소문 없이 가라앉았지만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의심이라고 하는 한 이용자가 이 전문을 올리며 세상에 다시금 공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곧바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부흥회랑 기도회에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신도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해서 거짓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죠. 사리불이 묻되 하시불도종이 언제 불교가 끝납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를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 우리 금강경에 나눈 후오백세라고 하는 것을 신행스님의 삼계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와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세, 말법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자신충, 우리가 불교를 가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교가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저의 불교가 훼손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후 500년,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열심히 배워 대진 로마로 전할 것이다. 왜 로마죠? 제가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으로 불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올 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자등명 법등명을 또 여기에 활용한 거죠. 즉 예수가 나타나면 내 가르침은 다 소용없는 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도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기뻐하며 신수봉해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수정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서도 나무위키에서도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경은 짜집기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데. 금강경의 앞구절과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은 창작해서 삽입했다. 제가 왜 나무위키를 그대로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량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 사견이라고 말할까 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위키페디아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뜬금없이 회귀하게 노노의 하기시습까지 넣어놨다. 그리고 즉 라마다경은 엉터리 소리를 비꾸기 위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난 뒤 2021년이 돼서야 기독교의 일간지인 본 헤럴드에 이런 제목의 연재가 나옵니다. 부처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라마다경은 조작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럼 그 20년 동안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불교 경전 중 라마다경은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도 의식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본인들이 볼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를 두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교를 기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날조하고 있다는 반박을 한다. 반박인가요, 이게? 반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처럼 불교를 오해하거나 얼핏 알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불교인들과의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애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될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사람들 걸 무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특히 종교인이, 종교를 아는 분이 누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다시금 또 나옵니다. 나무위키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글의 첫 등장은 2004년, 하지만 98년에 나온 걸 제가 다시금 말씀드렸죠. 그럴듯하게 라마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나르게 하며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같이 여기기 바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싸우고 기만할 생각은 전혀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05년 4월 5일자 댓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 유저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찾다가 들어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첫 등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겁니다. 98년에 바로 미국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아나에 실렸던 걸 아셨던 거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2002년에 부흥회에서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을 부흥회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줘야 되죠? 조작인 걸 자신들도 알면서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불교에도 종종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모 사찰 안에 500나한상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나한상 중에 예수님 모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교인들, 불교 학자들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육신통을 얻어 기적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불법승삼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종교와의 대립이 서로 사라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화합, 함께한, 사랑,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감정의 고리, 대립의 시작이, 싸움이 벌어지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불교인들에 대한 성찰의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도 있지. 말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상대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악업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가 날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며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삶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10중계와 마찬가지로 법망경의 경계의 맨 마지막 제48파법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국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비구니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불교를 못 지키면 이처럼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교를 비난할 수 있고 불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방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서 싸울까 봐 또는 그러려니 내버려 두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다른 이에 대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불계를, 불법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놔버려두거나 그런 말을 방림하거나 그런 말을 모르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계율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300자루의 창에 찔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투게더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에 몰랐던 저에게도 참 화가 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불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불교가 있을 때

실천하는 겁니다. 옆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좀 놔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세인트 영맨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쩌면 만화의 상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건데, 부처님과 예수님이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휴가를 내서 지구에 와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상상이지만 이 두 분은 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중생들을 마주치며 각자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제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하죠? 만화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만화만도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자애를, 자비를, 화합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타는 이 지구의 휴가를 와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지냅니까? 만화만 가능합니까? 만화 속에서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친하게 서로 브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 가서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어울려서 보는 건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이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자애는 어디 간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불교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이며, 그 교리로서 사랑과 자애를 베푸듯 우리의 교리로서 자비와 용서와 화합을 함께합니다. 나만의 것이 맞고 너의 것은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며,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마 그것이 그 종교의 교리일 것이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로서 알려주신 것일 겁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괴롭히고 폄훼하고 부정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연등의 불빛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 속에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돼서 다시 차별과 구별과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이며 자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다소 무거운 이야기고 여러분들께도 좀 놀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 불교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곧바로 초파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교를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순간을 행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우리의 불교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그 인연이 바로 부처이며 관세음 보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을 이제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TV에서는

0: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방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번호가 어떻게 돼요?
1: 응? 안 돼!
2: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0: 설치했어요.
3: 당했다!
4: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0: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5: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6: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7: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6: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4: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임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0: 가르쳐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0: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1: 네.
2: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0: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1: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1: 아,
0: 물도 빼고,
1: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오, 네, 한
1: 달은.
2: 예. 네.
1: 한 달은
0: 좀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퉁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0: 네.
1: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0: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3: 네네.
2: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2: 네,
3: 어머니
2: 네,
3: 그
2: 네.
3: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1: 네.
3: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0: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기부

0: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네.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1: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0: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탕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

0: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기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0: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했습니다. 소실된 9층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포괄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가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조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21번째 회원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명상학회가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플러스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스님에게 퇴임식과 종로엔 장금이 죽음 준비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는데요.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하고 1100여 년 전 소실된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 신라 왕실의 염원과 불심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기획 전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이었던 심초석과 구조, 그 아래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 당시 872년에 경문왕이가 어떤 기록과 또 그런 유물들을 비교해서 과거의 국가 의례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신라 왕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국토의 염원을
1: 특히 최근 과학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목탑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사리암과 황룡사 찰주봉기가 새겨진 사리암을 비롯해 모두 117건, 322점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 목탑 중수 과정을 기록한 보물, 황룡사 찰주봉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리신앙과 국가 수호 정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사리암의 구조와 조성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발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황룡사 목탑의 구조와 사리 장엄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3D 영상으로 만들어 천년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3: 사리를 복원했는가, 어떤 사리 그릇을 만들어서 넣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던 것을 과학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까운

0: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황룡사 구층 목탑.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구층탑의 9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황룡사 목탑에 담긴 역사와 불교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은 잊혔던 황룡사의 비밀을 되살리며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1: 병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영적 돌봄. 일반인보단 종교인이 앞장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야인데요.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과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교육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 대회의실에 둘러앉은 스님들. 한 학기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아본 내면을 공유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입니다. 16주에 걸친 강의와 사례 분석, 현장 활동을 통해 영적 돌봄가로서 변화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3: 핵심 감정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직면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안타까움보다는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2: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더해 함께 공부한 도반들 그리고 교육자인 슈퍼바이저는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축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생들이 겪었던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았어 종교적인 그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또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셨는가요?
2: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2021년 전국 비구니회 산하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중심인 한국 CPE협회 전국 30개 센터 가운데 유일한 불교 지부인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기본 교육을 마친 영적 돌봄가를 배출해 왔는데 어느덧 10기까지 5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육훈련 목표를 정해 성찰기를 쓰고 관계를 공부하며 슈퍼바이저와 불교적, 심리적 고찰을 이어갑니다.
5: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갈등을 깊이 다룬 소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 임상수행자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심신의 안녕을 얻도록 돕는 영적 돌봄. 다양한 수행과 전문적인 상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전하는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절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의 21번째 회원전인데요. 한 점 한 획에 평화의 염원과 정진의 깊이를 담아낸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귀를 막고 입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린 귀여운 모습의 아기 부처님. 그림 곁에는 한자 한자 정성으로 쓴 경전 구절이 자리하면서 법구경의 불견, 불언, 불문의 가르침이 직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화엄경 약찬계 보탑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한기의 보탑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탑의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여러 개의 정교한 글자가 탑의 뼈대와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은니, 묵서 등의 재료로 피어난 사경작품 70여 점이 갤러리를 장엄한 법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개최한 21번째 회원전입니다.
7: 점 하나하나의 보도의 집중력과 획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사경의 공덕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종식되기를 서원하며 이 공간의 법향을 회향합니다.
6: 문자를 소재로 점과 획을 조형하는 서예 예술 가운데서도 정점으로 평가되는 전통 사경. 섬세한 붓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는 사경은 청정한 몸과 마음, 재료와 도구로 진행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사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미학과 묵묵한 정진의 삶을

0: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요한 목향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며 잊고 지낸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0: 우리나라 사경은 고려시대 중국을 능가해 역수출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연구해 전통 사경체를 재현한 김경호 사경장을 필두로 연구회는 국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 그러한 아상, 아만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위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그 공덕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더 빛이 나게 된다.
0: 지난 가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붓을 잡고 수행의 길을 걸어온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깃든 사경 작품들. 수행자들의 깊은 여운과 평안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전통 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현대심리학의 변성의식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수행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치유가 절실한 시대,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선도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주제는 의식의 다차원 구조와 심층 치유.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자리에는 집행위원장 금강스님과 안희영 집행위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활용과 명상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윤 교수가 발표한 변성의식 모델로 본 간화선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찰스타트의 시스템 의식 접근법을 도입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관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안국선원의 7일간의 관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5: 예전에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동기가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싶다. 또 심신 안정 및 자기 탐색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실존적인 이슈 혹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 때문에 관화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수행 환경을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해 분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철저한 내적 태세와 의지인 셋, 일상과 격리돼 선지식의 카리스마와 자비로운 보호, 강력한 집단 역동이 작동하는 환경인 세팅, 기존의 인식태를 해체하는 인지적 역설 장치인 화두 트리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변성이 유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국선원 지도자의 법문과 개별 점검은 수행자가 압도적인 망상이나 좌절감 등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화두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이 수행의 어떤 분심과 의심의 에너지들을 집단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4: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며 일상적인 인지 패턴을 해체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하고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비이원적 자각을 촉발하는 고도로 체계적인 의식의 기술이자 의식 변성 안정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국선원의 집중 수행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고유의 전통 정신 유산을 현대 심리학적 모델로 풀어낸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깊은 치유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3: 양산 석굴암이 양산 문화원과 함께 제4회 천성산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석굴암은 지난 10일 경내 석굴암 반고굴 앞마당에서 주지 무정 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박인주 양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효성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제4회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무정 스님은 원효성사의 무액일상 정신은 모든 중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며 오늘 올리는 차 한 잔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각자의 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문화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원효성사 학술 발표회와 헌달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원효대사와 대한대사가 함께 수행했던 천성산 석굴암 반고굴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등록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달 26일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도와 시민 5만여 명, 전 세계 지부가 위성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입교 90년 신유 하와이 등록 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에서는 하와이와 일본 성지 오야소노에 불과 물을 함께 모시며 전쟁 재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조는 하와이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한다며 등록의 불빛처럼 세계와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8번째를 맞은 신유엔 하와이 등록 띄우기는 종교와 국적을 넘어 추모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하와이의 대표적 평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 복지에 매진해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3: 네, 먼저 이슈 플러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3: 네, 스님, 그동안 정말 종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 18일 이제 퇴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감 먼저 여쭤도 될까요?
6: 정말 복지관을 후회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후련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네. 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또 운영을 했고 또 할 때마다 우리 복지관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3: 18일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퇴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6: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그 복지관 회원님들을 위해서 16일 날 어르신들께 무료급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떡 나눔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18일 날은 할인각에서 그동안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염려는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식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부에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종교문화축제를 소림사와 함께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연을 지역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 스님 이제 20여 년이라고 하면 정말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종로엔 장금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BTN 뉴스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장을 담그시는 모습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 노인, 어르신분들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6: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0: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특히 사찰에서 장 담는 문화를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좀더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종로구가 문화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복지관에서 해보자. 어르신들이 받아만 드시고 뭔가가 나약한 노인으로만 비치지 말고 직접 우리도 뭔가를 기여하는 이런 노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장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또 판매까지 시장용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용 일자리에서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미리 한뭐 20일 전에 마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이것 말고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0: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왜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유서를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이그 뭐라고 그럴까 그 나눠주는 걸 상속에 대한 것들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논문도 제가,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누구나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싸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상속으로 인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요즘은 웰다잉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란 단어는 좀 꺼려지고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아직 있습니다, 스님. 사실 모든 연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슈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0: 유산을 남겨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살아 계실 때, 사찰에다 기부하든 아니면, 어디 그 공익재단에다 기부를 하든 아니면 미리 사식구제를 사찰에다가 미리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뭔가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유실되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복지관을 떠나시지만 스님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그동안 이제 제가 복지관을 다닌다고, 제가 소림사 주지로 있는데, 너무 소림사에 좀 많이 그 소외되고, 기도라든지, 신도들에게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임을 놓게 되면 앞으로 소림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 신도들을 위해서 좀더 포교와 또,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을 못했는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 지난 20년의 행보가 그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든 걸음 BTN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 그 다음에 삶의 역정을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해서는 왕사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거기서 부처님의 교단이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는 새로운 땅, 미국으로 말하면 동부가 아니고 서부와 같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큰 절은 없더라. 그래서 중림정사 가보면 유적이 좀 뭐 별로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대정사를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중림정사는 기원정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사성과 관련해서는 영축산 이야기, 빈비사라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사위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원정사와 연결돼서 스토리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원정사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를 만드신 분은 전화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금강경설법지라고 하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그냥 금강경설법지는 저 안쪽에, 요 안쪽에 여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7층으로 된 건물이었고, 거기가 부처님

님 방, 그래서 열의항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고층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고층은 언제나 나쁜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고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고층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 우전왕이 모셨던 무슨 불상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덧대진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다 덧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증일암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다 뒤에 기록들이에요. 기원 후의 기록이 아함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다 옛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잘 모르는 판단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걸 착간이라고 하는데 옛날 자료하고 뒤에 자료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이 구술하는 이 암송한다라고 하는 게그 진짜 미개한 문화라니까요. 암송하면 안 돼요. 책을 만들든지 해서 찍어내야 그 기준들이 딱 정해지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거지. 암송하면 계속 추가되고 변형되고 의도적인 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내 머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도해서 이거를 친절하려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좀더 잘해주려고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다 혼재돼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7층 건물 들어섰다는 것도 그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인지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7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그 당시 건축 기술이나 가능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상이 모셔져 있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상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기원 전후에 한 2000년 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 쪽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부처님 당대에 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막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특히 종교 전통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랬던 건 아니고 우리 집단이 더 대단해요, 우리 절이 더 대단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계속 막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낚인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변별력이 없는 거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전승과 현대적 연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차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은 보리수, 물론 당연히 그때 나무는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뭐 천년 만년 살것 같죠? 그렇게 사는 수종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런 것만 왜 오래된 게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나무가 수종 자체가 오래 사는 나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생명 주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나무들은 한 1, 200년 살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복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특별히 누가 베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하남 스님이 월정사에 오셨을 때그 중대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걸 꽂아놨는데 그게 살아났다. 예전에 그런 기록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팡이 짚는 문화, 그다음에 그게 한 부처님 오신 날쯤 움직이면 대부분 이게 식목일 뭐 이렇게 한 식목일부터 한 6월 정도까지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나무를 쓰면 죽은 나무를 쓰면 지팡이가 위험해요. 그래서 생나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석사에 가면 골담초, 의상대사 지팡이,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뭐 주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원나무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원나무일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대가 너무 기니까 그만큼 못 살아. 하지만 나무라는 특성상 그 옆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오대산 중대에 있는 단풍나무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단풍나무 수령은 보통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예요. 그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살 수가 없어.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 뿌리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뭐가 돋아나거든요. 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연결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지, 그 원나무가 그대로 가느냐? 붓다가의 보리수도 그 원나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나무를 일부는 스리랑카로 가져갔고, 마인다 상가

대체시키는 건 아니고 그 나무에서 받아서 나간 애긴 한데 딱 그렇게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그런 쪽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었다는 이렇게 보리수. 나무랑 관련된 무언가가 불교에 있어요. 단지 그거를 지금도 저도 계속 생각하는데 찾아내지 못할 뿐이에요. 수목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처님은 무우수에서 태어나시고 연부우수에서 농경제를 참관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밑에서 돌아가신다. 지금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나무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나무를 통해서 추모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무엇인가 아무튼 누군가가 말하려고 하는 코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뚜렷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좀 큰 게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패턴상으로는 무언가가 있어. 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나무,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난다는 게 사람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고독장자. 수사사장자 집터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집터인지 집터 위에다가 탑을 세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사사장자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탑이 세워지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쪽은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 탑이에요. 저쪽이. 여기 보입니까? 나중에 이 앙굴리마라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성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 그러니까 급고독장자 빼놓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두 명의 인물이 언급되거든요. 그게 수보리. 예, 금강경과 관련해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나오는 그 수보리가 나오고 또 한 명이 앙굴리마라입니다. 유명한 분으로는 앙굴리마라는 지만, 손가락 목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급고독장자. 집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탑이에요. 집에 앞에 이것까지 다 있죠. 들어오는 입구. 입구 저것까지. 그래서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비가 다 돼가지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급고독장자 금창고 아니냐라는 또 왜냐하면 그 급고독장자가 금을 가지고 와서 기원정사 지을 때 깔았다 하니까 금창고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금 채취하고 있죠. 들어가서 아니 진짜는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기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한번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나 잘 모르겠다. 저게 이렇게 파여만 있지 가보면 나오기 쉽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자,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왕사성은 새로운 땅 사위성은 보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도 지도를 보면 이쪽에 사위성이 있고 이쪽에 왕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리안족 문화들, 전통 보수 꼰대들의 사고가 더 강했던 데고 여기는 훨씬 개방적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성공을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유적지는 중림정사, 영축산, 그리고 최대 후원자 빈비사라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과 관련해서 애증을 가진 왕, 빈비사라왕의 아들 아사세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로 치면 사리불 목건년,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이게 왕사성의 특출한 분들. 예, 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위성은 조금 달라요. 유형적 거점으로는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이길 수 있는 절은 없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 완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는 수보리하고 그 다음에 지만 앙굴리마라. 그리고 왕은 파사이 왕인데 파사이 왕도 이게 약간 삐딱선을 탑니다. 요 왕하고 이 빈비사라 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양반은 진짜 신심 있는 왕. 이 양반은 약간 걸치고 있나 마나 뭐 이런 정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훨씬 자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잠깐만 해드릴게요. 먼저 수보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보리 출신이 극보독장자 동생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극보독장자랑 사촌 관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찬집 백연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극보독장자랑 관계없이 이 사위성의 또 다른 부잣집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백연경이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워낙 뒤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사위성 출신인 거는 100% 맞고, 그다음에 급고독장자하고도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수몰입니다. 갑상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수보리 하면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그냥 터져. 그게 수보리예요. 그게 수보리고, 부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도 부처님이 이런 증오에 대한 법문을 해줘서 수보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교육받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 사위성 쪽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구만. 이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교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는 분노조절장애예요, 수보리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많이 알거든요, 수보리를. 공을 이해한 해공제일이라고 아는데, 무쟁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간 거야. 예, 원래는 분노조절장애라서 아무나하고 막 싸워 그랬는데, 나중에 부처님의 가마를 입은 뒤에는 무쟁,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보리는 뒤에 수보리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참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바뀐 수보리. 아쇼카 왕도 두 가지거든요. 잔인한 아쇼카, 그 다음에 나중에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 이런 두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보리랑 관련해서는 증일화엄경 28권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그게 이제 수보리가 해공제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보리가 왜 해공제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공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런데 공이 초기불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은 대승불교 쪽으로 올 때, 기원 전후쯤 들어오면서 중요한 교리로 되는 거지,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개념으로 등장은 하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증일화엄경 28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부처님께서 상카시아에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상카시아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는 얘기가 나와요. 도리천, 그러니까는 제석천이 있는 데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고, 그 이야기의 전후는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안 갔어, 상황이. 그리고 내려오신다고, 그때. 예, 그때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내려와요. 그 기록이 있어요. 가장 부처님 생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거를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경쟁이 붙어요. 그때
연화색 비군이라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라고 있어요. 이 연화색 비구니도 삶이 진짜 희구해요. 희구해요. 인물은 엄청나게 좋고, 인물 엄청나게 좋고, 참, 팔자는 다 저런 팔자가 있나 싶은 사람이고,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해드리면,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얼굴이 너무 이뻤대. 얼굴이 너무 이뻤대. 그렇게 해서, 남편을,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부자 남편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가 있어. 그런데 부자니까, 또 현지처가 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색이 그걸 알고 자기 딸을 낳는데, 딸내미를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 성깔 있지. 아, 성깔 있지. 성깔 있어. 그렇게 해서 연화색이 또 다른 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얼굴이 이쁘니까 또 괜찮은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보고 자기 딸을 집어 던지고 나갔어. 그러니까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걔 보통 성깔은 아니에요. 나갔어. 그리고 나서도 인물이 좋으니까 또 좋은데 이렇게 남자하고 또 했어. 그런데 그 남자도 또 무역을 하면서 또 다른데 여자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네 팔자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화색이 자기도 이제 한번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좀 너그러워진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두 집 살림하지 말고 통합하자. 통합신당을 만들자. 탕평책을 쓴 거예요. 이 바깥 두 번째 바깥 양반도 진짜 대단하다. 취향이 똑같아. 취향이 똑같아. 이게 진짜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서 같이 그냥 화목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러니까는 작은 마누라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노? 뭐 아무튼 뭐 후처. 예전에 그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았던 집들이 있었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머리를 감아주는데 머리에 땜통 자국이 있더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니까 이게 한번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딸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 취향이 일관되다니까.
1: 나이 차이가 있는데.
0: 아니 그만큼 옛날에는 20살 이하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6살, 17살에 시집가서 애를 낳아버리면 엄마가 돼도 이게 30대 중반하고 이게 10대 중후반이 걸리는 거야. 이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쉽지 않지. 지금은 쉽지 않지. 그래서 그걸 충격을 입어서 이번에는 나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두 번이나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비구니 중에 신통 제일이 됩니다. 신통 제일이 돼요. 그리고 이 신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기에는 목건년 빈두로파라타 빈두로 존자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 기원정사와 관련해서 이 사위성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빈두로 존자 얘기 나반 존자 아니냐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빈두로 존자나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일반 비구 스님들로서는 아라한이라도 상대가 안 돼. 참. 그래서 연화색 비구니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 있어서 부처님을 가서 맞이해요. 그런데 비구 스님들 중에는 그 연하색 비구니하고 결혼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저쪽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탑은 이쪽은 다 빠진 거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망신 당하게 됐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 이제 이렇게 조금 까는 건 아니지만 약간 까는 것처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양반이 이 인생을 보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때 수보리 존자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을 딱 하고 있다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은 몸으로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그 본체를 봐야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연하색이 가서 부처님을 탁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존을 맞이합니다. 탁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스토리는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비구승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연하색 비구니,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는 비구승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하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 정도로 비구승단들도 쉽지가 않았던 아주 강력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또 다른 대상으로서 수보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수보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어떤 온화한 걸로 바뀐 뒤에 그것으로서 이렇게 뭔가 섭수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꼭 연하색 보살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하색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하색이 아마 그냥 승리한 걸로 끝났고 비구승단이 연하색을 누르기 위해서 약간 뭐 이런 스토리를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연하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연하색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수도 있어. 출가하고 나서도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누가 찝쩍거렸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다. 팥답니다. 팥대. 이쁘면 너 가져. 엄청 손깔이 있다니까. 파버렸대. 그랬더니 C급하고 이쁘다고 번호 달라고 따라갔는데 눈을 봐주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 눈이라는 게 안에 있을 때는 이쁜데 막상 꺼내면 가장 징그러운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무섭거든. 그리고 이걸 주니까 C급하고 이 뒤로는 더 이상 그 외모에 대한 거는 끝나요. 그러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외모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이지. 그런데 여기서 끝 아니다. 여기서 끝 아니다. 나중에 제바달타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그 제자가 질주할 때 연하색이 막아서요. 막아서 그때 제바달타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 기구하다. 근데 전체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풀세트로 된 건 아닌데 읽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성깔 좀 죽이고 살아야지. 너무 너 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하색 비구니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상카시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도리천 이야기는 이거 상카시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위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사위성 이야기는 아닌데 수보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는 처음에는 분노조절장애 같은 사람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감화가 돼서 굉장히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다툼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승질대로 한참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하색 비운이랑 관련해서 공으로 지금 부처님을 만나는 거잖아. 지상에서 명상을 통해서 선정으로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공사상과 관련된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해공제일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보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보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원 정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기에 기타태자 기타태자 태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왕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태자제도 없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나중에 이 파사이왕의 후계자는 비우리왕입니다. 비두다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된 후계자가 아니고 정변으로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쪽에 조금 지분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나와서 전체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급고독장자 이 두 사람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니까 한 명 남은 거죠. 그게 누구냐면 파사이광 그리고 제일재벌 그 다음에 왕자 왕자 중에 지분이 굉장히 높은 왕자가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상황에서 왕의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사이광이 부처님을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초청 궁금하지.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근데 파사이광하고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파사이광과 동갑, 그 다음에 빈비사라왕보다는 연하라는 것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느냐를 추정해 보면 부처님의 연대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 파사이광하고 부처님하고 동갑이고요. 붓다가 동갑이고. 파사이광은 왕의 입장에서 그 당시 최고 나라는 마가다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위성 사위국 코살라국이 더 강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는 전통적인 강한데. 그 다음에 왕사성 쪽에 마가다국은 신흥 강력한. 결국은 마가다 쪽이 이깁니다. 뒤로는 점점 붙어가면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부처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왕궁으로 오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왕은 파사이광이 교만해요. 근데 왕들은 다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국의 왕이고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얕잡아 보는 거지. 그리고 파사이광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뭐 좀 대단하게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나이 든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산신령과의 이미지.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왔고 나나 비슷한 거 아니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경전이에요. 저는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할까? 상대의 마음을 알았대. 그래서 상대가 나를 나이로 경시한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갑자기 첫 꺼낸 게 뭐냐면 네 가지 나이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요? 뭔 소리예요? 이러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첫째는 태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둘째. 불신은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잘못했다가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다. 셋째, 독사는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오류입니다. 이거는 작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진짜 어린 놈은 잘 못 물어요. 근데 독사가 일반 뱀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일반 뱀보다 작아. 근데 킹코브라만 독사인데도 구렁이만 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코브라가 무서운 거는, 동족 포식입니다. 그냥 다 먹습니다. 뱀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킹코브라가 무서운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사도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지. 수행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안에 깨달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거, 이 한마디에 파사이광이 어유 선생님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 내가 자신을 경시한다라는 걸 당신을 경시하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결국은 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만나보고 재보고 싶었던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가 싶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어디까지 믿음이 생기느냐? 수보리입니다. 여기 수보리. 수보리인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여기 수보리라고 써놨죠. 창노 수보리. 이렇게 수보리. 그렇게. 수보리.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 경전이 설해집니다. 파사이광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경전들을 읽을 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두 가지 경전이 하나는 이 천식경이라고 하는 헐떡이는 경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먹고 왕 옛날에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땅을 밟는 거는 그거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코끼리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하니까 그다음에 먹는 것도 많이 먹잖아. 세종도 사실은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거니까 운동 개념이 생긴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몸에 땀 흘리고 운동한다 이거는 천하다라고 옛날 사람들 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먹고 이러니까 안 움직이고 더운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봐. 이렇게 됐는가 봐. 그래서 움직이면 헐떡거리는 거야. 헐떡임을 쉬는 경전에 놨지.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를 못 올라간대. 최고 귀족들은 코끼리 위에 평상을 얹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가. 소술에 뭐 말 이런 거보다 코끼리를 타고 간다고. 우리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투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큰 코끼리고 거기를 못 올라간대. 밑에서 밀어도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이 많이 불편하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대. 물어보는 것도 좀 황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한테는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등길 때 안 그러면 무슨 뭐 추건장에 소원 적어봐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한 놈도 없습니다. 애가 어때요?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임신 언제 할까요? 뭐 이런 거 나오지? 한 개도 없어. 다 똑같아.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갖고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고민이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수국고등원에서 파사이광이 너무 비대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부처님 계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팩폭 아니냐? 와. 몸이 너무 비대하군요. 어휴, 이거 참. 저한테 오면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이거 부처님 팩폭입니다. 이거 좀 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게 많이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개인적인 거를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친밀도가 좋아진 거예요. 맨 처음에 재는 입장이었었잖아. 근데 지금 내 고민을 그냥 얘기할 정도까지 된 거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나 비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저는 늘 이 몸이 너무 비대해 창피스럽기도 하고 귀찮고 괴롭습니다. 이해되지? 게다가 사람이 막 보는 거 하고 아이씨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고대판 위고비입니다. 고대판 위고비. 근데 생각보다 저게 효과가 있었을까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생각을 한 곳에 메어서 먹을 때마다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곧 받는 고통이 적어지고 편히 소화하여 수명을 보존하리라. 아니 맞는 얘긴데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힘든데요. 운동하셔요.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지 지금. 근데 이게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아마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군주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시종에게 밥 먹을 때마다 네가 계속 그 얘기를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해라.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계속 나를 자극을 하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해 줄게. 예, 여기 보면 10만 금을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계속 외웠더니 그때마다 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살이 빠졌다. 그래서 파사이 왕은 차츰 시일이 지나가서 몸이 점점 야위어 날씬하고 얼굴이 단정하게 됐다. 에,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단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거죠.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뚱뚱한 거는 아직 안 긁은 복권과 같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사이강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대척적인 관계로 와서 나중에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정도까지 부처님의 감화를 받았어. 하지만 절대 부처님을 빈비사랑과 같이 존경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자기 아쉬울 때는 붙고 조금 뭐 별거 없을 때는 떨어지고 이런 사람.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보살님들이 다 그래. 예, 일 있으면 입시 기도 내 자식이 걸리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입시 끝났어 그럼 좀 쉬는 거고 뭐 그게 인생이지 뭐 그게 뭐가 나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그 본 줄기가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꾸준히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파사이광 이야기까지 수보리 파사이광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연화색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을 조금 시해하려는 이야기, 그다음 음모론, 쉽게 말해서 뭐 시해하려고까지는 좀 그렇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 예, 그리고 앙굴리마라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4: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0: 스승이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

0: 삼권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문학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 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이러니 절단하니 한 말이 모든 빛을 갖다 아주 끊어준다는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어떤 좁은 정안을 가진 말이야. 대종사가 법문을 한마디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불법 세법을 막론하고 모든 기틀이 거기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생이 소생하고 천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야. 모든 스님, 모든 스님들이 다 소리가 사라졌더려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깊은 법문을 한마디 할까 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천불만조사가 누구든지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견이 난개하니 한 칼이 말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세상에 쓰는 칼이 아닙니다. 금강해금이라 그러면 지혜의 칼이다 이 말이요. 꽤 금강해금 지혜의 칼 같은 높이 들고 이것을 자유자재에 있을 때 만리의 형시라 천리 만리만이 온 삼천 대천 세계 전체가 다 송장 천지더라. 구부득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법문을 알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불문 야약하고 이면 상지신명이라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을 구할래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법문 밑에 이 칸 밑에는 다 죽고 만다 그 말이야. 자도하라.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이치냐 말이야. 이게 무슨 이치건데 말 한마디에 천불만조사가 다 입을 다물고 말이야. 법문을 하나 법을 하나 쓰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시방 세계의 생명이 다 중닥하느냐 이 말이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이런 말 하느냐 이것이야. 자작 화계보살아니요 자기가 꽃이 웃든지 벌거의 피해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참말로 웃든지 자비스러운 보살은 낯이 웃든지 여유가 있다 그 말이야. 보살은 낯이 여유가 있어. 열리가 있고 종려 옆편 야차들어라. 이피락하는 것은 아주 이파리에 삐죽삐죽 우강이 생겼거든. 그런데 종려 그 이파리에 말이야 야차머리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말하는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런 무슨 법문을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내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녹두가 말이야. 이래 황백시인 제자인 동시에 이계시인의 사형되는 말이야. 녹두시인. 천고만고에 말하자면은 법문 고준의, 법을 고준의 시기는 최고라판입니다. 어떤 뒤에든지 옷 같으면 또 부르길 바라면 대도가 시인이 부르거든. 그래, 부르면 이제 아, 큰 스님이 부르는데 안 돌아볼 수 있나? 깨 스님 깨는 협의야. 귀 나와 되면 이제 머리를 갖다 돌린다, 그 말이야.

새로 본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떨어져 새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주 목주신이 뭐라 하냐면은 단판한 이로다. 판때 있는 이구나 이리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목주신이면 단판한이라는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단판한이라는 것이냐면은 서울이 단판에 찢어 있는 데입니다. 이전에 서울이라는 사람이 큰 것들이 판때에 찢어 간다는 말이에요. 판때에 찢어 간 때는 앞만 봤을 때 뒤에 판때에 찢어 있는 뒤에 붙어가 있고 가리가 있으니 뒤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못 본다 이 말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쪽만 보지 말이요. 전체를 못 본다는 이제 비상적인 해석을 이렇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람인데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단판이라고 해요. 단판이라고 하는데 이거 비상적인 이제 해석이요. 그렇지만 뜻은 저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는 사람은 단판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은 신님을 부르거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야. 뒤를 돌아보지 못하면,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면 단판하이가 괜찮은데, 왜 뒤를 돌아보는데 단판하이가 가냐, 이 말이야.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태평천자 환궁지요. 아주 만드는 세상이 없는지 참말로 아무 뭐 이제 재앙이 없고 말이야. 나라가 편한 태평한 천자 천자든자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의 식구로 난리가 나올 것이면 편하지 못하거든. 암만 천자지만 세상 아무 일 없어서 아주 참말로 이제 태평한 그런 천자 태평천자와 환궁지요. 그 이제 사회 가운데 저 궁궐에서 말이지 아주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자, 태평천자의 그 환중에 있는 그런 자, 좋은 자 뜻이고. 그런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은, 혈안 장군 세신이라, 혈안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나라였고, 저 변반 어디로 대해서만 축제하고 싸움을 한다고 말이오. 싸움을 하는데 온 정신이 웃으니 피투신이, 온 정신에 그냥 땀뿐이거든. 온 전신에 어떤 핏땡이 꽉 묻어가 있는 말이야. 장수들. 그래서 장수는 어디냐면은, 저 변병에 싸움을 하는 장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판한 뜻, 이 판때기 민민이라 한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말이야. 예? 무사 태평한 어떤 참말로 어떤지, 이 거룩한 천자가, 그 부중궁궐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잘 지낸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예, 난리가 나가 있고, 피땀을 흘리고 싸우는 말이야. 그 장군들이 저 변방에서 죽자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정반대의 현재입니다. 정반대의 현재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알면은 말이야. 단판은. 지금 말하자면은 판때기님이라고 한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인제 정통의 노감 연선사라는 의미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 신님이 이 법문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홍로의 기랑 닭 천비하고, 붉은 무슨 화루란 말이야. 불을 갖다 왔더니 큰 화루에 큰 말을 담아놨는데, 그 불이 잉글잉글, 예? 불이 지금 타고 있거든. 그러게 타는데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기레이여, 물결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물 속에는 물결이 나오지, 불 속에는 무슨 물결이 나냐, 이 말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로의 지랑 박천비라, 벌거 눈띠 화로 속에서 물결이 무슨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조금이 나는 게 어떻게 하늘 눈띠 막 친다, 그 말이요. 어떻게 물결이 높고 무서운지. 그러고, 진리의과 풍수함지냐, 다른 눈띠 마음에 있는데 불꽃이 말이요. 불꽃이 아주 실이 빨리 가는데, 그, 빠른 불꽃이라 가는 것은 뭐냐면은, 태풍구멍이 더욱이 빠르더라, 이 말이요. 태풍구멍이 더 빨라. 그런데 그, 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히 말이요. 누구든지 엿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벌은 하루 속에서, 풍랭이 만드면은, 물결이 말이요. 하늘에 노다지 치고, 우선지 또 불꽃이, 태풍구멍이 빨리 말이요. 이렇게 쉽게

가는 데 있어서는 실제에서 부처와 조사도 말이야. 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당연히 들으면 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이곳을 엿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인시 산도 대륙비라도 말이야. 여기에 있어서는 머리가 세 딸리고, 팔이 여섯 다, 이 말이야. 머리가 세 뿐 아니라 어떻게 여리가 어떻게 삼천 삼만 달리고,

패치, 그의 패치가 있고, 부처와 조사를 능가하는 말이야. 그런 큰 배치를 가졌다고 전화하지 말아라, 아주 말이야. 이 단편안이란 이 법문에서는 아무리 말이야, 크게 바로 깨친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수 뜻이 무슨 이야기야? 여기 내가 또 한 말을 하는데, 야간에 대구는 농어전하고, 한밤중에 웃더니 푸른 구름은 말이여, 고전, 참말로 예쁘다, 안 갔다, 덮어있다, 그 말이여, 어? 그만 밤중에 웃더니 푸른 구름이래, 꽉, 끼가 있고, 예? 큰 우리 해다 같은 인근, 바람을 갖다 꽉, 덮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천내에 그모는 원내로가, 해가 이제 떠가 있고, 지금 막 날이 새게 되거든. 날이 새게 되는데, 날이 살 때는 그때 때는 저 먼 바다에서 말이야, 금까마하고 날아가더라, 이것이. 금까마하고는 해를 갖다 비유하는 소리야. 어? 땡이 뜨는 순간, 어느 곳에 있냐면은, 한밤중에 푸른 구름이, 예, 고전, 예국신이 절로 갔다가, 덮어 있단 말이야. 새벽에 금까마하고 저 먼 바닷가에서 날아간다, 그 말이야. 해가 지금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법님 은성사라는 또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여기 대해서 성황기스입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성황했냐면은 말록 청중인력이니 말록이란 말이요. 말록이란 것인지 예? 푸른 것이 천이나 많이 나야 된다 이 말이요. 온 웃긴 산천이 말이요. 전체가 다 웃긴 잎이 피고 이라했고 새파란 웃긴 천지가 많으면 전부 잎이 피해서 푸른 잎으로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야. 무지가 파묻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산천이 웃기 푸르기만 할뿐 아니라, 이래 보니야, 한 가지 웃기 꽃이, 붉은 꽃이 피어 있어. 목주 단판화가 무슨 관계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 법문을 갖다가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온 천재 만두에 잎이 피가 있고, 싶은데 말이야. 거기에서 붉은 꽃이 한시 피가 있더라, 이것이야. 무한 춘색이 자상천이라 한이 없는 말이야. 한이 없는 봄빛이 서로 통화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붉은 꽃 없으니 꽃 한 송이 말이야. 예, 한이 없는 없으니 봄빛이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봉야대비 못신차야 저기 날아다니는 오른 말이야. 벌라 벌라고 저, 들에 있는, 지, 예, 날아다니는 또, 나비 말입니다. 나비들이 뭘 숨쳐요? 이 꽃을 갖다가 암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도자하신 분이 혀춘, 원협이라, 고요히 식견수 맘대미 이 갔다가, 저리 갔다 오지, 분주하기 작다이면서 말이야. 어? 새벽바람 놓치지, 원만한다, 그 말이야. 암만 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말이야. 새벽바람만 집어서 자긴, 예? 별이 나오든지 나이가 날아다니는데 안 좋거든. 꽃은 남매 차이를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은 그 송은 아주 무서운 만듦의 불을 아주 이런 경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이분에 와서는 어떻게 꽃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왜 이 단판은, 응? 판떼에 민다 가는데, 판떼에 민다 가는데, 예, 불이 무슨 관계에 있으면 꽃이 무슨 관계에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만은, 예, 이 두 분 시인의 법문이 말이야. 이 단판안이라는 그 뜻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말이야. 아주 다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법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야, 말록 청중의 꽃 한 송이 있다 하는 그 법문 말이야.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또 내 한 말 하겠어요. 장홍이 지도 안문정하니, 장가 성을 가진 늙은이란 말이야. 한년 잔뜩 묵고 말하자면 어디 가서 어쩐지 이 거꾸로 되어 있나, 최대가 거꾸로 되었냐면은 관청 말이야. 저 말, 경찰서 마다 가서 제표가 있고, 구르지가 있더라, 이 말이야. 어? 그냥 어떻게 딴 데가 구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가 늙은이가 한년 대기 묵고 말이야. 묵고 가서 어디 가냐면 경찰서 마다 가서 어쩐지 구르지가 있어. 근데 왜 가 그 능력이가 한잔 먹고 경찰서마다 가서 취해가 있고 말이야. 응? 굴자 있나,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뭐 있냐면은 원시이곤이 직사주라. 그런데 장가 안 들고 있는 본시 술 한 모금도 먹을 일이 없는데, 술은 말이 이웃집에 있는 이가락한 가지 성가진 사례인 말이야. 사주 밀주를 먹었어. 밀주 어디면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밀주 먹으면 우리가 또 잡아다 저렇게 잡아다 가두는 것이거든. 술은 그러니까 이가성을 가진 사람이 밀주를 갖다가 먹은 게 말이야. 두둑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는 누굴 잡아갔냐면은 이가를 갖다가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술 한 잔 먹지 않은 말이야. 장가가 늘고 잡아 놓고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라. 이것도 보면은 아주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이제 지금 말한 개성도 알 수 있고, 앞에 개성도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목주신이 말이야. 판때기미에 딱 하는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어. 운문종의 설두신은 아니요 유민신인데, 그 신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목주신이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목주는 지구 일체라니로다. 목주가 아무리 마음대로는 참으로 초출한 목주니 대조사고, 법문이 그렇게 무섭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때 눈가를 하나 뺄게 없어. 병신이라고 말이요. 눈을 갖다 두 가지를 가지고 참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병신이라 이 말이요. 눈 하나 뺄게 없어. 왜 그러냐면은, 자신있게 해주어는 말이야. 이 중이, 스님을 부르는데 말이야. 고개에 또 돌리고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네 신마에 각성단판한 거, 어째서 말이지, 예? 부르기가 또 뭘 부르는, 어떻게 불렀냐면은, 판때기님이다. 한두배기 못본님이라고 하는 말이야. 판판이랑 한두배기 못 본다랑 앞만 보고 뒤를 못 본다 이 말인데. 왜 말하자면은, 목주가 말이요, 그 뒤에 앞만 보고 뒤를 못 봤다치면은, 우리 한두 개의 목본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부르는 게 말이요,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엄마한테 파떼미님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목주 법문이 틀렸다, 이 말이요. 단판은 누가 단판하냐면은, 눈깔 하나 달린 말이요. 목주가 단판하는지, 실제 있어, 그 중은 단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아주, 좀 무서운 데 짚은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회장 진성가가 유명한 얘기 했었거든. 그 스님이 또 무슨 소리 했냐면은, 설두는 역지고 입천하니다. 설두가 지가 참말로 어떻게 잘난 척 하지만은, 알고 보면 설두 지가 말이야. 눈깔 하나 뺄게 없어. 목주를 갖다 오든지 눈깔 하나 뺄게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가 하나 뺄게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일로 하니 변이 해도 하니 말이야. 이 중이 한 분 또 부르는데 말이야. 문도 이름, 고개를 척 돌지 뒤를 돌아봤거든. 그러니까나, 위 신마야 불성담판고, 어째서 만드면은 판때미님 안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말이 빼는 거짓말 아니야? 앞을 보고 뒤를 못 봐도 판때미님이 될 것인데, 앞을 보는데 말이야. 분명히 만드 부를 때 뒤를 돌아봤으니까, 어째서 판때미님이 안 될 수 있냐? 아까 설두신 말은 앞을 보고 그런 동시에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말이지 판때미님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보통 봐서는 그 이제 이론이 다른 소리 같습니다. 다른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하는 건 말이야. 그걸 딱 그 반대로 말하거든. 설두 지가 틀렸다 이것이요. 목주신이 옳다 이것이요. 부른데 뒤로 갔다 썩 돌아보니까 어째서 말하지 판때미님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회당 스님 말씀이 아주 완전히 음나는 소리 같지만은 회당 스님 말씀이 그것이 참으로 더 깊은 데서 말하는 겁니다. 목주 스님 뜻을 알려면 말이야. 목주 스님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설두 스님이 말씀하는 말이야. 뒤를 돌아봤는데 어째서 판때미님이라 하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말이야. 왜 판때미님이 안 될 수 있나. 정반대 같지만은 이 두 분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서만은 목주심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에서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저 뜻은, 목주 뜻은 아주 저 삼천 대천식에 밖에 있습니다. 그래야 영은 천성가라고 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상당에 갔었는데 이 법문을 들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래야 이제 그 설두심 법문하고, 회당심 법문을 제가 다 들었거든, 목주심 법문하고. 그러나 어떻게 말했냐면은
딴판 아니여 낙수가

반대의 민님이냐 말이야. 어? 어디다가 떨어졌냐 말이야. 그 반대의 민님이라고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간을 수려해야 되는 거 눈깔이 하나뿐이라 한대. 영지라고 외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외놈이라고 하면 그 뜻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알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요. 어? 단판하이라는 무슨 이 뜻도 짚어서 참말로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눈깔이 하나 뱉기 딱한 뜻도 말이야. 참말로 짚어서 알 수 없다 이랍니다. 어? 실제에서 목주 같은 설두 같은 괴담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함을 갖다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말하고 도로 말하고 어때 서로 말하고 서로 반대로 말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야 신준 월명 중에 한 밤중 말이여 깊은 산 한 밤중이 되다 천지 마무리 한대 말이여 그런 동시에 말님이 그 어떤 처선 어떤 처선이냐면은 심심한 집구를 짚은 저 진상 궁궐이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바른 저 중천에 따고 온 천지를 하나의 비추고 있거든. 비추고 있는데 구곡 서진 신중여로다.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말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활살을 맞았어. 돌로가 만든 사람이 활살을 맞아가지고 활살이 저 우리 가슴 한 속 복덩이 뚫고 들어왔거든. 꽤 뜯고 들어가면, 그래야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그 활살이 만든, 그 오장 죽고, 그 관 쏘고 있게 하니, 아파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 살고 사람 살더라고, 굳이 울고 불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웃긴 활살이 웃긴지 활살이 들어주시며,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웃긴 소리를 어떻게 지르시냐 말이야. 그래서 이 근본 뜻은,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말이야. 활살로 맞아가 있고 아프다고 굳이 솔솔을 지르면서 말이여 우는 말 통곡한 이 뜻을 알아서만은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절체로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여. 어느 곳에 근데 이게 자꾸 말이 어긋나갔냐고 이게 혹생기 듭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청고 성성은 내용이여 소리하는 건 마음대로 있는 놈아, 예? 천년 말년 웃더니 안 죽고 돼 오래 사는 게거든. 천년이나 웃더니 말년에 된 웃더니 오래된 소나무 말이야. 예? 소나무에 바람에 붙게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내 유언이야. 그 바람 소리가 오는데 마음대로면은 휘휘 웃더니 소나무 소리가 나더라, 이것이야. 그런 동시에, 말문제, 소능제, 거문제라 천년 말년 웃더니 당 흘러내리는 웃더니 신의 물은 말이야. 암만 가져갔어도 자축 없어. 잘 죽었단 말이야. 실제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것이 천년이나 되는 그 소나무 말이야. 소나무를 또 발해 볼 때는 소나무 소리가 나거든. 끝나고. 아주 말년이나 웃으니 천년이나 되는 말이야. 오래 천년 말년 뿐이 억만년 되는 웃으니 물이지. 물이 암만 흘러내려가더라 해도 흘러내려간 그런 자취를 찾아볼래?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서 하면 하는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전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말이야, 저 자초 수중으로 시작부터 말이야. 전체가 말이 하도 연결이 안 닿는 소리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이제 총 결산을 하겠습니다. 대중아 말이야, 흠에 부준하니, 흠에 부준하고 말이야, 흠에 하고 이 흠한 천지 절벽이라 이 말이야, 흠한 절벽. 절벽이 소산도지 천지만지 되어가지고, 어찌 흠한지 말이야. 그렇게 살이 올라갈 수도 없고, 설사 올라갈 때라 해도, 발만, 눈만 조그만 팔만 구부려 죽을 수도. 그런데, 그, 이런 조사 시인의 하시는 법문, 지금 말하자면 목주 시인이 말이여, 단판 안에 나타난 그 법문을 말이여, 천일 만질 때는 무슨 그 흠한 무슨지, 법문, 절벽 말이여. 절벽 위에서 흠한 무서운 말이여.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과 조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여.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벽 위에서 무서운 이 법문을 하느니 마침 눈 자꾸만 파는 말이야. 안 죽을래 안 죽을 선수입니다. 상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한모 주시며 범을 잠들지니 범 덫을 낳거든. 아주 깊은 함정을 파가지고 범을 덫을 낳아 이 말이야. 범이 치면 거기 함정하면 들어가면 말이야. 지가 안 죽을래 안 죽을 선수입니다. 그래서 범 잠는 선수가 함정이 말이야. 짚고 짚어서 누구든지 거기서 따지지만 하면 안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주 스님은 이제 법문이란 것은 높으기만 하면 되면은 천질만질 무슨지 무서운 말이에요. 절벽같이 높고 지붕이만 하면은 범자나 함정과 같아서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어르대다는 말이에요. 다 상신입니다. 삐도 못 찾는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는 승비정객이야. 우천이만 아니라 하늘에 우천이 예, 반짝이는 우천이 별이 말이야. 빛을 잃고 만지면 다 어떤지 막 어떤지 갔단 말이야. 어떤 무서운지. 그러고 어떤 절개죠. 오, 천지가 진동하고 만드니 무슨 경계를 막 친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옥전주의로다. 옥이 구불고 만드니 어떤지 말이야. 구슬이 만드니 자유자재에 놓는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반대한 것이니까, 등비전격을 만드니 무슨 데서 안 놓습니다. 옥이 구불고 어떤지 구슬이 자유자재에 만드니 논다는 것은 말이야. 아주 좋은 경계를 말하는 소리거든. 이것을 알아서만은 목주 시무슨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제일은 한견 말이야. 목주 고무로 오정육구만 신간만 말이야. 우리의 모든 대중들은 목주 시무 말이야. 오정육구를 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단판은 즉 말해야 되면은 판때기 맨님이라 한 역에서 목주 시무 말하자면은 오정 신간을 갖다가 다 어떻게 구황탁주를 볼 수 있다 말이야. 목주 스님 오장육부를 다 속을 하나 다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웃기다가 고구정려로 든지 예,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것을 모른다면은 참말로 만드는 말리의 행시야. 전부 다 송장 아니라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온 삼천 대천지에 전부 송장 등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하느냐. 일노지지의 삼사구서로다. 한평 땅이 말이야. 땅 한평 땅인데 땅이 어떠냐면은 삼사구서요. 뱀이는 세 마리란 말이야. 쥐가 아홉 마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평 땅에 뱀이 세 마리야. 쥐 아홉 마리 있는 것을 갖다가 안 같으면은 오늘 법문을 갖다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장을 양수로 준 것은 전술기 주장자를 무손으로 준다. 그의 한손이란 누구? 무손으로 준 게 있겠습니다. 이태와 유령하여 그 바다로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이 주장자가 바다로 들어가시는 용을 된다. 여기에서 등을 치우하고 그 구름을 이룬 정체와 그 길을 갖다 흩내린다는 말이에요. 등산에다 더야 그 산으로 올라가서는 범이 되어 큰 범이 되어가지고 거천 후절하다 하늘을 보고 웃기지 소리를 지르고 땅을 보고 웃기지 부르긴다. 결국은 주장자는 하나인데 바다로 들어가서는 은용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천재 됐지 온 삼천대지 지금 뒤로오자 산으로 가서는 큰 돈이 돼가지고 그 소리를 만들었는데 삼천대지 제가 지정하라 삼재재부를 제도 출례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뭐 삼체는 삼체의 모든 부처님이 경주 출래라 머리를 다 타, 두툼이 다 쫓아 나온다 그 말이요. 육대조사는 당신무지라 뭐처럼 육대조사 열달 말씀부터 시작해서 육교시니까 육대조사는 당신무지여 몸을 감출래야 나온다며 감출 때였다 그 말이요. 어디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이 무슨 뜻일까? 똘똘 애답고 애답다. 일면 열면요 태어났어 말이야. 바로 났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소주 상주로다

저주 땅이고 방주 땅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 또 윤신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조신 제자의 부무신이라 하는 유명 큰 신입니다. 큰 신입이 계셨는데 그 신입이 어쩌냐면은 마을의 자작반공신이야. 자기가 대주를 많이 거느리고 소실로 하면서 고향들을 따로 두지 않고 말이야. 자기가 선수 선지 고향을 찾아갔고 대주의 상주 신원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는데 제수에 이제 고향가가 되거든. 고향가가 되면은 고방통수 신당이 나서 밥통을 뚫어내고 금방 앞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래 장무역 밥통을 넣고 좀 춤을 흘렁거리면 치거든. 그러고 또 가가 됐어요. 그러고 크게 하면 또 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말하냐면은 보살자 집단내하라. 응? 보살들아 말이야. 보살들아 밥먹으러 오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두고 이제 입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보면 또 무슨 아들 장난 같지만은 아들 장난이 아니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밥통을 들고 와가지고 춤을 추고 크게 웃고 말이야. 와 밥 먹으러 와서 소리 지냐 그 말이야. 왜냐 그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 참으로 확실히 대화해서 고을 정지 왜 붙여만 되면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뜻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요 춤추고 웃고 말하는 일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 무신의 뜻은 영원히 모른다 하는 말이야. 이 뜻은 모양과 소리와 말을 정답했습니다. 오직 깨치 알지 깨치 이제는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한 말 하겠는데 혼 하늘을 빙수해요. 혼 저 천지 만들면은 변바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되는 말 하늘 중국 만들면 동토 말다. 그 말을 만들면 한 가지인데, 혼, 하늘이라 하는 말. 혼하고 하늘하고 만들면 경반됩니다. 그래, 이 변방에 이 대민의 말과 동토의 그 만들면 한쪽은 말을 갖다가 비수해냐. 이 뜻을 갖다 누가 아는 사람이냐, 이겠죠? 아주 뜻이 깊어서 알지 않아 듣기가 어렵다. 동두 철도 야충류가 우측이 머리가 말이야 꾸리처럼 만들고 이 마을 같은 뒷무치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 동두 철도에 가는 것은 이전에도 확실히 말이야 확실히 깨친 아주 정한 납작 눈푸른 납작을 갖다가 표현할 때 동두 철도라 한단 말이야. 그 확실히 이제 천만을 만드는 자성을 봐서 절대한 그런 눈푸른 납자도 외워서는 말이요. 눈썹을 찡그린다 하지 말이요. 알아듣지 못해요. 잘.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썹을 찡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아주 깊으더라. 알겠습니다. 인재들의 간단 기순자라고 큰 신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성이 있어요. 어떻게 성을 했냐면은 진조낙수회를 사고 진조낙한 것을 쓴지 아주 절실히 말이야. 복등글이야. 복등글이라서 그 그림자만 봐도 모든 생명이 다 죽는 말이야. 그래 아주 무서운 독한 새란 말이야. 그런 무서운 독한 새가 물에 떠오르기 전에 벽이 다 안 죽는 안 죽는 소리도 다 죽었다 말이야.

상처에 처먹고로다 독한 용이 말하자면은 하늘 날아가거든. 날아가는 날아가는 전에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다 안 죽어. 전부 다 말라진다고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무신인이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으러 가라 데 대화 산 겁니다.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는 게 무슨 그 독한 게 있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냐 그 말이야. 이 뜻을 알아서만은 그 무신인의 뜻을 안다. 좌중에 아주 강남대기하던 만약 이 좌중에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대중 가운데 강남 그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말이야. 막창중년 장자와라 두림이 앞에서 말이야. 두림이란 건 술두림이라 그 말이야. 술두림이 앞에서 자오고 자오고이라 한 곡조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랬죠. 자오락하는 그 강남에 있는 소리 좋은 새인데 북쪽에 없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 소리가 또 좋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참 좋은 노래를 갖다가 자오곡에 비하는데 그 비할 뿐만 아니라 자오곡에는 그 좋은 곡도가 있어요. 좋은 곡도인데 아무리 네가 말이야 노래를 잘 부르고 하더라 해도 강남 사람이여야 할거나 절대로 노래 부른 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너 한 말 하겠는데, 상호상환 기거래한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말이야. 부르면서 기거래하여. 이제 돌아가자, 이 말이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말이야. 우리 본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만로 천문이 전충되더라. 이만로 천지 말아야 되는 집이나, 일천 천지 그 눈이 말이야. 눈마당 어떻게 번빛이라고 말이야. 큰 번빛이야. 앞에 간당신이 계속 온 독한 새 독한 용이 들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 그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 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봄에다 갔다가 또 비유를 해야지 소개를 한다 그 말이야. 이 뜻을 발휘하려 합니다. 그 뒤에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어요.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임은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재성인가 하면은 등장신이 입혀라 모든 친지 참번 이상한 보배들을 갖다 말이야. 보배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이제 내려놓는다 말이야. 보기 좋지 말이야. 내려놓는데 차곡 견주 지지에나 옥을 갖다 얻은지 섞고 말이야. 좋은 구실을 갖다 쏟아져 치는데 몇 분이나 이 좋은 옥과 구실을 갖다가 쏟았냐 이랬어. 아까 어떤 독한 새와 영을 갖다 앉아 이렇게 법률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 목당 재승사는 그 반대의 표현입니다. 좋은 보배 구실을 가지고 참말로 이제 좋은 기대를 위해 갖다가 이제 이리저리만 섞어서 보기 좋게 편다 그 말이야. 막도 동분이다 이하라 동분 봄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봄에 나간 데는 참으로 못한만 이기가 많다고 봄 소식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겠어요. 어째 그러냐면은 청년의 자라 설중내로다 아주 맑은 향기가 나요. 맑은 향기 어디서 오냐면은 눈 가운데에서 있는 눈 가운데 피가 있는 말이야. 매화꽃에서 오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앞에 신 말씀이다. 뒤에 신 말씀이 제일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신님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야. 이 큰 대종사들이 제일 반대로 표현하냐 하는 말이야. 어르신 말 따라가겠어. 이것은 바로 알아야겠다. 사령군들에서 넓은 게야. 깨쳐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적신이로라 도였으나, 도둑놈의 몸이 다 드러났거든. 도둑놈의 몸이 다 드러났단 말이야.

뒤를 돌아봐. 어? 직도는 뒤를 돌아간다고 말이야. 귀도 신문을 일체 내려봐. 귀신의 머리하고 말이야. 어? 신화를 던질 적에 낯을 갖다가 황구둥이 갖다 물을 빚더라 이랬죠. 어? 귀도 신면. 귀도 신면을 갖다가 각각 말하자면은 있는 귀도 신면을 갖다가 황구둥이 다 물을 빚더라 이랬죠.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0: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0: 이게.
1: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2: 아까 사실은 좀
1: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3: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3: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4: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5: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6: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도 가도 본래 자리요. 도달하고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라. 길 없는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줄기 모두 붙여 이거늘. 쉼없이 쫓기는 고단한 중생의 삶.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참나를 만나리요. 수로왕과 허왕후, 가야국의 옛 이야기가 전하는 그곳. 어머니를 그리는 암자, 모우남은 말한다. 세상 근심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라고.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의 마음. 2000년을 이어온 모우남의 이야기를 만난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봄철 화려하게 피어난 벚꽃처럼 500여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일구었던 여섯 개의 가야국. 신라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김해 곳곳에선 옛 가야인들의 이야기가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신령스럽다는 김해의 진산 무척산도 그중 한 곳이다. 무척산은 산세가 빼어나 견줄 것이 없다 하여 무쌍산, 집착이 없다 하여 무착산으로도 불렸다는데, 이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암자 모우남이 있다.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곳이 길이 된다 했던가. 사람들의 발걸음에 반들반들해진 돌 계단을 한참 동안 오르고 또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쉴 즈음 비로소 모운함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서기 48년 수로왕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왕옥을 황후로 맞이해 1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189년 봄 157세로 허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가야국 백성들은 마치 땅이 무너진 듯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는 모운함의 몇 가지 창건설화와 연결된다. 하나는 가야국의 제2대 왕인 거등왕이 어머니 허왕후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설. 또 허왕후가 인도에 계신 모후를 그리워하며 창건했다는 설. 마지막으로 부모 없이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이 어머니를 대신해 모운함을 지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지만 모운함이 2000여 년 전 가야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오랜 기도처이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창건된 도량임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모운함의 주부를 모신 극락전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전각으로 작은 암자다운 단아하고 고졸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세 분의 불보살님을 모셨는데 대위자까지 포함해 높이 60cm가 채 되지 않는 불상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조 아미타열의 좌상이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미소로 중생을 맞아주는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 바로 옆에선 우리네 어머니 같은 푸근한 상호의 관세음보살이 잘 왔다, 애썼다 위로하듯 중생의 고단함을 품어준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함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화왕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화왕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있는 듯하다.

모은암은 범종각의 이름에도 어머니 모자를 썼다. 어머니의 음성처럼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엔 연로한 어머니를 업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새삼 가슴을 친다.

모은암 위쪽에는 칠성각과 산신각이 자리한다. 가파른 계단을 지나 좁은 바위굴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산신과 칠성을 한 전각에 모셨다.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불법의 외호신장이 된 산신과 칠성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들로 한국 불교에선 특히 북극성을 치성광 열애라 칭송하며 예경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새벽부터 목욕제기 하고 산길을 올라왔을 수많은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곳에 오랜 기도처가 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커다란 바위를 있는 그대로 지붕으로 삼은 모우남의 바위굴. 16분의 나한을 모신 나한전이다. 나한은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까지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도록 하라 부처님의 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모우남 나한전엔 가야 지역 사찰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링가란 바위가 함께 모셔져 있는데, 허황후와 함께 인도의 토착 신앙이 가야에 전래된 흔적으로 추측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나한님들. 긴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전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겠는가.

모호남 나하님과 불보살님들은 무충생의 애끓는 사연을 들으며 기꺼이 그들의 등을 다독이고 눈물을 닦아주었을 것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범종을 타고 세상으로 전해지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이며 목숨보다 아껴주신 그 은혜가 가슴에 삼

유정, 무정, 모든 중생의 안락을 비는 스님의 기도 소리에 모은암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무척산 정상 가까이 연못이 있다. 이름하여 천지. 백두산의 천지와 달리 분화구가 아닌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는데 여기에도 수로왕의 전설이 전한다. 허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후 수로왕이 서거하자 길지를 택해 능묘를 마련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땅을 파니 큰 물길이 끊임없이 솟구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무척산 정상의 연못을 만들라는 도인의 말에 신하와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 못을 팠더니 거짓말처럼 물길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로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난 적이 없다 하니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했던 수로왕의 마음이 남아 이 땅에 수월령이 된 것은 아닐지. 수로왕과 허왕후가 사랑했던 가야국은 훗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역사보다 오랜 무척산의 바위와 물은 그 시절 이야기를 기억할지도 모를 일이다.

0: 부모 은중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선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1: 아미려 응고

사생의 자애로운 부모이신 부처님께 올리는 중생의 기도. 수로왕이, 허왕후가, 거등왕이 그러했듯이 그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의 기도, 부모를 향한 그리움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담은 기도, 나아가 세상 만물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룩한 기도가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보다도 먼저 불교가 전해진 한반도 최초의 불교 국가 가야. 이제는 전설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가 어머니를 그리는 남자 모우남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 세상사 지친 몸과 마음,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땐 무척산 모우남으로 갈 일이다.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중생을 보듬는 불보살께서 미소로 반겨주리라.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화능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9: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1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했습니다. 소실된 9층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가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조 임상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21번째 회원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명상학회가 전통 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안국선언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플러스에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장을 맡은 스님에게 퇴임식과 종로엔 장금이 죽음 준비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 규모였는데요.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아 부처님 사리를 모신 황룡사 9층 목탑의 비밀을 조명하고 1100여 년 전 소실된 목탑의 비밀을 간직한 사리 장엄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 신라 왕실의 염원과 불심이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지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기획 전시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이었던 심초석과 구조, 그 아래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 당시 872년에 경문왕이 넣었던 기록과 또 그런 유물들을 비교해서 과거의 국가 의례의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신라 왕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국토의 염원을
1: 특히 최근 과학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황룡사 목탑 심초석에서 출토된 금동사리암과 황룡사 찰주봉기가 새겨진 사리암을 비롯해 모두 117건, 322점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 목탑 중수 과정을 기록한 보물, 황룡사 찰주봉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리 신앙과 국가 수호 정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사리암의 구조와 조성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발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황룡사 목탑의 구조와 사리 장엄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3D 영상으로 만들어 천년의 신비를 풀어냈습니다.
3: 사리를 복원했는가, 어떤 사리 그릇을 만들어서 넣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실물은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낳았던 것을 과학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1: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황룡사 9층 목탑.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9층탑의 9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황룡사 목탑에 담긴 역사와 불교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50년의 성과를 집약한 이번 특별전은 잊혔던 황룡사의 비밀을 되살리며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병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영적 돌봄. 일반인보단 종교인이 앞장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야인데요.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에서도 영적 돌봄가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교육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4: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 대회의실에 둘러앉은 스님들. 한 학기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여러 감정 상태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아본 내면을 공유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 임상 수행자 기본 교육을 마치고 영적 돌봄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과정입니다. 16주에 걸친 강의와 사례 분석, 현장 활동을 통해 영적 돌봄가로서 변화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5: 핵심 감정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직면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안타까움보다는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4: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더해 함께 공부한 도반들 그리고 교육자인 슈퍼바이저는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님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알아차리게 하는 축비가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교육생들이 겪었던

0: 문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1: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았어. 종기적인 그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또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하시고 변화가 되셨는가요?
0: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는 2021년 전국 비구니회 산하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천주교가 중심인 한국 CPE 협회 전국 30개 센터 가운데 유일한 불교 지부인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기본 교육을 마친 영적 돌봄가를 배출해 왔는데 어느덧 10기까지 5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육 훈련 목표를 정해 성찰기를 쓰고 관계를 공부하며 슈퍼바이저와 불교적 심리적 고찰을 이어갑니다.
2: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심리적 갈등을 깊이 다룬 소설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0: 임상수행자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심신의 안녕을 얻도록 돕는 영적 돌봄. 다양한 수행과 전문적인 상담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전하는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문자를 통해 부처님 진리를 새기는 수행이자 서예 예술의 정점인 사경. 전통과 현대를 잇는 사경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절 위기에 처했던 우리 문화유산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의 21번째 회원전인데요. 한 점 한 획에 평화의 염원과 정진의 깊이를 담아낸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귀를 막고 입을 가리고 또 눈을 가린 귀여운 모습의 아기 부처님. 그림 곁에는 한자 한자 정성으로 쓴 경전 구절이 자리하면서 법구경의 불견, 불언, 불문의 가르침이 직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화엄경 약찬계 보탑도도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한기의 보탑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탑의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여러 개의 정교한 글자가 탑의 뼈대와 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은니, 묵서 등의 재료로 피어난 사경 작품 70여 점이 갤러리를 장엄한 법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개최한 21번째 회원전입니다.
5: 점 하나하나의 보도의 집중력과 획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사경의 공덕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종식되기를 서원하며 이 공간의 법향을 회향합니다.
4: 문자를 소재로 점과 획을 조형하는 서예 예술 가운데서도 정점으로 평가되는 전통 사경. 섬세한 붓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는 사경은 청정한 몸과 마음, 재료와 도구로 진행되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사경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미학과 묵묵한 정진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 고요한 묵향 속에서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며 잊고 지낸 내면의 고요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사경은 고려시대 중국을 능가해 역수출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 단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대의 유산을 연구해 전통 사경체를 재현한 김경호 사경장을 필두로 연구회는 국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7: 그런 아상, 아만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그 공덕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더 빛이 나게 된다.
4: 지난 가을부터 오랫동안 묵묵히 붓을 잡고 수행의 길을 걸어온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깃든 사경 작품들. 수행자들의 깊은 여운과 평안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전통 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현대심리학의 변성의식 이론으로 분석한 연구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수행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끄는 치유가 절실한 시대,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선도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전통수행법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 주제는 의식의 다차원 구조와 심층 치유.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자리에는 집행위원장 금강스님과 안희영 집행위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수행법의 현대적 활용과 명상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윤 교수가 발표한 변성의식 모델로 본 가마선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찰스타트의 시스템 의식 접근법을 도입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관화선을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안국선원의 7일간의 관화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9: 예전에 이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동기가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싶다. 또 심신 안정 및 자기 탐색 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실존적인 이슈 혹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 때문에 관화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수행 환경을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해 분석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철저한 내적 태세와 의지인 셋, 일상과 격리돼 선지식의 카리스마와 자비로운 보호, 강력한 집단 역동이 작동하는 환경인 세팅, 기존의 인식태를 해체하는 인지적 역설 장치인 화두 트리거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식 변성이 유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안국선원 지도자의 법문과 개별 점검은 수행자가 압도적인 망상이나 좌절감 등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 화두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이 수행의 어떤 분심과 의심의 에너지들을 집단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8: 박 교수는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주의가 아니라며 일상적인 인지 패턴을 해체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게 하고 주객의 분리가 사라진 비이원적 자각을 촉발하는 고도로 체계적인 의식의 기술이자 의식 변성 안정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국선원의 집중수행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고유의 전통 정신유산을 현대 심리학적 모델로 풀어낸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깊은 치유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양산 석굴암이 양산문화원과 함께 제4회 천성산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석굴암은 지난 10일 경내 석굴암 반고굴 앞마당에서 주지 무정 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박인주 양산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효성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제4회 원효성사 헌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무정 스님은 원효성사의 무액일상 정신은 모든 중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이며 오늘 올리는 차 한 잔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각자의 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문화원은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원효성사 학술 발표회와 헌달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원효대사와 대한대사가 함께 수행했던 천성산 석굴암 반고굴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등록 띄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달 26일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도와 시민 5만여 명, 전 세계 지부가 위성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입교 90년 신유 하와이 등록 띄우기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에서는 하와이와 일본 성지 오야소노에 불과 물을 함께 모시며 전쟁 재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하와이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도한다며 등록의 불빛처럼 세계와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8번째를 맞은 신유엔 하와이 등록 띄우기는 종교와 국적을 넘어 추모와 치유,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하와이의 대표적 평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동안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계 복지에 매진해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관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세요.
3: 네, 먼저 이슈 플러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3: 네, 스님, 그동안 정말 종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긴 시간 달려오셨는데 18일 이제 퇴임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 소감 먼저 여쭤도 될까요?
10: 정말 복지관을 후회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도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후련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3: 네.
10: 좀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껏 또 운영을 했고 또 할 때마다 우리 복지관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3: 18일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퇴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10: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그 복지관 회원님들을 위해서 16일 날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떡 나눔 그리고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3: 네.
10: 그리고 18일 날은 할인각에서 그동안 저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3: 네.
10: 그래서 약간 염려는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식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후에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종교문화축제를 소림사와 함께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연을 지역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0여 명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 스님 이제 20여 년이라고 하면 정말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로엔 장금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BTN 뉴스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장을 담그시는 모습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지역 노인, 어르신분들께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10: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기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특히 사찰에서 장 담는 문화를 저희 은사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좀 더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했고 또 종로구가 문화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식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복지관에서 해보자. 어르신들이 바다만 드시고 뭔가가 나약한 노인으로만 비치지 말고 직접 우리도 뭔가를 기여하는 이런 노인이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장금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3: 네.
10: 또 판매까지 시장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형 일자리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미리 한 뭐 20일 전에 마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이것 말고도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왜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10: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왜 내가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냐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3: 네.
10: 나는 한 번도 내가 유서를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나눠주는 걸, 상속에 대한 것들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3: 네.
10: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논문도 제가 네.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누구나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싸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죽음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요즘은 웰다잉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란 단어 좀 꺼려지고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아직 있습니다, 스님. 사실 모든 연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슈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10: 유산을 남겨서 돌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살아 계실 때 사찰에다 기부하든 아니면 어디 그 공익재단에다 기부를 하든 아니면 미리 49제를 사찰에다가 미리 하든 그런 방식을 택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뭔가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유실되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복지관을 떠나시지만 스님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 그동안 이제 제가 복지관을 다닌다고 제가 소림사 주지로 있는데 너무 소림사에 좀 많이 소외되고 기도라든지 신도들에게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임을 놓게 되면 앞으로 소림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림사 신도들을 위해서 좀 더 포교와 또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역할들을 못했는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3: 지난 20년의 행보가 그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앞으로 모든 걸음 BTN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10: 네, 감사합니다.
3: 6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버리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되살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술, 헤리티지 분야의 제1호 공학 박사님이신 김기홍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 1호 공학박사 김기용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활동을 하고 좀 더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AI, XR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 창업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막 그런가요? 무어라 무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헤리티지가 뭔지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박사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김기용 박사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기심으로 발견한 디지털 헤리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헤리티지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디지털 헤리티지가 영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유산이 대부분 유적지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볼 수 있지만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걸 데이터화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화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유물에 대한 것들을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럼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1: 뭐 컴퓨터, PC, 스마트폰, 뭐 그리고 HMD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디지털 헤리티지. 아, 엄청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재밌습니다. 네.
0: 재밌어요. 네. 그러면 그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1: 아,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연구를 했고 국가유산청 산하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또 다른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광호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계시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디지털 휴먼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역사적 인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장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실제 데이터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살아 생전에 뭐 지금 있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화하면은 정말 눈에 살아 계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죠.
0: 아,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 예전에는 가상의 존재를 만화로 2D라고 하나요?
1: 네네, 2D.
0: 만화, 평면에다 만화로 그렸는데 선을 그어서 그렸는데 디지털 헤리티지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3D인가요?
1: 그렇죠.
0: 3D로 생생하게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1: 입체적으로도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들, 실제 이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 저희같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는 특수효과, CG 이런 거하고 좀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1: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는 뭐 같은 그 기술을 쓰기도 한데 이제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거기에 고증 정보나

0: 기록화된 정보에 대한 어떤 연구 정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정확성이나 진정성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특수 효과나 CG는 감독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들면 되지만 디지털 헤리티지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0: 기록한 정보,
1: 기록되어진 정보들을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고증 정보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0: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제 생각은 그런 고증 정보를 잘 전달할 때에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느낌처럼 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연구는 촉감이 가능하게 가상 환경에서 촉감이 가능한 가상 박물관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1: 예, 우리 김기용 박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김기용 박사님께서 놀랍게도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제1호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자랑 아닌 또 어떤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0: 자랑보다는 일단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원 생활로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국가 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서 그 국가 유산이 좀 더 적합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제가 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그리고 박물관과의 연계가 다 돼 있어서 수장고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동화총이란 백제 왕릉 연구를 할 때는 동화총 그 고분의 안에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박사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1호 박사긴 하지만 좀 더 저는 이제 자랑보다는 책임감도 갖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1: 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0: 저는 사람과 그 과거 속에 이제 저희 박물관의 과거 속에 있는 유물들이 지금의 현대 시대에 맞게 많은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되려고 할 때에는 저도 박물관에 많이 가서 요즘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전시관 유리 너머로 있는 유물들을 좀 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그 고대 시대 때 유물들을 좀 촉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지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때 시대의 이런 유물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 그리고 정신 그다음 정신이나 마음 그다음에 신앙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손으로도 생생하게 만져볼 수 있고
0: 오감을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1: 믿기지가 않는데요.
0: 그게 이제 앞으로에 좀 더 발전해야 할 어떤 제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걸음 더 나아가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정신까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그 문화유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 정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는 직접 그 공간을 눈으로 보고 걸어 다니면서 그 공간을 느껴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제가 챌린지하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을 정도이고 정신도 서로가 교감할 정도면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주겠어요.
0: 뭐 앞으로는 미래에는 진짜 네. 좀 더 발전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먼 미래라고 네. 생각했지만 네. 진짜

0: 우리 불자들을 어루만져 주는 네. 생생한 그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1: 번뇌를 갖다가 들어 주시고
0: 야,
1: 뭐 수행을 하게 하거나 깨달음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그 우리나라 국가 유산에는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잖아.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어, 멋지네요. 네. 그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집에서 그 텅 비어 있는 제 방에서 네. 아, 나 이제 기도 올릴 시간이다. 어, 부처님께 네. 예불을 올려야겠네. 네. 네.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네. 방에서 갑자기 뿅 하면서 네. 뭐 석굴암의 생생한 모습이 방 안에서 펼쳐져서 아, 석굴암 그쵸.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할 수도 있고 석굴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석굴암 실제로 지금 네. 들어가 보지 못하거든요.
0: 예.
1: 그 유리창 너머에 이제 막아놔서 온습도나 이런 것들을 항온한 그렇죠. 장치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막아놨는데 제가 어렸을 예. 때만 해도 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나이가 공개돼. 지금은 못 들어가죠.
0: 지금부터.
1: 네. 예. 지금 세대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 그렇게 이제 막아놓고
0: 예.
1: 그 밖에서 이제 그 유리창 너머로 예. 볼 수 있는 석굴암을 좀 안타깝게도 예. 그렇게 마주할 수밖에 예.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만든 석굴암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0: 디지털로 감사. 생생하게 네네네.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디지털로 생생하게 만드는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점점 이제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아, 놀랍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연결하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소멸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석굴암 같은 경우도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갈 수도 없죠. 그리고 황룡사나 정림사지 또 미륵사지 이런 데는 지금 터만 남아있죠. 특히 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정지산에 공주에 있는 정지산도 그때 당시 문여왕이 거기에 이제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었지만 터만 남아있어요.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증된 정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한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증강현실에서 그 터만 남은 공간에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을 갖다가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터만 남은 공간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 정보를 가상 환경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왔습니다.
0: 이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분명히 존재했었고
1: 네.
0: 그러다 시대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지금은 잊혀져 버린 혹은 터만 남아있는
1: 맞습니다.
0: 흔적만 남아있는 그 문화유산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되살리고 있는 거네요. 네.
1: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소실됐지만 네. 현재에 맞닿아서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헤리티지.
1: 네.
0: 놀랍네요. 자, 그러면 그 사라진 시간을 되살리고 오늘날과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이 시간과 연결해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제가 또 기억나는 연구 중에는 특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룡사지에 가면 지금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없고 거기 중문도 있었고 거기에 중금당이란 또 구체적인 중요한 금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유산원에서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큐리오 커넥트에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긴 하거든요.
0: 예.
1: 그때는 완성된 그 디지털 콘텐츠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경주시에 가게 되면은 황룡사지에서 터만 남은 곳에 지금 연구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기대됩니다. 네, 네.

0: 근데 지금 말로만 들으면 딱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 영상을 준비했다는 네, 네.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한번 영상을 보면서 네. 함께 또 설명을 계속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석굴암 부처님 네. 아니십니까?
1: 맞습니다. 본존불입니다.
0: 이야, 저 미간에 번쩍번쩍 빛이 네. 나네요.
1: 원래 저 지금 저 원래 저 부분은 저희가 네.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오. 여기 보면은 이제 금강역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0: 금강역사상이요. 네, 네, 네.
1: 황룡사에 지금 남문 중문이 있는데 중문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사찰에는 근데 고증된 정보를 통해서는 그때 이제 금강역사상을 세우기로 결정돼서 거기 중 그러니까 황룡사지 중문에는 사천왕 대신에 금강역사상이 들어갑니다.
0: 예.
1: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또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층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디지털로 구현해가지고 그 높이에서 바라보는 신라의 환경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그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야, 눈앞에서 네.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네요.
1: 또 다른 중금당에는 장육존상이라고 부처님의 그 장육존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5m가 넘거든요. 굉장히
0: 5m요. 네,
1: 중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그 금당이라서 거기에 이제 불상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도 고증된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 제가 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백제 정림사지 라든가 그 정지산 유적지를 네. 게임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문화유산과 게임을 서로 연결해서 네네.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정림사지는 제가 이제 부여에 그 석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석탑을 토대로 이제 거기에 비문이 적혀 있는데 그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국가유산청에서 실행하는 그 대회 디지털 콘텐츠 대회에서 제가 그 게임화 시켜서 국가유산청장 대상을
0: 대상을 받으셨어요?
1: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0: 예.
1: 그 제작은 저와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한 명하고 제가 홍익대 게임과를 나왔거든요.
0: 그래서 그러세요?
1: 후배랑 같이 세 명이서 예. 도전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0: 예.
1: 그건 특히 또 다른 재미가 뭐냐면 일반 그 컨텐츠와 다르게 게임 형태를 빌어와서 사람들한테 좀 더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그 여기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게 될 때 시연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림사지의 특징은 인공지능하고 또 연결된 기획이 있어서 그런 기획을 갖다가 실현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정림사지의 그 미션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 상황이에요. 그때 당나라 소정방이 이제 비문을 적게 되는데 그 비문을 못 적게 하는 게 미션의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퀘스트는 백제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이런 것들 유물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유물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 보호해서 스님한테 이걸 잘 전달해가지고 탈출시키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님하고 좀 이상한데요.
0: 제가 궁금한데요.
1: 광우 네, 스님이 좀 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0: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까 네. 우리 박사님 말씀에 네. 그냥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보다 네.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미를 또 네.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잖아요.
1: 저는
0: 그래야 사람들이 네. 몰입을 하고
1: 맞습니다.
0: 더 즐거워하고 네, 맞습니다. 더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고민과 연극 끝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몰입감 있게 전하려고 그렇게 게임화도 하고 네, 네. 재미도 부여한 거군요.
1: 맞습니다.
0: 처음으로 기발하고 멋집니다.
1: 예. 제가 듣기에는 광역 스님도 스님께서도 그 이런 어떤 중생들과의 대화할 때 재밌게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얘기하신다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신다고 하셔서
0: 아무리 저도... 좋은 얘기도요 재미가 없으면 안 듣더라고요. 일단 맞습니다. 재미가 좀 있어야 예.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1: 요즘 요즘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의 부처 핸섬 그런 문구도 너무 재밌고 힙하다고 해야 하나요?
0: 힙하다고요. 네.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맞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빠 몇 살? 관세음 보살. 재밌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 본래 왔을 때 광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번뇌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사회상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교수님 사회상을 잘하시죠? 네.
1: 아니요.
0: 대상 받은 이유가 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황룡사 중금당에 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유산원 프로젝트가 그 중금당에 대한 그 고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굉장히 이 금당이 일반 금당하고 다릅니다. 이 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금당인데 높이도
0: 5m라는 얘기죠. 네네, 실제
1: 5m 정확하게는 5m에서 6m 사이인데 이야. 사람하고의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에서 이제 불공드리는 스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저 당시의 어떤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증을 통한 연구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실제 연구된 그 많은 자료들을 갖다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존재하는 이제 유물들은 3D 스캔을 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거는 광대역 스캐너라고 해서 뭐 토목옥이나 이런 건축에도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그런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자기나 토기 같은 작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고정밀로 촬영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0: 이야.
1: 하지만 이제 이 디테일한 데이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0: 예.
1: 근데 콘텐츠로 또 이와 같이 만들 때는 이 고용량을 갖다가 이제 콘텐츠에 맞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유물의 질감이나 이런 표현들을 디지털화해서 잘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유물들을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의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체험해보면서 느끼는 걸 이런 것들은 이런 유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쌓아야만 좀 더 적합한 새로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런 표현들이 기술적인 표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뭐 기계를 통해서 네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기계를 통한 작업이 아니라 네네.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박사님은 예술가?
1: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그런 꿈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야 예. 그런 유물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고
0: 예.
1: 많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유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걸 훨씬 벗어나고 초월해서 섬세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융합적인 그런 지식이 여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편향된 어떤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0: 또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디지털의 복원의 어떤 힘이
1: 맞아요.
0: 훨씬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더욱더 생생해지겠네요.
1: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특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이나 이 문화재도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또 다른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박사님 그 영화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갔는데 너무 생생해서 이게 현실인가 가상 세계인가 구분을 못하는
1: 맞아요.
0: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 실제로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네요.
1: 저는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0: 멀지 않아요?
1: 진짜 그렇습니다.
0: 아,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1: 무섭기도
0: 좋게 사용하면 최고고 또 안 좋게 사용하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초성 퀴즈네요. 시읒 니을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너무 쉽다. 제가 이거 좀 자주 틀리는데요.
1: 아니요.
0: 딱 하고 나왔어요. 사람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맞죠? 예. 근데 이거 틀리면 MC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이죠.
1: 네, 맞습니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향해서 그 연결하는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이 유물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 과거 속에 있지만. 그 과거 속의 유물들을 지금의 현대 사람들한테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진짜 뭐 그 시대에 흘렀던 그 시대의 정신과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신앙심도 있고 그때 어떤 분위기나 환경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의 역사는 지금과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은 뭔가 좀 더 사람들한테 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죠. 근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요즘 그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짧은 영상 또 짧은 초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데 이제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로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다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재미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 기계로 작업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전공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문화재 디지털 복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1: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도 뭐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역사 문화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과목은 국사를 좋아했어요.
0: 국사 좋아하셨군요.
1: 국사 선생님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해서 이야기할 때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런 호기심들 그리고 전 디지털 기기나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어렸을 때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꼭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꼭 가게 되고 거기에 지역 박물관도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0: 박물관에 가게 되지만 정보 전달하는 거는 좀 재미없게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1: 네.
0: 아쉽기도 하고,
1: 너무
0: 아,
1: 딱딱하잖아요.
0: 네네. 그리고 좀더 호기심 있게 보는 것들을 갖다가 좀더 알고 싶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유물들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또더 알고 싶은 부분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면서 문화 실감이나 이런 원천 기술 연구하면서도 카이스트도 좀 드라이한 느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할 때도 좀더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기획을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알리는 것들도 좀 시도하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계속 예, 성장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판
0: 네.
1: 그런 멋들어진 사찰들을
0: 네.
1: 배경으로 한
0: 네. 네.
1: 그런 재미난 게임도
0: 네.
1: 한번 또 만들어
0: 그렇죠.
1: 보실 생각도
0: 아,
1: 있으신
0: 그런
1: 거군요.
0: 것도 진짜
1: 야,
0: 목표, 그러니까 제 어떤, 뭐랄까, 꿈? 뭐, 우리나라 이야기, 홍길동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더더 게임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거기에 있는 유산, 우리나라 유물,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공부도 하고, 게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너
0: 네.
1: 혹시 게임을 만들게 되면
0: 네. 네.
1: 제 캐릭터 하나만 이렇게
0: 아, 당연히 광우 스님은 제 어떤 컨텐츠에,
1: 조연으로라도 캐릭터
0: 네.
1: 하나 만들어 주세요.
0: 나중에라도 제가 광우 스님 개인적으로, 아, 스님, 디지털 휴먼으로 스님을 좀 한번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승낙해 주실
1: 아,
0: 건가요?
1: 그막 갖다 쓰세요.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근데
0: 네.
1: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는 게 가장 큰 행복
0: 네.
1: 중에 하나래요.
0: 맞아요.
1: 박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0: 아, 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 중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1: 현재 이 순간에
0: 네,
1: 집중.
0: 저 광우 스님 이 순간을 지금 즐기고 있네요.
1: 이야, 좋습니다. 분위기 훈훈한데요? 그리고 아, 사회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어쩌고 이렇게
0: 아니에요,
1: 잘하세요.
0: 아니에요. 지금
1: 아닙니까?
0: 후광이 이렇게 비치시니까 너무 전 마음이 흡족합니다.
1: 아유,
0: 인도해
1: 부끄럽지만,
0: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얼굴이, 확실히 얼굴이 복이 많으세요. 서로가 서로 지금 덕담을
0: 아,
1: 주고받는.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디지털 헤리티지를 또 전공으로 삼아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0: 이런 국가유산이나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관람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들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뭐 만화나 소설 뭐 이런 것들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보면 또 다른 데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거나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0: 네.
1: 박사님
0: 네.
1: 말씀 듣고 갑자기
0: 네.
1: 떠올랐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0: 네.
1: 제 머릿속에서 제 식대로, 광우식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이
0: 대박.
1: MSG를 치고,
0: 네.
1: 그러니까 스님들이, 야, 내가 해준 얘기인데 내가 해준 얘기보다 더
0: 오,
1: 재밌다.
0: 아, 멋있다.
1: 그게 박사님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밝은 것 같아요.
1: 아, 만화책을 봐서 밝은
0: 아,
1: 건가요?
0: 네. 유쾌한 느낌.
1: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봐서
0: 네.
1: 그런지 어떤 책을 보면 그제 머릿속에 상상의
0: 오,
1: 나래가
0: 네네.
1: 영상이 저절로 펼쳐지고
0: 네.
1: 만화책이야말로 어떤 스토리텔링의
0: 아,
1: 보고잖아요.
0: 예,
1: 별의별
0: 맞습니다.
1: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스토리를 좀 맛깔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0: 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전한 만화,
0: 네.
1: 좋은 만화를
0: 네.
1: 많이 많이 봅시다.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아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고
0: 아.
1: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박사하고 창업을 시작해서 큐리오 커넥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지금

0: 하고
1: 오,
0: 있고요.
1: 지금 또 대표님이세요? 예.
0: 근데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창업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유산 프로젝트도 하고 IT 관련된 또 연구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포즈를 추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우 스님께서 이제 뭔가 댄스 같은 거 이제 챌린지한 그런 영상 보다가 아 나도 해보고
1: 아,
0: 싶네. 근데 그 모습을 촬영을 하면은 그 포즈를 추정된 인공지능 포즈를 추정된 데이터 가지고 광우 스님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골라서 그 입표이면은 광우 스님 대신 똑같이 따라하는 아바타가 춤을 추고 그걸 영상화해서 만들 수
1: 저본
0: 있어요.
1: 것 같아요.
0: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모바일로 개발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1: 이야,
0: 네,
1: 재밌겠다.
0: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도 관심을 제가 갖고 있어서 올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1: 이집트요.
0: 네.
1: 예.
0: 3,500년
1: 500년.
0: 전에
1: 예.
0: 피라미드를 직접 보고, 거기는 이제 기후가 비가 안 오니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아직도 컬러가 남아있고, 네,
1: 건조하니까.
0: 건조하니까. 근데 저희 부여 동화청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습도나 이런 게
1: 습해가지고.
0: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긴 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네,
1: 안타깝다.
0: 안타까워요. 그런 보존이 좀잘돼 있는 것들을 그것도 기록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0: 네.
1: 그 지워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0: 네.
1: 디지털로 복원하는 게 바로 우리 박사님
0: 맞아요.
1: 같은 분이 하시는 일
0: 네.
1: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정말,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박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박사를 하고 있을 때한 3년 차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그 연구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 아이고.
0: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라고 했었던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입원이 안 됐거든요. 병실이 없어서. 다행히도 이제 입원돼서 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삶이라는 건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내가 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잃으면 박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1: 건강이 최고죠.
0: 네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과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가피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삶을 지금을 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1: 지금 이 순간.
0: 네네. 부처님의 말씀.
1: 이렇게 훌륭하고 큰일하고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0: 네,
1: 앞으로도 하시는 일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의

0: 해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복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복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암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분자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요거 H 플러스 요걸 갖다 붙이는데 이 분자가 대규모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분자가 세포 내에 고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불을 못 꺼요. 산불이 나도. 그 산불이 뭐냐면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세포는 불타는 현상입니다. 근데 불이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산불처럼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암이나 뭐 이렇게 염증이나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포 내에는 우리가 불을 제어할 수 있어 모닥불이 될 수 있고 아궁이 불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을 꺼줘야 돼요. 그 꺼주는 물질이 바로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끈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모든 불을 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타치온은 소방 헬기고 NADPH는 소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이 세포 내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이 짝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분자가 뭘 하는가 평소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GSH라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많아야 돼요.

분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세포 속에 많을 때는 10억 개 오다. 수십억 개의 이 분자가 있어요. ATP만큼 많은 분자예요. 글루타치온이. 이 분자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 분자를 만들어주는 분자가 GSSH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자에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NP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불을 끄는 거는 이 분자 GSH,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바로 글루타메이트, GLU, 그 다음에 GLU 플러스 시스테인 플러스 글리신, 세 아미노산, 일단 아미노산이죠. 요 세 개 아미노산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짝퉁을 만들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야가. 예. 자, 그러면 이제는 GSH를 못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를 GSH, 글루타치온은 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전체가 보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이걸 여러분, 이거 NP, 야가 없이 글루타치온을 만든다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 야는 많아요. 세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뭐 됐고, 시스테인이 좀 부족해요. 근데 진짜 드문 거는 글리신이라는 분자예요. 글리신, 야를 만들어야 돼요. 핵심은 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만드냐 하면 이어서 만들어요. 이제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왜 1억 2천 분자나 있는가? 이 3위. 바로 지금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고였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분자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빨리 이야기하면, 이 3번, 이쪽에 적을게요. 이 3번이 지금 이제 3이라 적었던 게 뭐냐면, 다시 복원하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3PG라는 물질이요. 약자로 적었죠. 그러면 3PG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3PG가 PH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일단 PHP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 N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PHP에서 시작이 돼요. PHP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예. S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PSAT라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암제의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가 PSAT라는 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일단 PSAT라는 이 효소가 항암 치료의 중요한 타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분자 이렇게 바뀌고 SP는 요게 S가 뭐냐면 세린이요. 세린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떼내면 세린이 돼요. 자, 세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글리신이 만들어져요. 오이. 자, 우리가 지금 찾는 이 글리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때 들어가는 효소가 뭐냐면 요때 들어가는 효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THF 엽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엽산이 부족하면 그 산모가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나와요. 그 엽산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 그 폴릭 액시드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들어가고 메틸 MTH가 돼요. 메틸 MTH. 요 과정에서 글리신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거. 이 분자가 1억 2천만 개 있다는 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바로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한 보급 창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물질이 이만큼 근본적인 생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질이라는 게 이걸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 갖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포질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포질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글루타치온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분자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따로 역추적을 해보면 이 분자가 있었다면 NP라는 분자가 있었다면 여기서 그냥 이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NP라는 분자가 불을 끄는 짝퉁에 다 쓸 때 다 써버렸잖아요. 요거 붙이는데. 그 이거는 왜 생겼느냐? 바로 요 효소가 돌연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1억 분자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럼 야를 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를 봤더니 세 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대충 되는데 글리신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이 바로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3페이지에서 바로 PHP라는 분자를 만들고 이 PHP에서 포스포세린을 만들고 포스포세린에서 세린 인산을 띠내고 세린에서 글리신을 드디어 글리신까지 온 거예요. 됐죠? 이 분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분자가 있으면 이제 야로 갈 수 있어요.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테인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는 많아요. 자, 글루타메이트가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테인이 필요하잖아. 그럼 시스테인을 돈 주고 사와요. 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세포 바깥이잖아요. 세포 바깥에다가 뭐를 주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를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시스테인을 사와요. 근데 엄밀히 시스테인 쌍둥이를 사와요. 이게 붙어서 시스틴이라는 분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지면 뭐가 있냐면 시스테인이 오죠.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나오고 이게 두 개 나오잖아요. 야하고 글루타메이트를 일단 결혼시켜요. 그럼 만들어지는 게 GLU 시스테인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요. 이것도 감마를 붙여줘야 돼요. 그거까지 감마 GLU 시스테인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글리신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글리신을 결합해 주는 거예요. 글리신을 결합해 주면 드디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감마 GLU 시스테인 그다음에 글리신이라는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아름다운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글루타치온. 그래서 약자로 GSH. 이게 세포 속에 어떤 논문을 보면요. 이게 심지어 많을 때는 10mmol까지 올라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mmol 같으면 예. 1mmol이 얼마라 그랬어요? 6억 개 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60억 개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 그러니까 10억 개 오다의 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에 있는 분자는 오직 ATP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우리 세포는 작게 불타는 아궁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 글루타메이트는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예, 글루타메이트는 많은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바로 약 없어요. 이 분자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도 불이 나요. 야는 불 끈다 그랬잖아요. 불 끄는 분자인데, 항산화 분자인데, 이것도 불이 나요. 그래서 세포 내의 불의 90%, 활성산소의 90%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쪽에서 어떻게 됐죠? 요거에 전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전자가 갈 때마다 이쪽에서 뭐가? 전자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빠져나와요. 3번에도 빠져나와요. 예, 네, 여기도 빠져나와요. 됐죠? 이 전자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빠져나온 바로 이탈한, 예, 이탈한 야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만나요. 그럼 야가 둘이 결혼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적습니다. 오,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면 O2 마이너스 점 찍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 찍는 이 점 하나가 있을 때 생각지만 하면 이걸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세포 속에서 이 라디칼은 수명이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성초의 수명이. 그러면 1초에 10억 번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이 활성산소 문제의 근원입니다. 요게. 여기서 전자가 그대로 가면, 얌전하게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가 여기로 가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오면 요거 전자가 네 개가 오면 전자가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 때까지 요렇게 오면 그럼 요거 실어 나르는 서틀 버스가 있어요. 요 택시가 있어요. 요게 시토크롬 C라는 택시에 실려 갖고 한 사람밖에 1인성이라는 거예요. 1인성 택시요. 따라서는 그래서 한 명, 삼 명, 네 명 올 때까지 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 속에서 산소 분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과정이 노화나 활성산소 계속 요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적어 볼게요. 산소 분자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요거 적어 볼게요. 요쪽에 산소 분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네. 요때는 요 점이 안 찍혔죠. 요거는 지금 어때요? 요건 점을 찍었잖아요. 요건 점이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산소요. 요 점 찍은 게 라디칼이요. 자, 야,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요 산소 분자가 전자가 4개 왔잖아요. 다음 해보세요. 전자 4개 왔어. 그 다음에 양성자 4개. 요 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결합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분자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 두 분자가 돼요. 예. 네. 자, 이쪽에 보세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이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물입니다. 이 물이. 일로 가잖아요. 포장을 태워갖고 물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요소 4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만들기 전에 전자가 빠져나온 전자가 활성산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 요 라디칼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 좋아요. 글루타치온. 이 분자예요. 자, 이제 연결됐죠. 힘들게 글루타치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글루타치온을.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뭐다? 100% 수입해 와야 돼요. 글루타치온은 미토콘드리아가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난 집에 소화기가 없다는 거예요. 불 끄는 소화기가 없어요. 스프링 쿨러가 없어요. 사와야 돼요. 자, 사오는 과정을 해줄게요. 그냥 공짜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쪽에다가 사오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현금을 줘요. 현금을. 글루타치온을 알파케토를 줘요. 자, 이거죠. 오늘 몇 분 나왔어요? 이 알파케토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그래도 모자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끄고 사와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말레이트를 줘요. 말레이트. 이 말레이트를 주고 그것도 뭐냐 덤으로 인산을 주고 무기인산을 주고 뭘 사오느냐 하면 글루타치온을 사와요. 이 과정이 할라이트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가 알 거예요. 자, 이걸 사오는 거예요. 현금 주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어서 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요거 가질게요. 아미노산, 아미노엑시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죠? 필수 아미노산, 에센셜 AA, 필수, 그 다음에 넌 에센셜 이걸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 이걸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몇 가지냐면 9가지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이 11개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암은 글루타메이트에 중독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이 주식으로 먹는 게 글루타메이트란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이 글루타메이트가 일로 돌아갔고 자, 여기까지 해줬습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GLN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GLU로 바뀌어요. 그리고 GLU 바뀐 상태로 돌아요. 그럼 GLU가 돌았어요.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요게 요렇게 바뀌기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트르산이 빠져나와요.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르산이 미토콘드리아 빠져나와요. C가. 그러면
스트레이트. 그럼 이쪽에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빠져나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아셀코엔자임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 중간에 뭐가 빠져나가면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두 가지 계열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한 분자의 아세틸코엔자임 요게 들어오면 아세토아세틸코엔자임 A가 되고 이쪽 계열은 뭘로 가느냐 하면 바로 여기로 갈 때는 HMG로 바뀌고 이쪽이 뭐라는 여러 말하는 코레스테롤 가고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입니다. 야는 ACC라는 효소에 의해 갖고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로닐 COA로 바뀌어요. 그다음 말로닐 COA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말로닐 디카르복실라제. 이건 아세틸 카르복실라제. 조금 따라오세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펫 엑시드 신세사이즈를 하면 여러분들 아는 지방산 펫 엑시드가 만들어져요. 이 펫 엑시드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펫 엑시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팔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팔미테이트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G3P라는 분자가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겁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G3P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회로를 일단 마무리 드리면 이쪽은 다시 G6P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6포스포 글루코 낙톤으로 바뀌고 이게 6포스포 글루코네이트로 바뀌고 RU5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R5P로 바뀌고 이쪽에서 뭐가 R5P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DNA, RNA가 만들어져요. 네. 요 회로를 바로 5탄당 인산회로라 불러요. 요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쪽에 하고, 이 8미터 산에서 뭐가 쭉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포스파디딜 엑시드가 나오고, 여기서 이쪽 계열에서 쭉쭉 하면, 몇 가지 더 가면, 여러분, 포스포 리피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포스포 세린, 포스포 이니시톨, 포스포 에탄올 아민을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 야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질이라 불러요.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세포막도 다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토탈로 자 1분대로 마무리 드릴게요. 토탈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분자 중에 엔트리를 정해줄게요. 가장 중요한 분자가 뭐냐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ATP, 두 번째 NAD+, 그 다음에 NADPH란 분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GSH, 이 분자식을 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ATP는 신경세포는 ATP를 47억 분자를 예, 셀당, 세크당, 초당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전체를 축약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요 과정을 숙달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그 노화, 세포, 대사, 미토콘드리아, 즉 그 세포 생물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걸 미리 그려진 그림을 갖고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50년 사이에 세포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세포가 어떻게 출현해 왔는가, 이쪽에 그 한 중요한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그 대학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건데, 지금 많은 DNA나 이쪽 그 유전적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생들이 배우는 생물학 교과서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세포가, 자, 우리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지난 20억 년 이상 동안 진화돼 왔는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세포가 있었고, 그 조상 세포죠. 원래 세포가 있었는데 이 세포가 대략 20억 년 전에 어떤 다른 세포를 삼킨 겁니다. 그 삼켜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게 지금 생물학에서 아마 생물학 전체 지식 중에 10가지를 선택, 아니 5가지를 선정하래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세포에 삼켜져 갖고 공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요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 내 공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여러 생물학자 님 마글루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된 굉장히 확실한 생물학 이론입니다. 실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어떤 세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원초적인 이 세포가 뭐냐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이 가설 단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세균일 거라고 최근에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이 어떤 박테리아를 잡아 삼켰는데 그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또 어떤 박테리아를 삼켰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의 엽록체가 되었다. 자, 엽록체하고 엽록소는 조금 다릅니다. 엽록소는 밀가루 같은 이게 분자 상태의 가루고, 엽록체는 꽤 큰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만큼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대표적인 광합성하는 엽록체하고 동물의 호흡에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가 대략 한 20억 년 이전에 어떤 세포한테 잡아먹혀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 몸속에 살아갔다. 그렇게 세포 내에서 기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부릅니다. 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전체 개괄을 그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이 세포라는 게 뭐 초등학생도 그렇게 다 익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포로 돼 있다는 거. 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생물학에서 첫 번째 도구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몸에 대략 뭐 70kg이든 그 몸 속에 세포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대략 60조개 조개 세포. 뭐 60조개라 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적혈구를 포함하면 이 정도입니다. 적혈구가 거의 30조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한 반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혈구도 당연히 세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 세포란 개념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런데 종류는 몇 개냐? 종류는 몇 종류냐? 이 종류는 요게 핵심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세포의 종류. 세포의 종류는 몇 개냐?

동물은 포유동물의 세포 종류는 대략 200종입니다. 200종류. 요 개념이 이제 요 개념이 명확해져야 여러분들이 생물을 보는 안목이 확 트여버려요. 자, 그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포가 있을까요? 아, 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각기관에도 다 세포가 있습니다. 자, 시각 같은 거 보세요. 시각에도, 예, 간상세포, 원추세포, 세포인데, 되겠습니다. 원추세포. 자, 그 다음에, 뭐, 후각을 치면 뭐죠? 후각을 치면, 상피세포. 그 다음에, 청각 같으면 유모세포. 예. 그 다음에, 피부에 촉각 느끼는 거 있죠? 피부에 진피세포. 예, 진피세포. 그 다음에, 골세포. 뼈도 세포입니다. 뼈 속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세포는 뭐 크게 조결세포, 조골세포, 그다음에 파골세포. 놀랍죠?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조골, 만들조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를, 부서진 뼈를 삼켜내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 몇달 후에 다시 아물잖아요. 그러면 다시 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뼈가 부러졌을 때뼈 가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가루들을 다 삼키는 세포가 나옵니다. 예, 다 하나하나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에 이 정도고 또 볼까요? 신경세포. 신경도 세포죠. 그럼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면, 성상세포, 별 모양으로 생긴 세포,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이크로글리아, 글리아란 세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대식세포하고 비슷합니다.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대식세포. 그 다음에 쿠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쿠퍼세포. 이 쿠퍼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적어볼까요? 대식세포는 이걸 또 이걸 M1 마크로파지, 마크로파지라 불러요. 마이크로글리아는 국내도 마이크로글리아 세포에 대한 단행본 책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한 권의 주제입니다.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허파. 허파에도 꽈리 세포가 있습니다. 예. 네. 허파 꽈리 세포도 남바1하고 남바2가 있습니다. 그 허파 꽈리 세포에 뭐가 침범해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글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골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 뼈 세포는, 지금 여기서 말했던 조골 파골 세포는 견골 세포입니다. 자, 연골 세포만으로 되어 있는, 뼈가 연골 세포로만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상어, 가오리. 상어 고기, 이렇게 드실 때, 뼈를 오돌오돌 다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가오리, 홍어. 가오리, 이제 홍어하고 상어는 연골 어류입니다. 그러니까 상어하고 홍어는 어떤 세포가 없느냐 하면 견골 세포가 없는 겁니다. 연골 세포밖에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네, 우리가 세포라는 걸 그냥 세포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 10가지도 넘는 걸다 분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세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 자,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육도 세포입니다. 근육세포. 근육세포 내에 또 나눠집니다. 심근세포.
들어보시죠.

심장, 심근세포, 심장 근육 세포하고 그다음에 창자. 창자에 있는 근육 세포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창자에 있는 근육 세포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행주근 세포, 종주근 세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를 좀 했다면 연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세포 종류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지금 우리가 간상세포, 원추세포, 후각상피. 자, 이거는 뭐죠? 내가 쭉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각. 이것도 시각. 이거 두 개는 시각. 예. 후각상피는 바로 뭐냐면 후각. 유모세포는 청각. 진피는 촉각. 촉각관계 있습니다. 예.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뼈를 만들고, 신경세포는 다 아시죠? 그다음 허파까리, 예, 연골세포. 그 다음에 요 지금 요세 가지 세포는 뭔 작업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 쿠퍼세포. 예, 이쪽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세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이름다는 B세포. 세포라고 항상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T세포. 예. 예, T세포는 뭐 T1세포가 있고, C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T 레귤레이터 세포가 있고, 예, 이것도 또 종류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한 20개 정도 적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물학을 하면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종류를 쭉 함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세포는 이 하나하나가 다 대학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의 디파트먼트가 과가 한 10개쯤 되잖아요. 그 내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뭐 비뇨기과, 예, 신경외과. 이 각각이 뭐냐면 특화된 세포 중심으로 그 생긴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먼저 생물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세포라 부르지 말고 세포 종류를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 관심 있는 신경세포 같은 거는 거의 6억 년 이상 진화되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느냐 하면 200종류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포의 종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를 짧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지구상에 있는 세포는 생명체 세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고세균, 그다음에 세균. 이걸 세균을 이걸 박테리아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예, 요거 두 개는 지금까지 40억 년 지금까지도 이건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 자체입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 하나일 수도 있고,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단세포로 있을 수도 있고, 다세포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핵세포의 단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진핵세포에서 단세포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 아시죠? 술 담글 때 들어가는. 예, 발효할 때 들어가는 효모균. 여러분들 효모균이란 말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엄밀히 균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균은 박테리아에 대해서 균이라 씁니다. 이 우리가 아는 이 박테리아 중에
일부 박테리아 중에 일부가 우리가 병원균을 나는 세균

때문입니다. 자, 이게 단세포에서 박테리아란 집합이, 이게 박테리아면 세균은 요 속에 있는 뭐 특정한 질병을 옮기는 게 세균입니다. 그래서 요 집합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진핵세포는 단세포 하나일 경우도 있고, 하나의 경우는 얘가 몇 개 없습니다. 드뭅니다. 효모, 술하고 맥주, 누룩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게 효모입니다. 단세포입니다. 효모 연구, 요거 연구해갖고 노벨상이 아마 세 번인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다세포는 요소, 진핵세포에서 다세포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식물, 동물, 그 다음에 균류, 예. 네.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뿌리는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 요거 두 개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때 많은 헷갈. 요거 두 개를 부르는 이름이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원핵. 우리는 진핵이잖아요. 이 진핵이란 말이 뭐냐 하면 참진자를 쓰는 겁니다. 진짜 핵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써주면 세포는 이 두 가지 범주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핵세포, 그 다음에 진핵세포. 네,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 네, 모두 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핵이 없다는 겁니다. 핵이 없음. 진핵세포는 핵이 있음. 핵이 있음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줘야 되느냐 하면, 예, 좋아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미토가 없어요. 미토가 없어요. 요 꼭 기억하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음. 예. 네. 그 생물 전체를 보는 데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는 그럼 언제 출현했느냐? 이건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많은 이제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쪽 한 분야가 있습니다. 생물학 내에서. 추정컨대 가장 오래된 생명체 흔적은 40억 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40억 년 전. 예. 그래서 이 세포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언제쯤이냐? 아직 인류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하는 게, 예, 여러 가지 흔적들을 조사하는데 원핵세포가 먼저 생겼고, 당연히 이게 언제냐면 40억 년 전쯤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5억 년 지났을 때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예. 진핵세포는 언제 출현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진핵세포의 출현이 다른 말이 뭐냐면, 세포 내 공생. 요겁니다. 조금 개념이, 요걸 훈련 안 하면 매끌매끌하고 좀 혼동이 일어나요.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핵세포로 되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어갖고 소화대가 배설물로 나왔으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 배 속에서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진핵세포의 출현 원리입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갖고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을 마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으로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도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국에다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 존재의 다발의 비길 고통은 없고 적정보다 나은 안락은 없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또 어떤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네.
0: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제자랑이 많아가지고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그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불자 원각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스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앞으로의 불교 수행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에 이렇게 지면으로 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시는 화계사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보낸 책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수행과 설법으로 바쁘신 스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대신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을 처음 뵌 건 작년 BTN 소나무에서 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게 된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보 불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스님의 법문에 매료되어 출퇴근 시 오며 가며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 소나무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의 다른 법문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무상사 열린 법회

법문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금강경 법문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불교의 기초 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무상사 열린법회를 통해서는

0: 삶을 돌이켜보고 참회하며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불교 수행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스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운명을 바꾸는 법, 요범사운을 10번 이상 읽어라, 말법시대 중생에게는 염불에서 극락 가는 게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도 하셨고, 정공스님에 대해 찬탄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요범사운을 여러 번 읽고 정토에 대한 법문과 경전을 읽으며 정공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저는 아미타불 명호를 친명하여 극락왕생하는 것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 목표를 정해 염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염불을 하고 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믿음과 발언을 키울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공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이 현재 저의 수행 강령이 되었고, 이번 생에 반드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광우스님입니다. 스님의 법문이 없었다면 인과를 깊이 믿지 못했을 것이고, 무집착의 소중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아직도 불교 수행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스님의 법문이 저를 정공스님과 정토로 이끌어주어 이제는 믿음을 키우며 일념으로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스님. 스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정토와 아미타불의 서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책 몇 권을 같이 보냅니다. 특히 친문기는 정공 큰스님께서 무량수경을 요해하신 내용으로 무량수경 해설서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넓고 깊습니다. 혹시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판매하는 책이 아니기에 몇 권을 동봉하니 스님도 소장하시고 주변에 심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번에 정법 염처경을 중심으로 육도 윤회와 인과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법보시용으로 제작된 책을 몇 권 보내니 인연 있는 주변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읽으신 분들이 윤회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알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요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로는 광호스님을 포함한 삼보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고통 속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많은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의 지혜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널리 널리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1: 네. 네,
0: 약간 중간중간에 저를 너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서 네, 읽으면서도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예, 제가 겸손의 아이콘 아닙니까? 자, 이제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소나무 법문을 통해서 우리 법명이 원각이시래요. 우리 원각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큰 신심을 내셨다는 이 편지 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날 정말 제가 아, 요 BTN에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이 너무나 보람되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불자님들도 불법에 대해서 큰 신심을 일으키셔서 다 함께 해탈과 열반에 궁극의 행복을 증득하셨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까 편지 글 제가 읽어드린 거 귀담아

0: 서 잘 들어보셨나요?
1: 네.
0: 예, 제가 그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다가 네. 예, 이제 뭐 유튜브에서 금강경 법문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아마 법문 중간중간에 뭐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운이라는 그 이제 책이 있는데 명나라 때 그 원앙이라는 선비가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중간중간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불자분들에게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대만이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던 원황이라는 선비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범사운이라는 명나라 때 만들어졌으니까 오래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지어진 책이잖아요. 그걸 현대 사람들에 맞게 그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해설하신 분이 저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정공법사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분의 이제 정공법사라는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요 원가 편지를 보내주신 원각거사님께서 이제 요새 열심히 염불하고 다음 생에 극락왕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닦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2: 네.
0: 그래서 오늘 그 정공법사, 대만의 정공법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귀담아서 그 정공법사님의 어떤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충분히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대만의 정공법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공법사 요 정공 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시래요. 1927년생이면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죠?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넘어오셔서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우리 불자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 스님이십니다. 근데 요 정공 스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그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정공법사 스님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머리가 아주 총명하셨는데 좀 전생에 보시공덕을 안 지었는지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했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중졸,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졸에서 이제 정규 교육 학력을 마치게 되었는데 워낙 머리가 총명하시니까 학력은 정식 학력은 중졸이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독학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특히 그 한문 서당식 교육으로 이렇게 옛날 고전들을 또 잘 보셨나 봐요. 이분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시고 한 26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된 게 젊어서 뭐 안 한 거다? 공부 안 한 거다.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께서 내가 못 놀아서 한이다라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못 놀아본 게 한이다라는 분들은 간혹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무시고 항상 이제 자손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후회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는 게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못 놀아본 게 한이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천재 말은 너무 귀담아 들 필요 없고요. 예.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공부 안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좋은 시기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요 정공법사께서도 출가하기 전에 26살 때 너무 공부 가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고민 하다가 이분이 그

대만대학교에, 당시 대만대학교에 방동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방동미예요. 남자분이십니다. 이 방동미 교수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또 다행히 이 방동미 교수가 중국에서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동양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하고 좀 가까운 쪽에 사시던 분이라서, 또 중국인들은 그 지형 같은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만 대학교의 방동미 철학 교수님한테 이천자, 함자 이천자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아시는 한문이 몇 자예요? 예, 그냥 웃지요. 근데 이제 그 정공법사님은 몇 글자로? 이천자를, 예, 한자 이천자로 편지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제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대만대학교에 가서 그 끝에 앉아서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강생이라고 있잖아요. 예.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철학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회신이 왔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왔답니다. 집을 한번 찾아오시오,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공법사가 이제 방동미 교수를 딱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제 편지를, 자기가 그 받은 편지를 앞에다 딱 두면서, 이거 솔직히 누가 쓴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아, 이게 제가 썼습니다. 아, 아니라고. 문장이 너무나 뛰어나서 중졸 수준이 쓸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대만의 대학생들도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다고. 너무나 문장을 잘 써서, 이거 진짜 당신이 쓴 거냐고. 아,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아,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그런데 청강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거 좀 듣는 게 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은 학생이 학생 같지 않고 선생이 선생 같지 않아서 학교가 다 쓰레기통이 돼버렸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대학교에 와서 청강을 해봤자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철학개론을 내가 저기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개인 교습을 받아라, 이러더래요. 야, 이건 대단한 거죠. 네. 대만에서 최고 가는 철학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짜로 두 시간을 이제 저기 이제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는 개인과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동미 교수도 그 편지를 딱 보고 또 이제 사람을 본 뒤에 딱 알아본 거겠죠. 네. 아, 이 청년이 인재다. 내가 한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내가 키워볼만 하겠다. 뭔가 서로 뭐 마음으로 통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수님 집에 찾아가서 두 시간씩 철학개론을 배웠대요. 그렇게 이제 1년을 배웠답니다. 1년을 이제 정성껏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배운 게 불교 철학을 배웠대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배우면서 요 방동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철학 중에 세계를 통틀어서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불교다라고 가르쳐주더래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불교고, 불교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화엄경이 불교 철학 중에 최고봉이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철학 중에서 최고의 철학은 뭐다? 불교고, 불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 최고의 철학이 뭐다?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졌답니다. 이거 중간에 잘라먹지 마세요. 중간에 잘라먹지 말고 들은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좀. 네, 잘하셨어요. 저 어쨌거나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전공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불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대요. 불교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향 꽂고 손바닥 비비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는 대만 최고의 철학자가 불교야말로 최고의 철학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26살에 방동미 교수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아, 내가 불교를 공부해 봐야겠다. 내가 진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봐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길래 우리 방동미 교수님이 철학 중에 불교 철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아주 큰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큰 스님이 그 청나라라고 아시죠? 네. 그 청나라가 그 밀교, 불교 중에 밀교라는 종파가 있어요. 밀교의 큰 스님을 국사로 모셨거든요. 국사, 나라의 스승. 근데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장가대사, 이름이 장가예요. 장가대사라는 큰 스님,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이 장가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3년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가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장가 스님이 티베트 밀교의 대가셨대요. 티베트 밀교의 고승이셨는데 이 장가대사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밀교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냐면 밀교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밀교의 대표적인 불상 중에 밀교를 상징하는 불상 중에 이렇게 부처님이 참선 자세로 앉아 계시면 그 위에 그 허리가 콜라병 있죠. 콜라병, 허리가 콜라병처럼 생긴 여자가 참선하고 있는 부처님 무릎 위에 올라서 목을 껴안고 뽀뽀하려는 불상이 있어요. 예, 이거 유명한 불상인데 못 보셨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음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음란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해서 밀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장가대사가 전공법사에겐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냐하면 아까 불상, 이상한 불상 얘기를 했듯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밀교를 잘못 배우면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밀교를 안 가르쳐 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러면서 장가 스님이 3년 동안 전공법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대는 2600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출현하셨고 어떻게 법을 펼치셨고 왜 출가하셨고 중생들에게 어떻게 수행을 가르쳐 주셨는지 부처님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가 그 대사, 장가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전공법사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대요. 그러면서 장가 대사께서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전공법사를 불러서 출가해라.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본 거겠죠. 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당부와 부촉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연이 되었는지 전공법사께서도 나중에 32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께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동안 공부, 철학 공부를 했고요. 그 청나라 시대 마지막 국사였던 그 밀교의 고승, 장가대사 밑에서 몇 년 동안? 3년. 예, 안 잊어먹었네요. 예, 3년 동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 뒤에 세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복이 있어요. 세 번째 스승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사님.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라 머리를 기른 거사님이었는데 이병남 거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 이병남 거사님이 대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머리를 기르고 있는 속인이지만 굉장히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고 97세까지 사셨대요. 97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을 빨래하고 식사를 당신이 직접 하셨대요. 97세신데도. 그 더 놀라운 게 거의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하루에 한 끼만. 우리 같으면. 예,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리고 이 이병남 거사님은 정토 염불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토 염불이 뭐냐면 염불.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자. 아미타 부처님 정토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 정토연불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병남 노거선님이 이 이병남 노선님이 정토연불의 또 아주 큰 대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병남 노선님께서 굉장히 계율도 철저하고 연불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전을 굉장히 해박했대요. 부처님 경전에 해박하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이병남 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남 노사가 다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내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 조건을 지킨다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동안 배운 걸 싹 잊어버려라. 그동안 배운 걸 싹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둘째, 앞으로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셋째, 책을 보되 내가 허락한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5년 동안 지키라고 했대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내 밑에서 5년 동안 공부한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첫째가 그동안 배운 걸 잊어버려라. 두 번째가 내 법문만 들어라. 세 번째가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그러니까 이 전공법사가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BTN에서도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 있잖아요. 근데 신도들 보고 소나무 말고는 보지 말아라 막 이러버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 어머, 저 스님 막간에 이렇게 해서. 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공법사 한참 고민을 했대요. 너무나 좀 교만스러운 느낌 들어서. 그러다가 저분이 수많은 불자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저분이 뭔가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그 약속을 하고 그 세 가지를 지켰답니다. 그동안 배운 거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병남 거사 법문만 듣고 그 다음에 이병남 노사가 보라는 책만 보고 그렇게 5년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딱 공부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맛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딱 느낀 게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고 저 책 보다가 이 책 보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님 법문 듣다가 저 스님 법문 듣고 저 스님 법문 듣다가 이 스님 법문 들으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얼마나 컸나고 땅 뒤집어 버리면 가만히 묻어놓고 물 주고 비료 줘야지. 오늘 가게 얼마나 컸나고 땅 한번 뒤집어 보고 씨가 그대로 있네? 그 다음날 가서 또 땅 한번 뒤집어 보고 이러면 자라야 안 자라야? 그러니까 5년 동안 딱 중심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의 과정이 딱 끝난 뒤에 이병남 노사가 전공법사에 딱 부르더니 참으로 대단하오. 이 5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 이제부터 중심이 잡혔으니까 듣고 싶은 법문 마음대로 듣고 보고 싶은 책 이제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게 다 이게 그 이병남 노사가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부린 게 아니라 제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이 전공법사께서 다시 스승님 5년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예. 제가 이 5년 동안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했더니 너무나 제가 큰 깊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 5년을 자청을 해서 5년을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해서 그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 근데 이 방법이 양날의 검이에요. 뭐라고요? 양날의 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에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네. 좋은 스승 만나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스승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한테 질문하면 되고 좋은 스승

0: 스승을 만났을 땐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랄맞은 스승을 만났을 때,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 얘들 우리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너 이제부터 내 얘기만 듣고, 내가 보라는 책만 보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래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벗어 이래버리면, 어머 어떻게 너 스승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뭐 이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지 않아요? 피디님이 편집할 것 같다. 자자 어쨌거나 예, 이야기를 이제 틀어서 좋은 스승이 만났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사이비 교주라든가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정공법사는 스승복이 있었어요. 그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승의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서 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정공법사 밑에 이 정공법사께서 이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그 다음에 그 장가대사 밑에서 3년, 그리고 이병남 노사 밑에서 예, 10년, 5년씩 두 번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널리 불법을 전하겠다. 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널리 널리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셔서 지금 90이 넘은 지금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노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병남 노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 이병남 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토 연부를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외워서 다음 생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근데 여러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천상 있죠? 천상. 천국 있죠? 천국. 천국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태어나도 천상에는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1: 한다.
0: 그 불국토, 극락세계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극락세계하고 천상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께서 정토연부를 닦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정공법사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도 정토연부를 닦아라. 너도 연부를 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좀 닦아라 라고 여러 번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때마다 정공법사는 예, 예 라고 그냥 대답만 하고는 딱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에도 이 정공법사는 가슴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는 나이 먹은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그래서 아유 그 나무아미탑을 불고 연부라는 거는 그 경전공부 못하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이 정공법사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었대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양이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머리 나쁘구나. 예, 우쩍한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17년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17년 동안 화엄경 강의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화엄경에 부처님 외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대승 보살님들은 다 무슨 수행을 했을까? 그 화두를 갖고 화엄경을 열심히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쳤더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엄경을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경의 최고의 보살님들이 두 분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거든요. 근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는 염불법을 닦았다라는 게 화엄경 어디에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 입법개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엄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의 보살들이 모두 다 아미타 극락세계로 돌아가기를 원을 일으키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향문이 나온대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팔만대장경의 대승의 가르침의 핵심이 화엄경이라며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왕생이다.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도 당신들이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회향하는 내용이 나온다.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가슴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는 아 그렇게 우리 이병남 스승님께서 나에게 염불해서 정토 염불을 닦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듣다가 화엄경을 17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정토 염불법이 최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라는 그런 환희심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하던 화엄경 강의를 폐해버리고 화엄경 강의를 놓아버리고 이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 법문하는 내용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난 게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이 정토 염불법을 가장 열심히 법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불법을 닦으면서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 세상 윤회에서 벗어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디에 태어나는 거? 예, 염불을 열심히 해서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중생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 이런 수행,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다들 머릿속에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공법사께서는 굉장히 관상이 박복하셨대요. 관상이 엄청 큰 스님인데도 젊었을 때부터 관상이 박복하셨답니다. 관상이 박복하시고 사주팔자를 보면 한결같이 단명살이 있어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항상 45을 못 넘긴다. 아, 그런 걸 어떻게 맞출까? 용하다야. 그래서 관상도 아주 박복하고 수명도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45을 못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어부터 불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생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걸 불교에서는 자기 업보대로 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업보가 자기 팔자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데 그 팔자가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이고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보대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거라면 이 업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그렇죠. 나의 몫이라는 거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을 살아간다면 이번 생의 업을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이치를 꿰뚫어 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셨대요. 복을 엄청 많이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었던 복 세 가지가 첫째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방생. 이제 죽어가는 어떤 짐승들을 풀어주는 방생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그 약값이 없는 가난한 병자들 있죠. 그 외롭고 가난한 병자들한테 약값 보시를 많이 했대요. 약보시.
약을 보시하거나 약값을 많이 보시해 줬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전을 찍어 가지고 경전을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법공양을 많이 하셨대요. 네, 경전을 좋아해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고 약값을 많이 보시하고 약보시를 많이 하고 세 번째가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경전을 인쇄해서 널리 널리 보시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복을 많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공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박복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보시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런지 지금은 전공법사 앞에로 되어 있는 계좌로 매년 천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천만 달러. 천 달러? 아니, 천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그 박복했던 스님이. 그렇다고 그 천만 달러를 그 스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예? 뭐에 쓰겠어요? 다 부처님 법공양 하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갖고 이게 내 돈이냐 신도들이 부처님 은혜 갚으라고 보내준 돈이자고 그걸 다 세계에 널리 법보시를 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께서 45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아 내가 사주팔자로 보면 단명이 있어서 내가 45을 못 넘긴다고 하더니 45이 되어서 딱 이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뭐 가면 가는 거지. 예, 갈 때 가더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가자. 그 이제 방 안에 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오직 염불만 했대요. 한 달 동안 오직 염불만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유도 없이 그 병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45살 때 그렇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병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지금 90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더랍니다. 정말 운명을 스스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살아있는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닦는다는 거 불법을 정말 제대로 닦고 제대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염불을 하고 아무리 복을 지어도 지금 당장 뚜렷하게 제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첫째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껄렁껄렁 한 거예요. 껄렁껄렁.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전생의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그렇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닦아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세상이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일, 나쁜 일,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묵묵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선업과 공덕의 길을 닦아나가는데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오늘 전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네요. 제가 또 전공법사에 푹 빠지게 된 게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을 때 제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오로지 참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유련이 이제 계율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뭐 계율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말 좋으신 어른 스님,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유련에서 제가 짬지게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련에 있을 때 우리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유련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율주이신 관음, 부산 관음사의 지연 스님께서 또 인재를 키우는 교육불사의 원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 밑에서 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그때 유련에 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전공법사의 법문이 담긴 한글로 번역한 책을 보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본 처음 보는 법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대만 큰 스님들 법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자기의 시절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의 이야기처럼

0: 이 전공법사는 비록 타고나기를 박복하게 태어났지만 딱두 가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명한 복, 총명복이랑 그다음에 무슨 복이 있었죠? 그렇죠. 스승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었겠죠. 이것도 다 자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열심히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일념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수량, 숫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중간쯤 넘어있는 아승지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품, 아승지 품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승지 품은 이 수량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 다른 품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보살들이 설하셨는데 이 품만은 보살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부처님한테 심한고사리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한고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여래께서는 아승기구,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가틀이 없고 셀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기라 하며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심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열의 음공 정변지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에게 말하리라. 심양보살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백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식 구지가 한 아유다요, 아유다식 아유다가 한 나유타요, 나유타식 나유타가 한 빈바라요, 빈바라식 빈바라가 한 궁갈라요, 궁갈라식 궁갈라가 한 아가라요, 아가라식 아가라가 한 체승이요, 체승식 체승이 한 마바라요, 마바라식 마바라가 한 아바라요, 아바라식 아바라가 한 다바라요, 다바라식 다바라가 한 계부니요, 계분식 계분이 한 보마요, 보마식 보마가 한 네마요, 네마식 네마가 한 아바금이요, 아가범식 아가범이 한 아가바요, 아가바식 아가바가 한 비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몇 단계가 있냐면, 124단계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그래서 부자는 옛날에는 백만장자 했는데는 지금은 억만장자. 그런데 지금 억만장자도 안 되고, 지금은 조 단위로 나가죠. 우리나라 예산도 지금 조 단위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경단위, 뭐 양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4단계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120단계나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하나가 아승지라는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뭐 썼어요? 1, 2, 3, 4 썼잖아요. 1, 2, 3, 4. 한문으로 1, 2, 3, 4 해갖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렇게 조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이제 한문, 중국에서 쓰던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이제 숫자,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호로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쓴 것은 언제부터 썼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조선왕조 중에서도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썼어요. 대한제국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썼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다 쓰고 있어도 그 모르죠.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인도. 인도에서 1, 2, 3, 4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쓰고도 있고 여러분 손자 아들 딸들도 쓰고 있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꾼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놈을 갖다가 유럽에다 퍼뜨리면서 아라비아 사람이 퍼뜨리니까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대어버린 인도 사람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9까지는 만들었는데 9 9까지는 만들어서 썼는데 10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10은 예를 들면 207이다 그러면 20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띄어써서 2 쓰고 가운데는 놔두고 7을 써서 20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인도의 수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는 옛날부터 없다, 비어있다, 우리로 하면 공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냐라고 했잖아요. 수냐 없다. 수냐 공.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공. 도의 궁극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공을 썼잖아요. 영을 썼다고 하면 영을. 영을 쓰면서도 그것을 숫자에다 끼워서 그것을 숫자로 못 쓰고 있었어요. 9까지만 쓰고 영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의 천문학자가 그것을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비어있는 데를 공을 쓴 것이다 그 말. 비어있는 데를 그 빈 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숫자 그것이 0이다 그 말. 공.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을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은 없는 것을 있다고 표현한 것이 공이기 때문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간단히 표현할 때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그래, 진공묘유.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나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도의 궁극의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공이다. 수냐, 공.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공만 알면. 공의 그 뜻을. 공.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공, 그 공을 뭐라 하냐? 본무자성. 본무자성. 이 네 글자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응급이 즉 일념이다. 그래. 그래서 불생불멸이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죽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을 걱정만 하고 살더라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절에 오니까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공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본무자성이다. 그럼 본무자성. 본래 나라가 할 것이 없다. 나라가 할 것이 없는데 뭔 태어난 게 있냐. 태어난 게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래. 본래.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을 알면. 아까 공을 아신다 했잖아요. 걱정 없죠? 네, 걱정 없으면 됐어요. 걱정 없으면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걱정 없을 때 할 일이 뭐예요?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걱정 없는 사람 보살이라 보살.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 지어놓은 업, 지금 걱정은 없지만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응?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와. 그래갖고 언뜻언뜻 자기를 괴롭힌다 그 말. 그래서 소멸을 해야 돼 그것을.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는 제일 첫 단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자기를 바로 지금 알았으면 걱정 없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알았잖아요. 불생불멸을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그 업이 뭐예요? 모든 자기 주위, 모든 이웃이 다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다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게 보살이 할 일이라. 그래야 내 업이 소멸이 되는 것이야. 내 업을 내 몸 가운데서 찾아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내 업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다 건짐으로 인해서 내 업이 소멸이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업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웃을 다 구하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원이다 그 말이야. 보살의 원력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은 내 업으로 있는 것인데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을 다 구제를 해야 내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럼 더 할 일이 없지. 그럼 더 할 일이 없어. 더 할 일이 없어. 다 구제를 해. 그 수가 말할 수 없는 수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수. 그것이 무량수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수. 그것까지 부처님께서 124단계로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아승지품.

아주 쉬운 감옥이죠, 오늘. 예? 아주 쉬운데 불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야. 한량 없다. 그러면 이 시간만 한량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으니까 여러분 수명도 한량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말에서 저 바다 물에서 파도가 확 치면 저기 아라스카 그쪽에서는 얼음이 하나 녹아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내려갔고 여기 하와이 앞에 와서는 큰 파도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바닷물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들은 파도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닷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물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센 파도다, 약한 파도다, 고운 파도다, 나쁜 파도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닷물과 같은 그런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이 사람이라는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다시 또 그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대로 그대로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근본으로는. 그런데 일어났다 했을 뿐이다. 그 순간만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영혼, 무량한 세계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지. 그냥 바닷물 뿐이야. 그러듯이 우리도 근본, 원뿐이다, 공뿐이다. 본무 자성, 자성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8만 4천 경전이 되어갖고 그 경전 가운데 하은경이 되었고 하은경에서 이 수량에서 이야기를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일락차에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셨다. 말할 수 없다 뭐예요?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공같이 원같이 그 공 가운데서 공이 뭉쳐지면, 공이 뭉쳐지면, 무엇이 생긴 묘유, 뭐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생기면, 또 이거이 또, 인연이 다 하면, 또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 그래갖고 요사이는, 어디까지, 이제, 옛날에는 물질만 가지고 과학이 연구를 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아톰, 소위 원자만 가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다 해서 원자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 가지고 연구를 해요? 마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마음 가지고. 최소 단위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딱 깨보니까 구석에 양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속에 원자 속에. 그래서 이걸 또 깨보니까 공이야 공. 공. 그래서 이제 요사이 과학들은 그 행위의 근본을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 세상에 빡 차 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음양해서 나타난 것은 양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보니까 암흑색이다. 암흑의 에너지다.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다. 있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지금 광명이고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볼라게도 볼 수가 없고 느낄라게도 느낄 수가 없고 잡을라게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시간, 수량이잖아요. 수량, 시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지만 몰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측정은 있지만 본체는 없다. 그렇게 요사의 과학자들은 그런데 측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본체는 없다. 본무자생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 거의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따지니까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낳은 바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딱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고 하고 깊이 추구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뭣고 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따게 하고 탁 추구에 가면 성성하게 해가면 자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더 넘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탁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면 무엇만 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이 나오는 거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 거기가 지금 여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거기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다. 아미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한량 없는 그 자리,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이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참구해서 탁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불생불능,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래 공의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공의 모양. 법공상, 법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합니다.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맨날. 그런데 입으로만 그냥 달달달달 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기를 알라고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선 고통에서 매어 있어서 그런가, 욕망에 매어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집착에 있어가지고

본 자기를 알라고 앉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알라고 해야지 그것을.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우선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나를 몰라하고 뭘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나를 알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돼요. 공부. 무엇인고 하고 무엇인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저렴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고.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아승지겁, 무량, 무량수,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수, 무량겁. 한량없다, 한량없다. 끝없다. 맨날 하면서도 내 수명만은 끝이 있다. 나는 100살 먹고 죽을 것이다. 101살 먹고 죽을 것이다. 90살 먹고 죽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 뿐이다. 응? 자기가 한계를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딱 놔놓고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인자 죽을 것이다. 인자 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맨날 내 건 나다 하는데 나란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날아갑니까? 몸뚱아리를 날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날아갑니까?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에? 우리 도반들께서는 무엇을 날아가고 살아요? 자기 몸을 날아가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날아가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안나 뭐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내 집이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쓰긴 써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까 부서를 알아야지 그거 안다 했으니까. 응?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면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방은 나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나의 마음이 나예요? 순자가 나예요? 복돌이가 나예요? 에? 무엇이 나일까? 그것도 모르고 산다 그 말에.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이니까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절에 오셔서 지금 공부를 하니까 한번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하음법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지기도를 할 때라든가 성도제일 철야를 할 때라든가 한 일주일 동안이나 한 3일이라도 휴가를 내놓고 딱 앉아서 모든 것을 딱 버리고 한번 던져봐요. 이것이 무엇인고. 거기에 공부가 안 되면 염불을 해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탁 나타날 때까지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날 때까지 칭견을 딱 할 때까지 내가 눈으로 탁 볼 수 있을 때까지 생생하니 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요, 염불을 하든가. 그럼 온 개공이라 했는데, 반야싱에서 온 개공이라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진짜 공한가? 지금 있는데, 지금 공한가? 하고, 한번 그것이 몸과 마음에 확 알 때까지 한번 깊이 깊이 생각해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럼 알게 돼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원래 간지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내가 원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면 돼, 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면 된다. 이거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기 뭐 취직하게 그 좋은 부처님을 겨우 쓴 데가 거기다 써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게. 아이고 요 사이는 제일 걱정된 게 애기들 장계 가고 시집 가는 거더만 장계도 안 가려고 시집도 안 가려고 응? 요 사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오늘 아승지품을 배웠잖아요. 무량수, 무량광. 공간적으로 한량 없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 수, 그 수를 무량수라고 그래. 에? 그 수를 무량수. 그러면 무량수 그런 것들을 다 다 합쳐갖고 그냥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알기 쉽게 겁 그래 우리는 겁 그래갖고 이 경상도 쪽에서는 옛날부터 열겁 모든 것은 열겁이면 다 이루어지고 열겁 동안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열겁을 이상한 이야기하더만 경상도 말로 그 열겁이야.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런데 열겁도 일념이에요. 일념. 공을 알면 열겁도 일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 없는 시간과 공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해볼 쉽게. 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숫자로 논해놓은 것이 일락차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124단계를 부처님에게서 말씀해놓으신 품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다. 그럼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한량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한량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죽고 삶이 있겠냐. 이 한량 없는 세월을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삶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삶이 있으면 그 한량 없는 게 아무 쓸데 없잖아요. 80 삶은 80 공덕만 필요하지. 무슨 뭐 아성지니, 겁이니, 무슨 무량수니, 그런 한량 없는 숫자가 어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한량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한량 없는 공덕을 지어서 영원한 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품이 바로 이 아승지품이라는 것을
머리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량 없음으로 집약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 자로서 산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 사위성에 난다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도 드릴 것이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걸했지만 겨우 1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전을 들고 기름을 사러 기름집에 갔습니다. 저 기름을 샀으면 하는데요.
3: 그 돈으로 기름을 사기엔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끼니 될 것을 사 드시게나.
2: 저도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려 하니 부디 조금이나마 부탁드려요.
3: 그렇담. 여기 기름을 두 배로 줄 테니 어서 가서 등불을 켜시게.
2: 고맙습니다.
4: 그녀는 그것을 얻고 매우 기뻐하며 등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해서 부처님께 이 작은 등불밖에 공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등불을 정리하던 스님은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둘 필요가 없어 그것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그 등불을 끄려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그대가 끌 수 없다. 그대가 큰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어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다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대는 한량 없는 세월이 흐른 뒤 등광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고 시포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난다 여인은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출가하기를 원했고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시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0: 예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아니,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네. 이렇게.
3: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0: 아까 세월이 좀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뵙겠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 그 다음에 삶의 역정을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해서는 왕사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거기서 부처님의 교단이 불같이 일어나고, 거기는 새로운 땅, 미국으로 말하면 동부가 아니고 서부와 같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큰 절은 없더라. 그래서 중림정사 가보면 유적이 좀 뭐 별로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대정사를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중림정사는 기원정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사성과 관련해서는 영축산 이야기, 빈비사라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사위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원정사와 연결돼서 스토리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원정사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정사를 만드신 분은 전화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 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금강경설법지라고 하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그냥 금강경설법지는 저 안쪽에, 요 안쪽에, 여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7층으로 된 건물이었고, 거기가 부처님 방. 그래서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거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고층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고층은 언제나 나쁜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고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고층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 우전왕이 모셨던 무슨 불상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덧대진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다 덧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증일암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다 뒤에 기록들이에요. 기원 후의 기록이 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다 옛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 모르는 판단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걸 착간이라고 하는데 옛날 자료하고 뒤에 자료들이 막 손재되어 있는 이유는 인도 사람들이 구술하는 이 암송한다라고 하는 게 그 진짜 미개한 문화라니까요. 암송하면 안 돼요. 책을 만들든지 해서 찍어내야 그 기준들이 딱 정해지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거지, 암송하면 계속 추가되고 변형되고 의도적인 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내 머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도해서 이거를 친절하려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좀 더 잘해주려고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다 혼재돼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7층 건물 들어섰다는 것도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인지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7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그 당시 건축 기술이나 가능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상이 모셔져 있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상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기원 전후에 한 2000년 전쯤에 간다라하고 마투라 쪽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부처님 당대에 뭐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막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특히 종교 전통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랬던 건 아니고 우리 집단이 더 대단해요, 우리 절이 더 대단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계속 막 추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낚인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변별력이 없는 거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전승과 현대적 연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차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다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아난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은 보리수, 물론 당연히 그때 나무는 아닙니다.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나무가 못 살아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게 사는 수종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런 것만 오래된 게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나무가 수종 자체가 오래 사는 나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생명 주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나무들은 한 1, 200년 살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복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특별히 누가 배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하남 스님이 월정사에 오셨을 때 그 중대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걸 꽂아놨는데 그게 살아났다. 예전에 그런 기록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팡이 짚는 문화, 그 다음에 그게 한 부처님 오신 날쯤 움직이면 대부분 이게 식목일 뭐 이렇게 한 식목일부터 한 6월 정도까지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나무를 쓰면 죽은 나무를 쓰면 지팡이가 위험해요. 그래서 생나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꽂아놓으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석사에 가면 골담초, 의상대사 지팡이,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뭐 주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원나무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원나무일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대가 너무 기니까 그만큼 못 살아. 하지만 나무라는 특성상 그 옆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오대산 중대에 있는 단풍나무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단풍나무 수령은 보통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요. 그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 뿌리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뭐가 돋아나거든요. 나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연결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지 그 원나무가 그대로 가느냐? 붓다가의 보리수도 그 원나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나무를 일부는 스리랑카로 가져갔고 마인다 상가미타 가져갔고 그게 나중에 이 원나무가 죽었을 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손자, 고손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상속되는데 그 나무가 아니냐 참 말하기 좀 그렇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대체시키는 건 아니고 그 나무에서 받아서 나가내긴 한데 딱 그렇게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그런 쪽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심었다는 이렇게 보리수 나무랑 관련된 무언가가 불교에 있어요. 단지 그거를 지금도 저도 계속 생각하는데 찾아내지 못할 뿐이야. 수목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처님은 무우수에서 태어나시고 연부우수에서 농경제를 참관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밑에서 돌아가신다. 지금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나무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나무를 통해서 추모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무엇인가 아무튼 누군가가 말하려고 하는 코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뚜렷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좀 큰 게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패턴상으로는 무언가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나무,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난다는 게 사람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사가 다 나무 밑에서 일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고독장자, 수사자장자, 집터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집터인지 집터 위에다가 탑을 세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다트 장자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탑이 세워지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쪽은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 탑이에요. 저쪽이. 여기 보입니까? 나중에 이 앙굴리마라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성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 그러니까 급고독장자 빼놓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두 명의 인물이 언급되거든요. 그게 수보리. 금강경과 관련해서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나오는 그 수보리가 나오고 또 한 명이 앙굴리마라입니다. 유명한 분으로는 앙굴리마라는 지만, 손가락 목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급고독장자 집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탑이에요. 집에 앞에 이것까지 다 있죠. 들어오는 입구, 입구 저것까지. 그래서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비가 다 돼가지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급고독장자 금창고 아니냐라는 또 왜냐하면 그 급고독장자가 금을 가지고 와서 기원정사 지을 때 깔아딱하니까 금창고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금 채취하고 있죠. 들어가서 아니 진짜는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기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한번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나 잘 모르겠다. 저게 이렇게 파여만 있지 가보면 나오기 쉽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자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사위성이 있고 왕사성이 있어요. 왕사성은 새로운 땅. 사위성은 보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도 지도를 보면 이쪽에 사위성이 있고 이쪽에 왕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리안족 문화들, 전통 보수 꼰대들의 사고가 더 강했던 데고 여기는 훨씬 개방적인 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성공을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유적지는 중림정사, 영축산, 그리고 최대 후원자 빈비사라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과 관련해서 애증을 가진 왕 빈비사라왕의 아들 아사세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로 치면 사리불 목건년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이게 왕사성의 특출한 분들 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위성은 조금 달라요. 유형적 거점으로는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이길 수 있는 절은 없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 완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는 수보리하고 그 다음에 지만 앙굴리마라 그리고 왕은 파사이광인데 파사이광도 이게 약간 삐딱선을 탑니다. 요 왕하고 이 빈비사라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양반은 진짜 신심 있는 왕. 이 양반은 약간 걸치고 있나 마나 뭐 이런 정도의 왕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훨씬 자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잠깐만 해드릴게요. 먼저 수보리. 수보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보리 출신이 급고독장자 동생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급고독장자랑 사촌 관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찬집 백연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급고독장자랑 관계없이
이 사위성의 또 다른 부잣집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백연경이나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워낙 뒤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사위성 출신인 거는 100% 맞고, 그 다음에 급고독 장제하고도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수몰입니다. 갑상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수몰이 하면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그냥 터져. 그게 수몰이에요. 그게 수몰이고, 부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도, 부처님을 만났을 때도 부처님이 이런 증오에 대한 법문을 해줘서 수보리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교육받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 사위성 쪽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구만. 이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교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는 분노조절장애예요, 수보리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많이 알거든요, 수보리를. 공을 이해한 해공제일이라고 아는데, 무쟁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간 거예요. 예, 원래는 분노조절장애라서 아무나하고 막 싸워 그랬는데, 나중에 부처님의 가마를 입은 뒤에는 무쟁,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보리는 뒤에 수보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참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바뀐 수보리. 아쇼카 왕도 두 가지거든요. 잔인한 아쇼카, 그 다음에 나중에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 이런 두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보리랑 관련해서는 증인화엄경 28권에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그게 이제 수보리가 해공제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보리가 왜 해공제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공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런데 공이 초기불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은 대승불교 쪽으로 올 때, 기원 전후쯤 들어오면서 중요한 교리로 되는 거지,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개념으로 등장은 하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증인화엄경 28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부처님께서 상카시아에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상카시아에서, 상카시아로, 도리천에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는 얘기가 나와요. 도리천, 그러니까는 제석천이 있는 데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고, 그 이야기의 전후는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안 갔어, 상황이. 그리고 내려오신다고, 그때. 그때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내려와. 그 기록이 있어. 가장 부처님 생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거를 내가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경쟁이 붙어요. 그때 연화색 비군이라고 있습니다. 연화색 비군이라고 있어요. 이 연화색 비군이도 삶이 진짜 키구해요. 키구해요. 인물은 엄청나게 좋고, 인물 엄청나게 좋고, 참, 팔자는 다 저런 팔자가 있나 싶은 사람이고,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해드리면,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얼굴이 너무 이뻤대. 얼굴이 너무 이뻤대. 그렇게 해서 남편을,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어. 부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부자 남편이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가 있어. 그런데 부자니까 또 현지처가 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색이 그걸 알고 자기 딸을 낳는데,
딸내미를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 성깔 있지. 아, 성깔 있지. 성깔 있어. 그렇게 해서 요나색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다니다가 얼굴이 이쁘니까 또 괜찮은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고 자기 딸을 집어던지고 나갔어. 그러니까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 걔 보통 성깔은 아니에요. 나갔어. 그리고 나서도 인물이 좋으니까 또 좋은데 이렇게 남자하고 또 했어. 그런데 그 남자도 또 무역을 하면서 또 다른 데 여자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네 팔자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하색이 자기도 이제 한번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좀 너그러워진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두 집 살림하지 말고 통합하자. 통합신당을 만들자. 탕평책을 쓴 거예요. 이 박가 두 번째 박가 양반도 진짜 대단하다. 취향이 똑같아. 취향이 똑같아. 이게 진짜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서 같이 그냥 화목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러니까는 작은 마누라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노? 뭐 아무튼 뭐 후처. 예전에 그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았던 집들이 있었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머리를 감아주는데 머리에 땜통 자국이 있더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니까 이게 한번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딸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 취향이 일관되다니까. 아니 그만큼 옛날에는 20살 이하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6살, 17살에 시집가서 애를 낳아버리면 엄마가 돼도 이게 30대 중반하고 이게 10대 중후반이 걸리는 거야. 이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쉽지 않지. 지금은 쉽지 않지. 그래서 그걸 충격을 입어서 이번에는 나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들을 두 번이나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 됩니다. 신통제일이 돼요. 그리고 이 신통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기에는 목건년 빈두로 파라타, 빈두로 존자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 기원정사와 관련해서 요 사위성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빈두로 존자 얘기. 나반 존자 아니냐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빈두로 존자나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일반 비구 스님들로서는 아라한이라도 상대가 안 돼. 참. 그래서 연화색 비구니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 있어서 부처님을 가서 맞이해요. 그런데 비구 스님들 중에는 그 연화색 비구니하고 결혼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저쪽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탑은 이쪽은 다 빠진 거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망신 당하게 됐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을 이제 이렇게 조금 까는 건 아니지만 약간 까는 것처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 양반이. 이 인생을 보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때 수보리 존자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을 딱 하고 있다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은 몸으로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그 본체를 봐야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연화색이 가서 부처님을 탁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존을 맞이합니다. 탁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스토리는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비구승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연하색 비구니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는 비구승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하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꼭 연하색 고사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하색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하색이 아마 그냥 승리한 걸로 끝났고 비구승단이 연하색을 누르기 위해서 약간 뭐 이런 스토리를 추가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연하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연하색 얘기를 한번더 해드릴 수도 있어. 출가하고 나서도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누가 찝쩍거렸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이 이쁘다. 팥답니다. 팥대. 이쁘면 너 가져. 엄청 손깔이 있다니까. 파버렸대. 그랬더니 C급하고 아니. 이쁘다고 번호 달라고 따라갔는데 눈을 봐주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 눈이라는 게 안에 있을 때는 이쁜데 막상 꺼내면 가장 징그러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무섭거든. 하고 이걸 주니까 식겁하고 이 뒤로는 더 이상 그 외모에 대한 거는 끝나요. 그러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외모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이지. 그런데 여기서 끝 아니다. 여기서 끝 아니다. 나중에, 제바달타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그 제자가 질주할 때, 연하색이 막아서요. 막아서, 그때 제바달타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참 인생이, 기구하다. 근데 전체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풀세트로 된건 아닌데 읽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성깔 좀 죽이고 살아야지. 너무 너무 너 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하색 비구니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상카시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도리천 이야기는 이거 상카시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위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사위성 이야기는 아닌데 수보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는 처음에는 분노조절장애 같은 사람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감화가 돼서 굉장히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다툼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성질대로 한참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하색 비운이랑 관련해서 공으로 지금 부처님을 만나는 거잖아. 지상에서 명상을 통해서 선정으로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공사상과 관련된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해공제일까지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보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보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원 정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기에 기타태자 기타태자 태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왕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태자제도 없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나중에 이 파사이왕의 후계자는 비우리왕입니다. 비두다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된 후계자가 아니고 정변으로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쪽에 조금 지분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나와서 전체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급고독장자 이두 사람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니까 한명 남은 거죠. 그게 누구냐면 파사이광 그리고 제일재벌 그 다음에 왕자 왕자 중에 지분이 굉장히 높은 왕자 가 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상황에서 왕의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사이광이 부처님을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초청. 궁금하지?
그래서 소청을 해요. 근데 파사임하고 부처임하고

하고 동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파사해왕과 동갑, 그 다음에 빈비사라왕보다는 연하라는 것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느냐를 추정해 보면 부처님의 연대가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 파사해왕하고 부처님하고 동갑이고요. 붓다가 동갑이고 파사해왕은 왕의 입장에서 그 당시 최고 나라는 마가다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위국 코살라국이 더 강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는 전통적인 강한데 그 다음에 왕사성 쪽에 마가다국은 신흥 강력한 결국은 마가다 쪽이 이깁니다. 뒤로는 점점 붙어가면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부처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왕궁으로 오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왕은 파사해왕이 교만해요. 근데 왕들은 다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국의 왕이고 교만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얕잡아 보는 거지. 그리고 파사해왕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뭐 좀 대단하게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나이든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산신령과의 이미지.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왔고 나나 비슷한 거 아니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경전이에요. 저는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할까? 상대의 마음을 알았대. 그래서 상대가 나를 나이로 경시한다는 걸 알았대. 그래서 갑자기 첫 꺼낸 게 뭐냐면 네 가지 나이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요? 뭔 소리예요? 이러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첫째는 태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둘째, 불신은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잘못했다가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다. 셋째, 독사는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오류입니다. 이거는 작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진짜 어린 놈은 잘 못 물어요. 근데 독사가 일반 뱀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일반 뱀보다 작아. 근데 킹코브라만 독사인데도 구렁이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코브라가 무서운 거는 동족 포식입니다. 그냥 다 먹습니다. 뱀이고 뭐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킹코브라가 무서운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사도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수행자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안에 깨달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거, 이 한마디에 파사해왕이 어휴 선생님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 내가 자신을 경시한다라는 걸 당신을 경시하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결국은 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만나보고 재보고 싶었던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가 싶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어디까지 믿음이 생기느냐? 수불입니다. 여기 수불이. 수불인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여기 수불이라고 써놨죠. 장로 수불이. 이렇게 수불이. 그렇게. 수보리.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 경전이 설해집니다. 파사해왕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경전들을 읽을 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두 가지 경전이에요. 하나는 이
천식경이라고 하는 헐떡이는 경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먹고 왕 옛날에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땅을 밟는 거는 그거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코끼리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하니까 그다음에 먹는 것도 많이 먹잖아. 세종도 사실은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거니까 운동 개념이 생긴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몸에 땀 흘리고 운동한다 이거는 천하다라고 옛날 사람들 다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먹고 이러니까 안 움직이고 여름 그 뭐야 더운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봐. 이렇게 됐는가 봐. 그래서 움직이면 헐떡거리는 거야. 헐떡임을 쉬는 경전에 놨더니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를 못 올라간대. 최고 귀족들은 코끼리 위에 평상을 얹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가. 소술에 뭐 말 이런 거보다 코끼리를 타고 간다고. 우리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투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큰 코끼리고 거기를 못 올라간대. 밑에서 밀어도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이 많이 불편하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대. 물어보는 것도 좀 황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한테는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등길 때 안 그러면 무슨 뭐 추권장에 소원 적어봐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한 놈도 없습니다. 애가 어때요?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임신 언제 할까요? 뭐 이런 거 나오지? 한 개도 없어. 다 똑같아.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이렇게 해갖고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고민이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숙국고등원에서 파사인 왕이 너무 비대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부처님 계시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팩폭 아니냐? 와, 몸이 너무 비대하군요. 이거 참 저한테 오면 제가 이 정도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이거 부처님 팩폭입니다. 이거 좀 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게 많이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개인적인 거를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친밀도가 좋아진 거예요. 맨 처음에 재는 입장이었었잖아. 근데 지금 내 고민을 그냥 얘기할 정도까지 된 거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나 비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저는 늘 이 몸이 너무 비대해 창피스럽기도 하고 귀찮고 괴롭습니다. 이해되지? 게다가 사람이 막 보는 거 하고 아이씨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고대판 위고비입니다. 고대판 위고비. 근데 생각보다 저게 효과가 있었을까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생각을 한 곳에 메어서 먹을 때마다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곧 받는 고통이 적어지고 편히 소화하여 수명을 보존하리라. 맞는 얘긴데, 제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힘든데요. 운동하셔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지, 지금. 근데 이게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아마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군주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시종에게 밥 먹을 때마다 네가 계속 그 얘기를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해라.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계속 나를 자극을 하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해 줄게. 예, 여기 보면 10만 금을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송을 계속 외웠더니 그때마다 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살이 빠졌다. 그래서 파사이 왕은 차츰 시일이 지나가서 몸이 점점 야위어 날씬하고 얼굴이 단정하게 됐다.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단정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거죠.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뚱뚱한 거는 아직 안 긁은 복권과 같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사이강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대척적인 관계로 와서 나중에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정도까지 부처님의 감화를 받았어. 하지만 절대 부처님을 빈비사랑과 같이 존경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자기 아쉬울 때는 붙고 조금 뭐 별거 없을 때는 떨어지고 이런 사람.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보살님들이 다 그래. 예, 일 있으면, 어우, 입시 기도, 내 자식이 걸리면 좀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입시 끝났어. 그럼 좀 쉬는 거고, 뭐 그게 인생이지 뭐. 그게 뭐가 나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단, 그본 줄기가,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꾸준히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파사이광 이야기까지, 수보리 파사이광,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연화색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처님을 조금 시해하려는 이야기, 그다음 음모론, 쉽게 말해서 뭐 시해하려고까지는 좀 그렇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앙구리마라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0: 일념으로 정근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화생하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인천에서 온 세상 나눔 재단을 운영하고 또 수미정사와 영산정사의 회주를 맡고 있는 소임을 보고 있는 종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성의 원부를 모시는 불사가 제일 큰 공덕이다.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법문,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자성의 원불, 원불은 뭐냐? 그럼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나 집안이 우환이 많으면은 무슨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제 자기 업이 무거워 운명론자들은 지장 자성을 모시고 이렇습니다. 원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원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각 절에서 원불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삼천불전, 천불전 해가지고 많이 모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크게 불사하시고 또 많은 부처님을 점원하시고 마음밖에 그거는 저가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류의 복덕은 되지만 무류의 공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복덕이란 말은 뭐냐, 복이 세어 나가는 복은 되지만 무류 복덕 공덕이란 말은 뭐냐, 샘물처럼 항상 물을 떠내도 물이 항상 그 잔잔하게 고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류 복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모셔는 공덕이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시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래 부처님이 계시죠. 원래 부처님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앞을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과 그 부처님으로 나오신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이나 자기가 원하는 원불을 마음에 모심으로 해서 큰 위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업장 소멸할 수가 있고 또한 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공덕이 자성의 원불을 모시는 불사가 제일

제일 큰 공덕이다.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괜찮죠? 마음밖에 모시는 큰 불상이나 큰 절,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 같이 범소유상 허망된 겁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양무제와 닮았으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공덕이 무 없다. 이게 마음밖에 모시는 불상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자성부를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달았으니까 뭐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금기가 높은지 낮은지 성숙된 불자가 왔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릴 거예요. 질문. 질문 드린다니까 누가 지적해서 딱 드리지 않고 전체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눈을 떠서 손 들라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옆 사람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눈을 조용히 감아 보세요. 오늘 어제 마음이 오늘 이 비티엔 무상사 법당에 앉아 있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세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어제의 마음과 비티엔에 앉아 있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불거불래라. 이 마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제의 마음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공부가 상, 중, 하로 나누면은 중간쯤 됐다. 중간쯤 됐다. 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큽니다. 마음은 찰나마다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라 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 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도를 딱 깨쳐서 부처의 불성을 딱 보고 나서 외친 삭구입니다. 삭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랬잖아요. 네?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요까지 들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뒤에 또 입구가 있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나찰이 법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입구가 있을 텐데 그 입구를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을 살려준다면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따뜻한 피를 원하니까 나찰이.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말에 요것 저것 다 적고 나서는 몸을 던져요. 결국은 주인공은 돌아가시지 않죠. 자, 재행무상생멸법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전날의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매 순간 새로운 물로 바뀌지만 하나의 강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 서가니 부처님은 기원전 약 7세기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어른이신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만유 유전을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약 한 160~17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전 법문을, 유전 법문이 뭔지 알죠? 무명으로 행이 있고 행의 식이 있고 쭉 유전 법문이거든. 유전문으로 이 법문을 리바이벌한 분이 아니시나 생각됩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그 시대에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눈 떠서. 자, 손 들었던 사람 손 들으셔야 돼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망어 중재 모여 금일 참회야. 십중 중 대기가 했잖아요. 이제는 눈 떠도 내가 들었던 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눈 떠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마음과 오늘 무상사 와서 앉아 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 같다. 손 한번 들으세요. 아까 분 내가 알아. 내가 이분들에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요. 예, 활과 방으로 한 방 맞은 거야. 두 번째, 아니야. 어제의 마음이 지금 동일한 마음이 와서 이까지 와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무상사보다 이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았어요. 자, 그러면 아니야. 불거 불레야.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비유 비무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있었죠? 한 방 맞습니다. 네, 한 방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조 해능 스님이, 해능 스님이 비구니 스님 독경 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게 뭐냐? 과거심도 알 수가 없고 미래심도 알 수가 없고 현재심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보고 깨쳤는데, 이 깨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덕산 스님이란 분이에요. 육체는 스님이 깨친 입 깨친 말인데, 덕산 스님. 그러니까 한 노파가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과거 현재 밀심이 불가득 알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드시려 하십니까 하는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어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까지 앉아있는 마음까지 동일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는 산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아니야 다른 마음이야, 이거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단견에 집착하시는 분이고, 만약 이 말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없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러면 불가 지론을 가진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면 아트만적 마음이에요. 에고 이랍니다. 에고. 예. 에고라 그래요. 이거 아트만적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는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자리 자성에 자기 원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야 돼요. 아, 만약 내가 업이 무겁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모셔라. 내가 운명적으로 수겁적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즉 나 고통받고 있어, 그 원인이 과거의 업장이 지금 받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업장이 또 미래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수겁인데, 운명론자인데 이분은 지장보살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성 지장보살을 마음에 모셔라. 세 번째는,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아들이, 손자가 학교에 붙어야 돼. 그러면 경책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을 모셔야 돼요. 내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초지일관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넘겨. 늘 초심을 잃어버려. 나는 원력과 근기가 낮아. 그러면 보현 보살, 즉 자성 보현을 모셔라. 나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걸 알고 싶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자성 아미타를 모셔라. 이렇게. 또 내가 늘 병마가 많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왜 내만 병이 들지? 왜 조상 탓하고, 우리 친구는 저 건강한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많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자들은 뭐냐? 약살의 자성 약살을 모셔라. 예. 자, 그런데 모시는 법당이 있어야죠. 법당. 여기는 지금 법당이 지금 수많은 불상이 모셔졌잖아요. 범소 이상 계시 허망된 불상을 모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 가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자성관음이나 자성지장이나 자성보현이나 자성아메타나 자성약사불은 영원한 거다. 그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신불당이라 그랬어요. 몸신자, 부처불자, 집당자. 이 몸이 법당이야. 이 몸이 법당. 여러분, 법당이 좋네, 전부 다. 법당은 좋은데 장엄은 안 됐네. 장엄이 안 됐어. 여러분, 장엄 안 됐네. 장엄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장엄이 안 됐네. 장엄 뭐예요? 우리 부처님 장엄 돼 있죠? 큰 절 가면은 외부에, 그 절 외부에 단청 돼 있죠? 단청 장엄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단청이 안 돼 있네. 법당은 좋은, 단청이 안 됐다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다. 단청에서 자기 마음에 자성관음 자장지장 모시세요. 오늘부로 모시는데 스님도 원불이 있습니다. 나의 원불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세요. 여러분, 나 부처님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언제 인연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연됐습니다. 아, 중학교 1년 때인가? 아, 우리 아버님이 인지하신 분이고 어머님이 상당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두 분 다 절실한 불자인데 아버님은 신대장을 했습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아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게을러 빠졌어. 어? 너 그 좋은 머리에 공부를 깃들게 하는 내가 힘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니 노력하지 않고 그런 걸 준다는데 내가 그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천수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거를 너가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대단해져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불교를 뭣도 모르고 말씀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해야죠. 그날 다 외웠습니다. 왜? 아 이것만 외우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걸 암송하고 이제 다음 날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웠니? 그 범어로 된 게 남모라 다나다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외웠냐? 하여튼 외웠어요. 이거 뭐 이것만 하면은 공부 노력 안 해도 지혜롭게 다 말할 수 있다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너 원래 똑똑하잖아. 총명하고 이래서 학교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 사기당했다. 아버님한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그 어린 마음에 그거를 암송한 동시에 뭔가 특별한 신묘한 힘이 있더라. 이거는 머리로 우리는 삶의 어떤 경험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게 머리거든요. 머리. 그 지식과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성은 삶의 경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 하나하나씩. 이 정보통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 보편적 행복을 취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뭔가 신묘한 묘유의 힘을 가졌다. 아,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는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애측이란 게 있잖아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좀 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암송해야 되니까 사실 편안해졌어요. 아, 그때부터, 아, 신묘한 힘이 있구나. 그게 지금 와보니까 묘할매자, 이슬류자, 묘하게 있더라. 이것인데, 진공은 모르겠는데, 묘유는 알아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묘유를 깨친 거야. 진공 묘유 알죠? 네. 진공 묘유. 이게 아공, 법공이 진공이거든. 아공, 나도 자성이었고, 법도 다 사구 백비로 쪼개봤더니, 법에 실체가 있더라. 이거에 이때 없더라. 한 것이 아공복공입니다. 아공복공을 깨치면은 뭐가 되느냐? 진공을 알게 돼요. 진, 참진자, 빈공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오늘 왔든지 그 아니야. 오늘 내가 오늘 마음이 오늘 생긴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찾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난 그때부터 조금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력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관세음보살을 내가 원불로 모신 이후에는 나는 이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못하라니가 나의 주력 정진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원불인데 관세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관세음이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느냐,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느냐

시공이 제한된 자리 통찰을 해서 깨치면은 꿰뚫으면은 내 마음이는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해서 출가했습니다. 자, 그 관세음보 사람이 누구지? 이 공부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대승경전 600부 텍스트 한 것이 뭐냐면 260자로 줄인 프라지냐 파라미타입니다. 바냐 바라밀 그리고 흐리다야 수드라 흐리다야가 뭐냐면 마음심자거든. 그게 심장 또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 바냐 바라밀이 휴식한 용어들입니다. 바냐 바라밀을 수드라는 견이죠. 그러니까 이 바냐 신경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아발로키테스와라 이런 뜻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아발로키테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다 이거예요. 그걸 관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관제가 뭐냐면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머리가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관자입니다. 그 윗파사나라는 뜻이에요. 윗파사나 꿰뚫러 보다 이 뜻입니다. 윗파사나인데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쓰여 관자라 황새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내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욕심에 잔뜩 들어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수하라 주제신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구마르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야 돼. 마음 안에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고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다릅니다. 관은 똑같은데 자재가 달라요. 살펴봄이 자재하다. 누가? 수하라 주체자입니다. 이때는 주체자입니다. 이게 주체자가 나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맨 이 법문을 설한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푸트라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누구냐? 독수리 눈을 가진 눈이 밝은 분이세요. 사리자가. 그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 지혜 제일에게 법문을 하면 누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역으로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이 끝났는데 사리푸트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리자야 하고 후렴을 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도 역부이시니라 같다. 이걸 또 설명해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야 바라밀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 수행할 때에 온이 다 비어있음을 보고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고 해방됐느니라.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뭐 무슨 조현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고통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을 추구하는 성숙된 불자들은 온위에 비어 있음을 확실히 비추어 봐야 된다. 이 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쳤습니다. 오원이 뭘까요? 오원이 뭘까요? 다섯 가지 덩어리, 다섯 가지 쌓임, 다섯 가지 그림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색이란 놈은 뭘까요? 색은 물질과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는. 다음에 수는 뭐야?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감정이 덤덤한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좀 단편적인 느낌 감정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설상제 마음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표상적 작용 개념입니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불상, 하나님, 뭐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떠나라 해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아니고 이름이 석가모니다 늘 말하잖아요. 왜? 속지 말라는 거거든. 개념에. 그게 상이요. 그 다음에 행이 뭘까? 심의적 마음의 충동입니다. 의지. 그거예요. 그 네 개를 의식하는 것을 식이라 그래. 그걸 뭐라? 분별 의식이다 이래요. 그러면 색이나 수나 상행시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자성. 이게 공하다 이 뜻이에요. 자성이 뭘까요? 자성이 아까 여러분이 어저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동일한 마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걸 자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성이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지금 자성을 만들어냈어 자성이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성이 오늘 가고 오는 자성이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살짝 중도파들 말해요. 이 자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해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죠. 법사 지임이 됐습니다. 그 수미정사 가면은 회주스님이에요. 내가 온세나람재단 가면은 나는 일상입니다. 오게 맞는 걸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면 바뀝니다. 이건 늘 변화해 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재행무상시 생멸법입니다. 늘 변한다. 변하는 나를 관찰하라.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잠시 오온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 생멸법을 마치고 나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이 뭘까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보편적 행복과 평화를 얻었다는 거야. 죽은 다음에 열반이 아니에요. 리르바라는 말은 네. 탐지 삼독이 싹 숨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온이 자성의 공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주

와, 회사가 망했다. 망했는데, 직원이 노동자가 받았다. 그 노동자가 CEO가 되고, 사장이 노동자가 됐다. 이것을 방아착, 사장은 사장을 내려놔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에 내려놓아라. 그게 방아착이거든.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 휘날린다.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게 정의 쌍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이거는 멈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장 됐다가 내가 노동자 됐는데 노동자 사장을 노동자와 사장을 다 멈춰라. 그래야 관 윗바사나 보인다.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는 임시로 있는 거거든. 가유예요. 가유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라. 그 윗바사나입니다. 그 지관 쌍수예요. 지와 관이 서로가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지혜가 없다면 무식한 도인이고 마음도 고요한데 내가 지가 열리면 유식한 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오온이 개국인지 몰라. 나는 관세음보살님에 부르는 거야. 관세음을 그걸 탈핵신앙이라 그래. 자력과 탈핵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음 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원불로 모셔가지고 평생 관음세음보살님 닮아가고자 한다면 관자세 보살이 되면은 내가 관음에 대해서 불쌍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도와주신다. 그걸 영음과 가피라 그래. 거기 다녀와서 원을 세워야 돼. 원을 세워야 돼. 이제 복을 비는 거로 나가야 돼. 관세음보살님 복을 비는 거죠. 관자재는 뭐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거냐 지을 거냐는 누구 나 선택하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을 거야 복을 빌 거야. 똑똑한 하네. 똑똑한 척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세시풍속 우리 오늘 올해 수미정사에서 달짐을 태우면서 달짐 위에다가 온만이 반면을 붙여놓고 온만이 반면 일곱 번 하면은 재앙은 밖으로 나오고 복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재앙은 밖으로 복도 안으로 하니까 눈먼 중생들이 소원지를 엄청 달았어요. 그 소원지를 왜 마음자리 못 달고 거기 달았을까?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 계신 건 몰라. 우리가 101.9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 불 나오죠. 보여 안 보여? 전파가 안 보여도 누르면 나오잖아. 사이클 돌리면. 그죠?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력전근하면 영엄가피가 불가사에게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관자재 보살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통찰력으로 아직 깨치지 못했는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은 실천은 않고 구원만 열려가지고 아는 척하는 분이 계세요. 반성해야 돼요. 아는 척하는 분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관세음보살님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존재한다. 함께 부르고 발언하면 오시고 성취한다. 그게 뭐냐? 나무 보현 시연 원력 콩심 대자 대비 구고 군한 관세음보살이에요.
열 번만 불러.

늦게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 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 불연신 고아일신 김영정매. 이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족 신통역이라 신통역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지혜방편 모두 닦으셔서 시방제국도 시방 모든 국토에 나라에 무찰불연실 무찰불연실 놔두지 않는 곳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고와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성원불 내 마음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불을 모시는 불사, 그게 불사 중에 제일 큰 공덕이다. 그리고 무류복덕이 무류공덕이다. 빨리 모셔라. 죽을 때에 그분이 인도하리니 어디로 대성 일로왕보살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다 모셔야 돼. 오늘부터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부르고 발언하면 성취하리라. 아시겠죠?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 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0: 한마디 온화한 말은 백냥 보시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미와 동미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비티엔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那是伫这个所在惊动，这个鸟鸟兽那落落来的时，鸟的命就休了。哦，不可！尸体反应慢。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하고 못된 행실 용납하면 이것이 파멸로 가는 문이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 아랑하시나이까 안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없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48자 일승은교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행인무의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덕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모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모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우리 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

0: 전에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0: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

0: 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0: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0: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큰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1: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

0: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에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엄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오,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6: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7: 어? 안 돼!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9: 당했다!
10: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5: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씻으면서 불교책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대구 산보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0: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교학발전과 포학지도에 매진한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달회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과 달회 참석 가부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청군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마녀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을 발언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격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은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인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모든 존재는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고 헌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호응을 얻었던 순례단이 스리랑카에 이어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0: 입니다. 평생 교학 발전과 후학 지도에 매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 백운당 지흥대강백 6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과 다례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뜻으로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 2020년 원적에든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추모 다례제가 어제 제18교구 본사 장승 백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은사 백운 대강백의 가르침을 이어 불교 중흥과 종단 화합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임기 4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봉행된 다례에는 용주사, 신흥사, 법주사 등 15개 교구 본사 주지, 중앙 종회의원, 종단 부실장이 대거 동참해 백운 대강백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수불스님과 백양사 무공스님은 생전 스님의 법향을 그리며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2: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부 잘해라. 임명종시에는 평소 하던 공부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듯 큰 스님의 자비로웠던 모습과 목소리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1: 백운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동산 스님 문화에서 수행하며 교학에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화엄사 강은을 시작으로 범어사, 송광사, 백양사 강주를 맡아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초이 담액 계승에도 힘쓰다 범납 77년, 세수 87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동참대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심정으로 열심히 영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는 제52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사부대중은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는 정진과 구군융창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태종 중종 도용대종사가 상월원각 대조사 영전에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독수 스님, 종회의장 화산 스님, 감사원장 용구 스님을 비롯해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 52주기 열반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부대중이 대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굳건히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5: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요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4: 총무원장 독수 스님은 대조사의 자유로운 가르침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수행에 매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6: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는 열반 52주년을 봉초 법요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4: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구군융창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군융창,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날 열반대제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대조사의 중생구제 원력을 기렸습니다.
8: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문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9: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10: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4: 상어론각 대조사는 1911년

0: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고려 이후 단절됐던 천태종의 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열반에 든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상어릉각 대조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에 도를 넘은 바가지 상술에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사찰의 문을 전격 개방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보랏빛 설렘을 안고 부산을 찾은 BTS 팬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1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여 아미들입니다. 페루와 프랑스, 일본,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의 팬들이 3박 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속속 도착한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본격적인 사찰 체험에 나섰습니다.
3: 부산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들한테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BTS랑 같은 날로 하니까 제가 당연히 빨리 신청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게 재미있는 정보를 처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2: 참가자들은 범어사 곳곳에 담긴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4: Well, today was wonderful. It was a discovery day. So we really enjoyed to have this walk inside the forest and discovering the temple. It's wonderful, so relaxed, but also so many history inside of it.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 every single person to visit a temple or to stay in a temple to come here at Bomosa Temple.
2: 범어사 투어를 마친 이들은 연잎밥을 중심으로 정성껏 차려진 저녁 공양을 맛보며 한국 전통 사찰 음식도 경험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연꽃등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아 등을 완성한 참가자들은 연꽃등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통 나전칠기 쟁반에 아이스크림과 약과 금귤 정과를 정갈하게 담아낸 디저트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5: BTS 팬들 이제 부산 들어오면은 무료로 이제 숙박을 좀 제공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오시니까 이제 콘서트 위주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뭐 연등도 만들고 차담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일부 숙박업소의 상술로 실추될 뻔한 지역 이미지를 지켜낸 건 한국 불교계가 보여준 조건 없는 나눔과 환대. 사찰의 문을 열어 전 세계 팬들을 맞이한 이번 자비행은 한국 불교의 매력을 알리고 국가의 품격까지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한국의 3대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법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협력하는 연기법 속에 살아간다며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하며 1978년부터 매년 봉행해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 강화보문사 용왕대제. 보문사는 지난 11일 49일 동안 이어온 간절한 염원을 모아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회향법석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인연과 연기법 안에 담겨 있다고 설했습니다.
7: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탄생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6: 자광대종사는 세상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과 마음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투고 화내며 사는 것은 미련하다고 경책하며 가족, 이웃과 좋은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보문사 주지 원경스님은 방생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회향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1: 1년에 한두 번이라 방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무생명들에게 그 어떤 자비심으로 환원, 돌아가는 회향의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방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용왕대제는 사부대중이 함께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회향했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니까 마음도 후련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3: 방생을 통해서 좀 그런 자비 실천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울림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0: 49일간의 지극한 정성을 나눈 사부대중은 오늘 세운 자비의 원력이 온 누리에 평화로 피어나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서울 도심에서 부탄의 전통 문화와 불교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부탄 문화의 날이 남산 충정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부탄의 전통 의상인 남성복 고아, 여성복 기라를 곱게 차려입은 무용단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부탄인들의 춤사위는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부탄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 모던 타악 연주자 표선아 씨가 아름다운 나라 선율에 맞춰 힘찬 북소리를 울리며 한국과 부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와 충정사, 부탄관광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양국 간 문화, 관광, 불교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 부탄은 부처님이 가르치니 깊이 뿌리내린 아주 작은 히말라야 왕국입니다. 또한 부탄의 국민 총행복 GNH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다시금 깨워줄 것입니다.
5: 이번 행사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불교라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온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부탄 왕실 불교 회장 다쇼타시 도르지 회장이 8세기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 존상을 충정사에 증정하며 양국 우호의 뜻을 전했습니다.
7: We celebrate not only our culture heritage, but also our shared purpose for a more peaceful, compassionate, and harmonious world.
8: 오늘 제3회 부탄 문화의 날이 오늘이 부탄과 한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로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추진될 한국 부탄 거점 사찰 이 충정사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5: 개막식 이후에는 부탄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부탄 전통 의상 체험 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9: 히말라야 오지의 자그마한 소왕국, 그 부탄 왕국하고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그 하나의 끈끈한 종교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부탄의 행복이 한국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이틀간 펼쳐진 행사는 서울의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부탄의 정신 세계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지난해 108일 동안 미대륙 10개 주를 횡단하며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평화의 걸음을 처음 내디뎠던 인도에서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워싱턴 DC까지 10개 주 3,700km를 횡단하며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워크포피스 순례단이 지난 4월 스리랑카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 순례에 나섰습니다. 미국 흥다오 사원 주지 판나카라 스님 일행이 지난 8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불교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0여 스님과 석 달여 동안 3,400km 네팔 인도 순례에 나서 워크포피스의 첫 단추가 된 부처님의 땅 인도에 4년 만에 다시 선 겁니다. 털뭉치 스님, 평화의 개로 불리며 순례단의 마스코트가 된 알로카도 함께였습니다.
11: 2,300 meals from Texas to Washington.

0: in the USA and mines in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not for fame, but to cultivate universal loving kindness, metta, non-violence, ahimsa, peace and harmony in the world. Alongside Yusuf Aloka, an Indian rescue dog who has become a global symbol of peace.
1: 산스크리트어로 지혜의 빛, 광명을 뜻하는 알로카는 떠돌이 유기견으로 2022년 인도 순례 중이던 판나카 스님 일행을 만나 차에 치이고 병을 앓으면서도 일행을 떠나지 않아 미국 텍사스 흥다오 사원으로 입양된 후 지난해 3,700km 평화 순례에 동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인도 상월결사단의 마스코트, 순례를 연상시키는 사연으로 한국 불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알로카는 워크포피스 순례 후 공식 SNS와 홈페이지까지 둔 스타견으로 금이 환영해 순례단 못지않은 관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초청한 인도 국제불교연맹 IBC 아비지트 할도 총재는 순례단의 행보가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으며 마스코트 알로카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2: USA and Sri Lanka, now we are here in India to visit and have meetings, and of course we want Aloka to be back here to his home, his country, and from there we'll continue our journey of work for peace.
1: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기견에서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 된 알로카가 함께하며 순례단은 세상 모든 존재의 존귀함과 상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IBC와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뉴델리 환영 행사에 이어 순례단은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지 쿠시나가르 등을 순례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진여원은 지난 12일 화명동 현충그린공원 내 호국 추모탑 앞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을 증명으로 남보타월 원장과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을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8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1997년 제1회 합동천도제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고양하고 보훈가족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국영령 위령제를 시작으로 헌시와 육법봉양, 표창장 수여 및 보훈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작은 음악회와 점심 공양도 마련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문화 트렌드, 그리고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운 불교계의 공정 숙박 챌린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선명상, 사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온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서 판매량과 사찰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독서와 문화 향유, 여행 등 일상 전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특히 불교 입문서와 사찰 음식 관련 서적은 각각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발길도 늘어 교통안내 앱 팀앱의 사찰 목적지 설정 건수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7%, 2023년 대비 56%나 증가했으며 국립공원 걷기 좋은 날 85선 중 25곳이 불교문화유산 연계 탐방로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흐름을 곧바로 신자수 증가로 동일시해선 안 되는 만큼 불교계는 대중의 일상적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과 공동체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미래 후속 전략과 콘텐츠 다각화를 고민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교계가 시작한 공정 숙박 운동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일대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외 팬들의 불만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자 범어사가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며 숙소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범어사의 제안은 홍법사와 서남사 등 지역 사찰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학과 타 종교계,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민 홈스테이 같은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공공숙박 규모는 1,400여 명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많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연기간 숙박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은 부산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손님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따뜻한 품격을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조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0: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0: 시기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삼마 삼부타사 숙교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자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문,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불보 예찬, 법보 예찬, 그리고 성보 예찬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윤회설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기다 아이다 하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텐데,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부처님의 관점이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하는 목소리는 큰데, 정작 고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은 바로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법경의 법문을 하게 됐고, 그렇게 했던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지난 2600년 동안 전 세계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을 하는 예불문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시거든.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시고, 저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한 그 관점에 대해서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출가를 시켰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25년을 시봉을 하셨죠. 물론 그 이전에 수행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는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밖에 도가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가섭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수행을 시켜서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서의 아난다 존자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단계의 아난다 존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의 이 장면을 다루는 대반열반경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트르가 보낸 대신한테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을 때, 고 마가다의 대신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전쟁을 해서 왔지, 바이샬리 강음성을 파괴하겠습니다 하고 주장했을 때, 그 부처님의 조언을 받으러 와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대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중림정사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가겠노라 하고 곧 외사리 강음성으로 올라가신 거죠.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반전 평화운동을 하러 바이샬리로 올라가신 거고, 요 나디카 마을은 고 바이샬리 한 10km 정도 못 미쳐서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도 하기 전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당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존이시여, 사로라는 비구가 나티카에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윤회를 해서 어디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스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와라와라 와라와라 해가지고 한 4,500명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 오대 가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죽어서 오대 가서 태어났고 한나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누가 물어보면 그걸 전부 일일이 대꾸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핵심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은 저 사람이 죽어서 윤회를 해가지고 오대에 태어났습니까가 아난다 존자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죽어서 윤회를 해서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가 말의 낙처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이 연세가 79이었거든요. 그리고 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지금 5월 한 중순, 6월 초 이 정도였는데 이때 인도의 그 대륙에 기온이 기본적으로 한 45도가 넘어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자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를 해주고는 이제 부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인도 말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끝까지 들어봐야 답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나자리나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 죽은 걸 가지고 내한테 와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한테 와서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나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저울을 하나 줄 테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저울에 한번 달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축생으로 갔는지 내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주는 요 거울에 달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준 거울이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저울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면 금강산의 억갱대 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억갱대 앞에 서면 나의 업의 무게가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전설의 오리지널 버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법경이었죠. 그런데 그 법경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불보예찬이었죠. 부처님의 10대 맹호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보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은 정명가능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보 예찬이었죠.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라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런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상가, 스님들의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청정한 모임이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법경의 내용이고 법경의 저울이었거든요.

판단의 기준, 법경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면 다음과 같이 윤회의 주체이자 모든 사물에 깃들여 있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아타를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단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윤회설과 연관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허공에 대고 대사자우를 설하는데 그게 12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법칙은 바로 연기법이야 이러셨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브라만 신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믿었고 그 윤회설의 원리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구현된 게 카스트, 사성 계급 제도다. 즉 신 중심의 윤회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허공을 향해서 대사자우를 포효할 때 나는 연기법을 체득했어. 이 말은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일대 핵심을 가지고 왔다 이랬거든요. 지금 아마 시중에 있는 모든 불교 개론이나 불교 사전을 보면 연기법은 부처님이 창안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신과 윤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연기와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하죠. 아마 옛날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타방정토 또는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타방정토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유심정토는 물리적으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은 당신 마음속에 관념의 행태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불교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은 타방정토도 주장을 했지만 유심정토라는 표현을 절겨했습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관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유심 안락도에서 원효 스님이 강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윤회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런
윤회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나? 이 문제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나 하는 문제하고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존재론이냐 신뢰론이냐 신념론이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윤회의 사이클을 믿고 돌아가시는 거고 윤회의 사이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셨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있다고 믿고 돌아가신 거고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분은 없다고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신뢰하고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불보의 천에서 부처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기 때문에 윤회설이 없다고 믿었고 그런 분들의 모임이 상가고 그리고 그 상가에서의 핵심은 증명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신뢰하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불보, 법보, 성보 예찬이었고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 예불을 했던 예불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윤회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든 가치체계가 아니고 부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정도 전에 인도에 온 아리아인들이 오늘날 간다라 펀잡 지역에서 브라만교를 만들고 그 브라만교가 개량이 되면 힌두교가 되죠. 그 브라만교를 만들고는 우주를 창조한 브라만 신과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로서의 윤회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할 적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윤회설은 부처님이 만들지 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전연경에 보면 가짜야 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견도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견도 하나의 극단이다. 가짜야 나여 열에는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설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윤회설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윤회설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고 윤회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다. 나는 윤회가 있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윤회가 없다고 설하지도 않았고 나는 연기에 기반한 중도를 설했어.
이게 부처님의 공식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윤회라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윤회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상견, 윤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당견. 이 상견과 당견을 극복하고 연기법에 기반한 중도로 세상을 봐라. 이게 부처님의 공식 개념이지 않습니까? 많은 불교도들이 우리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의 어떤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요 책에 따르면 어떻다라고 많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개념들도 무척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약 불교도라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게 부처님의 개념이나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불교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교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회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모시는 스승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교도라면 그것에 우선해서 부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마찌마니까야 중앙경에 가면 부처님이 윤회설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파하경에 보면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내가 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들도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자꾸 윤회설을 갖고 법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아니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 언제 윤회설을 설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설을 설하는 그 자체를 악견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악한 견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띠라는 스님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부처님이 윤회설이 없다고 해도 나는 윤회설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스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눈썹을 휘날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 부처님, 저 사띠라는 스님이 조금 부처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회설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법문을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사띠를 나한테 오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사띠라는 스님을

부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러놓고는 또 스님들 간에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윤회설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윤회설을 주장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스승인 세존을 잘못 대변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잘못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왈가왈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윤회설을 주장했던 사띠 스님한테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누구한테 윤회설을 설했다고 주장을 하노?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어식도 연기법으로 생겨난 것이고 연기가 없다면 어식도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다가 연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았다.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분리과 고통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빈다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고 수행을 했던 사띠라는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윤회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딱 불러놓고 대중들 앞에서 규정을 해빕니다. 나는 윤회설을 설한 적이 없어. 나는 연기법을 설했어. 윤회설을 설명을 하는 것은 나를 잘못 대변하는 거야. 그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고 많은 해악을 낳을 수도 있고 그대와 또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분리과 고통으로 이끌 거야 하고 규정을 해빈다카이요.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나 보죠. 그러면 이제 로마나 저쪽에 유학가가 있는 신학생들이 성지순례를 안내를 하면서 그 생활비나 학비 같은 걸 좀 시주를 받아서 쓰나 보죠. 그러면 책에서 배운 대로 버스에 타서 설명을 하면 조금 가다가 사탄이라 쿰에서 내리라 간다네요.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주고 성지를 설명을 하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면서 사탄이고 이단이고 하면서 내리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많은 불교도들도 특히 윤회설에 관해서 비슷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예건
궁금한 게 있거나

0: 따질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걸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소모구자경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가 유신견, 어심, 개, 검치 등의 세 가지 결박을 끊고 수다원에 든 분으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행을 해서 운수대통을 해서 수다원에 도가만 들어도 유신견이 없는 줄을 안다. 저 유신견이 뭐냐면 윤회의 주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트만. 아트만이 없는 줄을 확철대오 한다. 이랬거든요. 제 견해가 아니고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윤회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부처님의 견해를 따르면 수다원 근처도 못 갔다. 이게 부처님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무상, 고, 무아, 삼법인에서의 무아가 바로 윤회의 주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불교도들이 삼법인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삼법인에서의 핵심이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윤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견해를 철저히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필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설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의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

0: 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왕실

0: 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0: 하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내주십시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진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자, 한 꼭지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시발려 시심하면 적득 초범부지하야 이 보살 위하며 생열애가 하며 자이 대목 읽었더니 왜 유난히 기분 좋은가 모르겠네. 뭐 스트레스 팍 풀리는 것 같아. 불자야 보살이 제발 예시심이라. 처음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는 즉득 그 자리에서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 그죠? 곧 열의 범부의 처지를 벗어난다. 범부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범부에 일반적으로 지지부분하게 의심 많고 교만스럽게 살던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원효서님 말씀대로 지극정성스럽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태도다. 이랬죠. 예. 성지 성극이라. 왈 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출세간의 성소는 길을 얻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범부 지위를 넘어서는 데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 지위에 들어간다. 보살 지위에 들어가서 이제 범부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비보살이라.

말은 뭡니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마치 태 어머니 태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게입 보살이라. 우리가 보살스럽게 산다는 거죠.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이라. 남을 보살피며 사니까 보살. 임열에 가라. 열의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태중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집에 드디어 입 보살 위하여 생 열에 가라. 그걸 참잘 맞춰놨죠.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다. 범부지위를 넘어갔다는 것은. 무능설 기 종족 가시리라.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다. 이 종성, 종족을 넘어서 버렸대. 종족을 진짜 참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존귀한 자식이 이제 태어날 때처럼,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존귀하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종성이 그냥 아주 귀족 같다. 귀족이에요. 우리는 불족이잖아, 불족. 우리 전부 혈액형이 B형 아닙니까? 붓다형. 이 세간치하야 입 출세도라.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 입 출세. 예? 예. 입 출세간이죠, 출세간. 글자 맞춰 놓는다고 넉자 넉자지만은 출세간이죠, 출세.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들어간다.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중도적인 의미는 세간에 머무르지도 않고 출세간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출세간에 들어간 것이고 제대로 세간을 벗어난 것이지. 중생 버리고 지 혼자서 날름날름 혼자 맛있는 거 뒤돌아서서 먹어봤자 뭐가 맛있겠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내 탐진치를 떠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간 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모든 세간에 그런 똥파리처럼 달라붙은 그런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그거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득보살법하여 보살의 법을 얻어서 보살의 법을 얻는다는 것은 보살은 무슨 법입니까? 보살은 자비 아닙니까? 그죠? 대자 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보살법입니다. 그게 보살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보살차야 보살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간다. 세간의 보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보살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갑니까? 중생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간의 방편을 가지고 구족, 신통력, 강수지, 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간센보살은 안 나타나는 데가 없으시다. 간센보살은 안경도수가 몇 도예요? 다 맞다. 천수, 천안이래. 어떤 중생이 오더라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천안이라, 천안. 예?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간센보살 듣는 정도가 아니고 목소리를 본다, 관세음한다. 세상 음성을 다 관한다. 지혜롭게 관조해버린다. 입 삼세 평등하여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허공이 천년만년 평등한 것처럼. 허공이 시방 삼세에 평등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잖아요, 허공은.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진공 묘유다. 예. 세월이 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은 전부 무일물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 이런 데 들어가서 열의 종생의 결정코 위 없는 보리를 얻는다. 결정 당덕 무상 보리라. 이런 것도 이제 범행품에 그대로 나오죠. 당덕, 질덕, 당덕. 부처님의 종자는 열반에서 완성되지만 그 열반마저 나와버려.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은 달이 반달 뜹니다. 그죠? 부처님 탄생은 반달과 같은 것이다. 고 이렇게 써놓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시던 날은 2월 8일이라서 그날 또 무슨 달이에요? 반달입니다. 반달. 그리고 부처님 성불 하시는 날은 12연기를 깨뜨렸대서 12월 8일 날. 반달이죠, 반달.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완전 무기라 돼서 2월 보름날. 그 사명절 중에 전부 반달, 반달, 반달 가다가 무여
열반

뜻하는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완전한 보름달이다. 그래서 열애명호법에 보면은 부처님을 이름하여 원만월이라 한다. 부처님을 이름하여 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후라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고타마라고 한다.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시다르타라고 한다. 한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이.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석가모니라고 한다. 또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 비로자나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 원만월, 사자후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짚어봐야 되죠.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런 걸 모르면은 아니 수세미가 이렇게 커요. 그럼 수세미의 꼭지가 굵겠어요? 오이 꼭지가 굵겠어요? 수세미. 그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전부 저기 고추 이렇게 꼭지까지 안 묵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거 이 채까지 묵지 말라고요. 글자까지 묵지 말라고. 뜻을 먹어야지. 예? 도마도 꼭지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글자만 보면 다 글자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지가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그 꼭지가 없으면 부처님한테 달라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책을 봐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과 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하, 진짜 기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머문다고 한다. 들었죠. 주한이지하야 부동상응이라고 했죠. 동하지 않는 법, 흔들리지. 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동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랍니까? 부동을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강. 아, 그 말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나의 본 인생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에 머무르면은 한이지에 머물 때 이리와 동하지 않는 그 부처님 법과 서로 이제 부동하고 서로 상응한데 완전히 부동하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상응하는 냄새가 푹 나는 거는 팔지보살부터입니다. 한이지는 살짝 이렇게 떡잎 같은 것이라요. 예? 산삼도 떡잎도 산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지 않다. 부동. 부동. 부처님은 부동이고 중생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요동. 중생의 이 번뇌를 티끌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죠? 명예와 이익을 집착해 가는 것을 벌건 그 저기 항토바람 일어나는 먼지 같은 홍진이라고 하는데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십지품을 해설하신 천친보살이 말씀하셨죠. 먼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 우리 정신머리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 번뇌는 또 우리 또 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요동친다는 거예요. 먼지 중에 제일 극미세한 먼지를 볼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무생법인이라 하거든요. 무생법인부터 저기 무의식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못 보고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좀 위에 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분별사식 가지고 인생을 살다 간다고. 그 분별사식을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말초신경이라 하죠. 수행은 유유하촌하니라. 수행은 말초신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이게 간조하는 힘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 거슬리고 몸에 거슬리고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은 요 분별사식이 아주 그거 제 육식이 요 걸리 가지고 수액이 안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꼭지 정도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제 잠재 의식을 잡고 있고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많은 저장 창고

내가 아뢰야식이 있다고. 그걸 마음에 심체라 하거든. 그것은 진짜냐, 진실이냐, 허망이냐,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계속 생멸에 요동치고, 생멸에 요동치다 보니까 진여문을 모르고 생멸의 문으로 계속 가는 거죠. 생멸의 문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있어요. 각과 불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문에 오면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서 부처님은 중생이 내고 내가 중생일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의 문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은 잘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이건 못난다고 하는 건 생멸 문이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좀 생멸 문이라. 부처님의 입장에 보면 무단 대웅전의 법문서 가면 그려놨죠. 마하대법왕은 진짜 부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단역무장이라. 어디까지가 길고 장점 단점이 없다. 무단역무장이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흰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다. 선악시비가 다 없다. 그렇지만 선악시비가 없지만 한 색깔도 없는 허공 같은 맑은 만이주와 같은 텅 빈 여의주 같은 것인데 이 맑은 여의주가 수체의 현 청황이라.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된대. 그러다 지장전에 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장상만이 일가주라. 이 지장보살이 손바닥 위에 투명한 구슬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연수색 별례단이라. 자연스럽게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되고 노란 사람이 오면 노랗게 되고. 제가 한 번씩 비유하잖아요. 저 우리 신호등 요것도 그렇죠. 저게 노란 등이 됐든 초록색 등이 됐든 파란 등이 됐든 빨간 등이 됐든 본질은 다 흰 등이라. 무색이라. 그렇죠? 물 들어가 저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빨간 전기가 들어가야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노란 전기가 들어가야 노란... 맞잖아요. 파란 전기가 들어가서 신호등이 파란 불이 켜지죠. 사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제 인정해야 돼요. 대동 소이야. 대동 소이야. 그 대동이 이거든. 이 소이는 사거든. 크게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 이치 속에서는 진리 속에서 누가 그게 크다 작다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안 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니까. 눈, 코, 입, 귀가 없는데 인물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이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제가 연가 법문할 때도 그랬죠. 원래 몇 세입니까? 얼마? 연가 나이 없다. 제가 돌아서서 연불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왜 뒤 돌아서서 우리 연가가 왜 120세입니까? 왜 돌아서서 합니까? 연가 앞뒤 없다. 잘 새겨들으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일러서 부동이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상응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숙자야, 불자야, 미자야. 자, 갑시다. 불자야, 보살이 주 한이지에, 한이지에 머무르면 뭐가 성취되느냐? 다 한이와 아주 큰 기쁨이 성취되는데, 한이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면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그러니까 칼날만 춤추는 게 아니고 칼자루까지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예?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온 집이 들썩들썩해 춤추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 좋은 거 사놓고 음악을 튼다고 이렇게 트니까 스피커만 이렇게 음악 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니까 온 집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 함경에는 육종 진도. 막 쿵짝쿵짝 하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고 귀도 감동스럽고 막 온몸이 막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우면은 처음에 박수 얼만큼 치다가 박수 치다 언제 되겠어요? 벌떡벌떡 뛴다. 이거 막. 예? 그렇게 한이 용략한다 하잖아요. 그 한이로움이 그래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반 탁출이 아주 다 주잖아요. 개구 현담. 입을 아, 개구, 별을 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개구 현담이라. 설계까지 빼준다고. 그 부처님 설계 빠진 놈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놈? 분. 개구 해보세요. 현담. 안에 설계까지 다 보여준다고. 자, 다 가져가라. 하반 탁출, 개구, 현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반쪽도 내 거 가져갔다면 고소고발해버리고 차 약간만 스쳤다 어때요? 보험 처리해버리고. 어쨌든지 무상한 잎을 보면 그 뿌리가 이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한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성건 공덕이
심종 성근하면

자비 현전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제 앞에서.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다 정신과 청정한 신심과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거든. 더 기대감이 없어요. 내 자신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또 다 애락과 애락,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즐길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즐거운 거. 진리와 진여에 대해서 신봉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난 줄 알아야 기뻐해지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 수박인지 참외인지 뭐 이렇게 분간이 안 가고 이러면은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구분간이 안 가면 참외 덜 익은 건 뭐 얼마 씁니까? 그죠? 그거 이거 구분이 안 가면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을 읽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은 뜻을 알았을 때 이 붓글씨를 쓰다가 운필 돼야 뭐 운필 되고 난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기 힘든데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예? 사진도 찍다가 자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야 이 콘트라스트 멋지게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예? 네. 그렇게 그걸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뭐 어디가 어떤 게 진하게 찍으니까 벚꽃을 찍을 때 아무데나 갖다가 꽃 줬다 벚꽃 찍죠. 벚꽃 찍을 때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지. 비 오고 난 뒤에 찍어야 기둥이 까맣게 떨어지고 꽃이 하얗게, 예? 이 느낌 있잖아요. 아무데나 대놓고 찍는다. 그런다고 작품이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햇살 받아가 찍고 연꽃 같은 것도, 그죠? 그 물기 촉촉 이럴 때 빼짝 마르는데 벌거지 막 날아드는데 낮에 한낮에 연못에 가가지고 연꽃 찍는다고 그 작품 안 돼요. 연잎도 빼짝 말라가 있고 꽃도 말라가 있고 강의도 여러분 주무실 때 12시도 강의하자면 신경질 얼마나 나겠냐고 이게. 또 점심때부터 하는 시간에 적당히 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그 흐름이다. 큰 경이라고 큰 기쁜 경사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내가 양심껏 성근을 가지고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느스트가 되는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인생을 충족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저절로 자기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십지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펄펄 뛴다 이제 그때는. 건강지는 아시죠? 옴 난다 나지 펄펄 난다 사바 용약과 여러 가지 띠농가 다 용맹과 여러 가지 용맹과 용맹하는 사람들은 그치지 않거든. 계속 감당하고 받아들이거든. 그 감당이 된다니까 모든 것이 잘 감당하는 마음. 젊은 스님하고 연세 든 스님하고 마실 사람들하고 바닷가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 보물 건지러 갔다가 난파선이 됐는데 판때기 하나 얻었잖아요. 젊은 스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연세 드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자네 율장도 못 받나 어른 공경하라 그랬지 그 판때기 내주게. 그 젊은 스님이 감당이 되니까 드리고 자기는 꼴가닥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 주로 그 역할을 맡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감능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그걸 용맹심이라 하죠. 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장군을 감히 맞지도 않겠지만 제 딴에는 간세보살 수준의 팔찌보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장 다 뛰면 그래 안 가거든. 그렇죠? 만에 한용선님 이런 분들은 다 한이지 이상 정당에는 10지 이상 보살들입니다. 보살들. 만 중생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맹가 그다음에 무투쟁가 싸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금강경에는 뭐랍니까? 무쟁삼매. 그죠? 원효선님은 뭐랍니까? 화쟁국사.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나 그거 정말 그거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욕 들으면 많이 사신다 싶어서 여러분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가다 이러면 계속 오래오래 같이 있읍시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뜻인데 잘 맞았고. 선생님, 영가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러면 저는 막. 어떤 데는 저분은 돌대가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싸우는 걸로 돌아오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쟁이 없다는 것은 남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남인데 흔들리기 때문에 투쟁하거든. 그죠? 촐싹거리기 때문에 이게 남인데 무너지는 것 같지. 또 무내해라. 남을 그 시끄럽게 하고 남을 고뇌스럽게 하고 해코지 하고 이런 게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졸고 촐싹

끓이고 믿음이 없고 왜 방방 뜨고 아니 뭐 혼친 도거 산란 방일 뭐 깨어르고 뭐 이렇게 요렇게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그거 해꼬질 해 남을 자꾸 남을 해꼬질 한다고 해꼬질 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해꼬질 처음에 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불특정 다수는 무조건 다 미워해 안티 종자가 돼가지고 희한하대 우리는 무슨 종자입니까 열애 종자 열애 종자 LI 종자 열애 종자 일본 말로는 열애를 뭐라 하죠 요라이 요라이 간센보살은 뭐라 하죠? 간논보살쩌? 간논. 간논보살쩌라죠, 간논. 일본말로 열애를 요라이라 그래요. 요라이? 요라이가 또 왜 나오는? 아이고, 저 밑에 처박혀 있던 게 나오는데. 자, 불내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중생을 이끌 때도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생을 괴롭히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무진한 다 성내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많아지는 거. 성내지 않는 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또 행동이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기 때문에 다 무진한이에요. 제가 이제 모신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등민 스님 같은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습 하가 예. 니는 한 3년만 글 더 읽으면 이제 글 안 읽어도 된다. 니 책 사놨다. 내하고 법무사 가자. 이래가 제가 법무사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강사하러. 강사 안 한다니까. 저는 글재주도 없고 이게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주먹질이나 하고 선빵이나 당기고 그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3년만 더 이제 글 읽으면 니 글 이제 안 읽어도 된다. 지금 안 하면 어중간해. 가자. 이래가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세상에 제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그렇게 못 살고 뭐 더러운데도 한 번도 남을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군자의 인품을 스승을 모시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의를 하면은 이제 한의를 하게 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무를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자동으로. 예, 오토 배치 파일이에요. 오토. 자동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엑셀레이터를 버럽게 안 잡아도 자동으로 뭘 하냐.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한의합니까?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3년만 하면은 딱 끝난다 생각했더니 30년이 돼도 안 되고 40년이 돼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사기 당했나 싶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업장의 문제인 줄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염제 불법고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의한다. 부처님을 법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만 떼면 이제 거짓말 하다 가는 거지. 이제. 염제 보살을 걸어, 제 모든 보살들, 야, 위대한 분들을 생각하는 거로 한의심이 생긴다. 예. 잘못 미끄러져서 어쩔 뻔 했냐, 이게. 이 기런 외줄기, 남도 300리. 기런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런 대목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이 한 길인데 남도 300리 하성유품에 보면은 길이 500유순에 남았는데 300유순을 땡겨주잖아요. 남도 300리가 300리가 아니라 탐진치 중생이 300 그죠? 탐심도 가득하고 진심도 가득하고 아주 미혹한 마음도 탐진치가 이 가득한 남도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저 양명한 남순동자 선재동자 갔던 그 길, 남도 300리, 멀고도 머나먼 길.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길로 갈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꼭 달이 소창다명이라 내 작은 창문에 보름달이 환히 비추길 바라면서 남창을 두 개를 내잖아. 남쪽에 창문을 두 개 내거든. 남쪽으로
자기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을

요새는 저기 이런 전등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이래서 남쪽으로 창 내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죠? 통창 내는 것도 있고 막 유리창도 있지만은 그때 옛날에 남창을 냈다고 하는 거는 오직 달빛하고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나무가 되고 달빛은 송을 교감이라 소나무 같은 절개로 그 달빛을 창으로 받아서 소창 다명. 제주도 가니까 추사 유적지를 도는데 그걸 앞에서 가만 그때 내하고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지금 몇분 계신데 소창다명의 사구자로다. 작은 창문에 보름 달빛이 뭐 창문이 찢어지도록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로 하여금 구자로다.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후배 파놨듯이 추사체로 쓰는 것 같더라고 글자를. 소창다명 사구자라. 예? 나라 하여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구나. 유배 가가지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죠? 예. 허균 선생도 그거 홍길동 전서도 그 양반도 그려놨거든. 그양 누실명에도 보면은, 남쪽으로 내가 창을 두개 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허름하고 옷 하나 입고 그렇지만은 누추한 집에 살지만 내 사면에는 옛날 선인들이, 선지식들이 썼던 글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작다 방구요 소향 일주라 우리 다반 향초 정자치의 다반 향초 묘용시의 수류 하계란 글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허균시의 누실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고 저쪽에 서해 전시회 가서 가만히 한 20분 동안 그 글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시던 분이 스님 그글 앞에서 그래 오랫동안 글다 읽고 해석한 사람 스님뿐인데 추사 향제 예산에 가면 고택에 가면은 글이 있는데 한쪽 벽면은 정자처 다반향초 한쪽에는 묘용시의 수류 하계 이 유명한 글귀 우리 불자람 다 아는 글귀인데 그게 이 여불자기 나란히 안 붙여놓고 주례를 여불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붙여놨는지. 그러니까 허균 선생님 그 누실명을 보면서 그 이제 글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거 보니까 작다 방구라 이게 작다 차를 이렇게 내면서 반사발이 차한 모금이죠, 그죠? 작다 방구, 반자 사발구자 작다 방구요. 소향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일주 향감백기 a little bit. 예. 그게 처음 초자라든지 하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시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건 아주 a little bit이에요. 굉장히 작다. 근데 작은 향계피로 소향 일주 향계피 좀 살을 돈밖에 없고 차밤 사발밖에 먹을 게 없더라도 나는 맑고 향기롭게 책을 보면서 옛 선지식의 그런 절개를 지켜라. 그 허균 선생도 결국 귀향살이 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허균 난설이는 오빠. 예. 추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염제 보살고로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하니하고 또 염제 보살행이라. 보살행은 염불행도 하고 보살행 부처님의 행 보살행이 부처님의 행이지 뭐 부처님의 행이 보살의 행이 무르익으면 부처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보살행이 나중에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라 불행 불행 보살행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살들이 실천해온 수행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와이구야 내 절에 왔다 나 죽어보는 거 아이가 싶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미 한의지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무아인 줄 아니까, 무상인 줄 아니까, 재행, 무상, 제법, 무아를 체득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 알아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가신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청정한, 아무 집착 없는 바라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심이 생긴다. 바라미를 깨끗하게 집착을 다섯 번째 염제 보살지의 수성한 것 보살 지위가 수성한 것 보살의 지위가 수성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